첫째,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2절에 보면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심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절대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돼요. 4절에 보면 그들이 교만한 자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기에 오만, 자만, 교만 다 같은 말이에요. 막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짓거려. 마구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 오만하게 떠들어. 그러면서 누가 제지할 수 있으랴? 누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교만하여서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절대 여러분들은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교만. 왜냐하면 교만은 마귀 귀신의 대표적인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귀가 귀신이 어떻게 생겼냐면 원래 천사였는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다가 저주받아 쫓겨난 게 마귀고 그의 졸개들이 귀신들이에요. 이사야 14장 12절에 오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건 계명성 귀신을 마귀를 뜻하는 말입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북극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귀신이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러면서 나 같은 이 없다 하고 자기 자신이 교만해 하늘을 찌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지옥의 가장 고통스러운 것에 떨어질 존재가 귀신이고 마귀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마귀를 닮은 자예요. 귀신을 닮은 자예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겸손하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겸손한 성품이 나의 성품이 돼요. 그래서 점점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 닮은 거예요. 마귀가 이 땅에서 저주받아 쫓겨나서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에 들어가요.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에게 야, 너희들 저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야, 먹으면 안 죽어. 너희들이 눈이 밝아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돼요. 인간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마귀가 불러줘요. 그 말을 듣고 선악과 손대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돼요. 그 마귀가 신할평지까지 갑니다. 신할평지에 갔더니 니므롯 왕조가 거기다가 이 탑을 쌓게 만들어요. 야, 저 탑을 쌓아라. 네가 대단하지 않느냐? 탑 꼭대기를 하늘 끝까지 닿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과 견주어라. 그래서 이 니므롯 왕조가 신할평지에다가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만하니까 하늘 끝까지 탑을 닿게 한다는 건 하나님과 견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무너뜨려버립니다. 언어를 혼잡게 해서 온 땅에 흩어버립니다. 그 전까지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근데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 사건으로 언어가 혼잡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마귀는 지금도 교만함을 넣어주고 있어요. 이 에덴 동산에 들어간 마귀가 지금도 신할 땅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한국으로 오고 광주로 오고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사는 마음속에 막 교만함을 집어넣어줘요. 너 대단하지 않느냐? 너 정말 위대하지 않느냐 하면서 막 그런 교만함을 넣어줘요. 이 내 마음속에 교만함이 들어오면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만함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마귀가 교만함을 주면 으쓱하는 마음을 주고 남들보다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는 우월감을 주면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쳐버리고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을 유지해야 돼, 겸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심판당해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전 여러분들이 겸손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물은 아래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누가 은혜를 받느냐 하면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아요. 겸손한 자가. 사무엘상 25장에 오면 나발이라는 자가 있어요. 마온에 사는 나발이라는 자. 아주 불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완고한 자고 행실이 악한 자예요. 완고하다는 것은 고집세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재산이 많았어요. 양이 3천 마리고 염소가 천 마리고 종도 많이 있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이 사람이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막. 그래서 교만한 자가 돼요. 다윗이 그 나발의 양들을 지켜주면서 다윗이 우리 따르는 자들에게 음식을 좀 달라 하니까 이 나발이 뭐라고 합니까? 요즘 주인에게서 떠나는 개, 돼지 같은 자들이 있는데 이새의 아들 다윗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왜 떡 한 조각을 다윗에게 내가 왜 주느냐 하면서 다윗을 배척합니다. 다윗이 나발을 치러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피를 흘리지 않게 하시고 한 열흘 후에 하나님이 그 나발을 죽이십니다. 교만한 나발, 결국에는 하나님께 심판당해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뭔가 좀 있다고, 뭔가 좀 남들보다 낫다고, 뭔가 좀 권세 있다고, 뭐가 좀 있다고 자랑하거나 교만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여지없이 심판하십니다. 심판당하지 않으려면 겸손해야 돼요. 겸손. 가질수록 겸손하고 높아질수록 겸손하고 여러분 대단하게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수록 더욱더 겸손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아니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심판 안 당하고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아주 교만한 자들이었어요.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의 지도자들이었고 사회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굽신굽신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뭐 된 것 줄 알고 누가복음 20장 46절 46절에 오면 그들이 항상 긴 옷을 입고 다녀. 긴 옷은 제사장의 의복 아니면 서기관들의 의복. 아니 그것은 성전에서 집례할 때나 입는 거지. 왜 그것을 밖에 돌아다니면서 막 입고 다니기를 좋아해요? 왜? 존경받으려고.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좋아하고 시장 다니면 잘 있는가? 자네 아이고 오셨습니까? 오셨습니까? 잘 있지? 그래 하면서 어깨 힘주고 다니는 거 좋아했어요. 지도자라 칭함받는 거 좋아했어요. 그들은요 잔치자리 가면 꼭 상석에 앉기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회당도 회당은 시나고개라는 유대인들의 어떤 오늘날로 말하면 뭐 집회 장소요. 그런데 양쪽에 쭉 높은 자리들이 쭉 있어요. 거기는 항상 그들이 앉는 자리, 랍비들이 앉는 자리, 바리새인들이 앉는 자리. 거기 안 앉고 밑에 앉으라면 아주 기분 나빠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냥 교만이 이미 쩔어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교만을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이 엄중한 형벌을 받으리라고 책망하시죠. 지옥 갈 뿐만 아니라 지옥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었어요. 왜? 교만해서 교만해서.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여러분 군림하고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높아질수록 많이 가질수록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높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내 자신을 겸손하게 해야 돼요. 겸손. 그래야 심판 안 당해요.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 예가 3장 64절 65절에 오면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이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셔서 하나님이 저주 내리려면 저주 이전에 뭘 주냐면 거만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허락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온다면 그 뒤에 바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저주가 따라와요. 그러므로 절대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셔요. 전 여러분들이 겸손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당신은 나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항상 낮춰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욱더 존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1절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날에 재림날을 의미하기도 해요. 재림 때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의 재림 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랑을 해요.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제거한다. 언제? 그날의 재림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제거합니다. 제거해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은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하는 자는 그 속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성산은 천국을 의미해요. 천국. 그러니까 천국은 교만한 자들을 제거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교만한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겸손을 유지해야 돼요.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겸손하고. 어느 교부가 그랬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첫째, 겸손해라. 그러면 두 번째는요? 두 번째도 겸손해라. 세 번째는요? 세 번째도 겸손해라. 오직 겸손해.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이고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학벌이 좋고 돈이 많고 직장이 대단하고 권세 있고 자녀가 엄청나게 잘 됐어도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12절에 오면 내가 하나님께서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가난하고 곤고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천국 성산에 남겨둔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겸손한 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는 첫째 무엇보다도 교만과 싸워야 돼요. 순간순간 교만이 올라와요. 교만기가 있어. 사람은 남들보다 비교해서 조금만 나아도 속에 막 교만이 올라와. 이 교만을 물리쳐버려야 돼요. 교만 때문에 멸망해요. 교만 때문에 심판당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겸손한 자. 끊임없이 겸손한 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바울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한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일 겁니다.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사도바울은 교만할 근거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교만해질까 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기가 올라오면 끊임없이 쳐서 복종해야 돼요. 교만기에 올라와서 교만하면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면 하나님은 그 목을 꺾어버립니다. 죽이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째로 교만과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 심판당할 자. 둘째, 과부, 나그네, 고아들을 죽이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6절에 보면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이러한 자들을 심판한다. 10절에 징벌한다. 그러면 과부와 나그네, 고아들을 살해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참된 신앙인에게 고통을 주는 자를 심판하심을 의미합니다. 참된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함부로 하거나 그 사람을 건들거나 그럼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고아, 과부, 나그네는 약자의 대명사예요. 항상 고아, 과부, 나그네는 약한 사람,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자들의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사람들에게 무시당해요. 그 이 사람들이 함부로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된다들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시편 41편 1절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입니다.

것이라.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돌봐주고 섬기는 자는 복을 받는다. 재앙의 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가 여호와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을 돌보고 섬기고 도와주면서 살아야 돼. 그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근데 성경은 윤리도덕책이 아니에요. 오늘 고아, 과부, 나그네를 죽이고 학대하고 무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것은 단지 여러분 구제하면서 살아라,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면서 살아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런 윤리도덕적인 얘기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이 있어요. 여기에 고아, 과부, 여러분 이 나그네는 누구냐면 그 앞에 바로 5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그러니까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사실은 주의 백성이에요. 주의 소유예요. 주의 소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단순히 소외된 어떤 계층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주를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고아와 같이 사는 자, 주님을 섬기면서 과부처럼 나그네처럼 천대받는 자, 이런 사람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마치 고아 보듯이 봐요. 과부 보듯이 봐요. 우리를 무시해요. 함부로 여겨요. 근데 불신자들은 우리를 그런다 손치더라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끼리 조금 상대적으로 못나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가난해 보이면 무시하고 학대하고 천대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세 가지 의식을 종종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첫째는 고아의식을 가져야 돼요. 고아. 고아는요, 돌봐줄 자가 없는, 부모가 없는 그런 자가 고아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누가 나를 돌봐주고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나의 부모는 하나님밖에 없나이다, 나는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실 뿐입니다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고아예요. 고아. 과부는요, 남편 없는 여인이에요. 사랑할 자가 없고 사랑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과부는 항상 외로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과부처럼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사랑을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세상에 나를 사랑해 줄 자 없어도 나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가 과부예요. 과부. 그리고 나그네는 여러분 정처가 없는 사람이에요. 고향이 떠난 타향살이 하는 사람. 그는 항상 외로워요. 서러움 중에 집 없는 서러움이 가장 크다고 하죠. 그러니까 항상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나는 여기가 본향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나그네, 나그네. 우리의 돌아갈 본향은 하늘나라 천국이에요. 나그네라고 산다는 것은 내가 이 땅을 너무 사랑하지 않고 이 땅이 너무 마음 무디지 않냐고 항상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자가 나그네 의식을 가진 자. 그래서 우리는 고아의식, 나그네의식, 과부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내가 이 땅에 집이 있고 내 남편이 있고 내 자녀가 있고 내가 세상에서 대단할지라도 그런 것이 나의 사랑이고 그런 것이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는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천국만 소망합니다. 이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런 자를 함부로 한다. 그런 자를 해친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보복해 주시는 거예요. 고아는 보복할 힘이 없어요. 과부는 보복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1절에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 간에 믿음이 참 신실한 성도를 함부로 하면 하나님께 심판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고아, 과부, 나그네는 세상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자도 포함되지만 무엇보다도 본 뜻은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을 함부로 하면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당할 자, 첫째 교만한 자가 심판당하고 둘째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힘들게 고통을 주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셋째 하나님이 보지 못하리라 하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7절 보면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여러분, 이 심판당할 자는 하나님이 보지 못하며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를 심판한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시선을 무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심판당할 자는 하나님이 안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9절을 8절을 보세요.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무시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들이고 무지한 자들이, 무지한 자들. 그러면서 9절,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10절, 뭇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니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11절,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기에 귀, 눈, 그리고 생각이 나와요. 여러분, 귀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눈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마음, 생각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오장육부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면 귀 지으시니가 듣지 못하겠습니까? 입을 만드시니가 알지 못하겠습니까? 마음을 만드시니가 그 마음의 허무한 생각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은 하나님이 안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러므로 하나님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모르게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피할 데가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사람들이 혼자 있으면 그때가 위험할 때예요. 혼자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해. 그러나 혼자 있을 때가 더 조심해야 될 때. 왜? 사람들은 안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거든요. 창세기 35장에 오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팔려서 애굽에 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보디발 장군이 이 요셉이라는 히브리 사람을 보니까 아주 신실해. 그리고 그래서 가정 총무 재반 사항을 다 맡깁니다. 재물을 맡깁니다. 재무. 그리고 모든 걸 다 맡기지만 한 가지, 즉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만큼은 맡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디발 장군은 뭐 왕궁에 가서 이제 여러 날 집무하고 막 전쟁에도 나가고 그러죠.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젊은 종 요셉이 너무 욕심나. 아주 붉고 멋있고 일도 잘하고 아주 좋아 보여. 그래서 그 요셉하고 좀 한번 잠을 잡으려고 막 눈짓을 해요. 눈짓을. 눈짓이 뭐예요? 윙크, 윙크. 그런데 요셉이 절대 이 여인에게 안 넘어가. 그러면서 하루는 막 이 여인이 붙잡고 나와 동침하자, 나와 동침하자 하고, 우리 남편은 지금 외국 나갔다, 남편은 지금 안 돌아온다, 내가 막 침낙 깔아놓고 내가 지금 막 향수 뿌려놓고 막 했으니, 여러분, 요셉이요, 그래도 젊은이잖아요. 어찌 이 유혹에 막 그렇게 막 넘어가고 싶은 생각도 없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이기는 이유는 창세기 39장에 오면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 주인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겼어도 단 하나 맡긴 것이 아닌 것이 당신만큼은 나에게 맡기지 않았다. 그러면서 내가 어찌 이 큰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하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죄의 자리에는요, 이기는 방법은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물론 그 일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요셉이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여러분 얼마든지 보디발 장군의 재물을 자기 것으로 빼돌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요셉의 이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했어요. 요셉은 두 가지 면에 깨끗했어요. 하나는 돈의 관계에 깨끗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돈 문제 깨끗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여자 문제, 이성 문제 깨끗했어요. 이 여자 문제, 이성 문제 깨끗해야 돼요. 왜 요셉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보는데 사람들이 안 본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은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신데, 그러므로 사람들은 좌우 살펴서 사람만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내 안에서 나를 감찰하시고 위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을 항상 의식하면서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살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비록 그 일로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그 깨끗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는 위대한 인물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0: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이거 생각하면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전의식,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는. 근데 심판당할 자들은 하나님이 뭘 알랴? 하나님이 뭘 나를 보랴?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2절에 오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심판받을 자처럼 행하기도 하라.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은 다 마지막에 심판당할 자처럼 말하고 행동해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심판당할 자, 교만한 자 심판하시고 고아, 과부, 나그네,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함부로 하고 힘들게 고통 주는 자 심판하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자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복을 받을 자는 누굴까요? 반대로 살면 돼요. 겸손하게 살면 복을 받아요. 겸손하게. 그러니까 항상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을 돌보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고 그를 존경하고 그러면 복받아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요. 나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면 하나님은 그를 복을 주셔요. 우리는 저주받을 자인가 복받을 자인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심판당할 자가 아니라 복받을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말씀으로 여는 아침,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 김정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376-2004번, 062-376-2004번 송정중앙교회나 373-1000번, 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 예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극동방송 개국 14주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에 맞아 지금까지의 방송 선교 역사와 사역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역사 사진전 및 캘리그라피 어록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6월 4일 목요일까지 광주 극동방송 1층에서 진행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화정동에 위치한 참빛교회에서는 오직 예수, 오직 은혜를 주제로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1일 월요일부터 6월 3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후 2시이며 강사는 서울축복교회 심홍기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408-3763번, 010-6408-376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열린교회에서는 1박 2일 행복 힐링 캠프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2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3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계림동에 위치한 광주 열린교회입니다. 강사는 수원 예수마을셀교회 박영 목사님과 김영순 동사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32-4200번, 010-9632-420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실천 목회연구원에서는 광주 호남권 신앙 회복을 위한 초교파 심령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 20분.

10분부터 6월 10일 수요일 오전 9시 20분까지이며 오후 2시 20분, 저녁 7시 20분, 오전 9시 20분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575국에 691번, 062575에 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광주지부 BEDTS 오픈 강의가 6월 12일 금요일 오후 7시와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주제는 성경과 개인 영성이며 강사는 권오성 간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8392-7330번, 010-8392-73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동명교회에서는 제2회 이주민 찬양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찬송가와 CCM 찬양곡을 한국어와 모국어로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 이주민 사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동명교회 영광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232국에 1757번, 062-232-175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가돌 선교회 창립 12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선교 보고대회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백운동에 위치한 광주 서남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652국에 1004번, 062-652-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복음의 춤을 추는 헵시바 워십댄스 신학원에서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을 주제로 제22회 정기공연을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예술의 전당 대극장입니다. 전석 초대 무료 입장이며 당일 오후 5시 30분부터 현장에서 좌석권 티켓을 발부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17-6428번, 010-6617-642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아름다운 동산 서유주입니다.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 5월은 첫날도 첫 주 3일이죠. 그때도 주일이었고요. 마지막 날도 주일입니다. 이건 뭔가 좋지 않습니까?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감하는 달이죠. 5월 한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정의 기쁨도 있었을 거고요. 마음에 무거운 일들도 많았겠죠. 감사한 일도 있었을 거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5월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다가오는 6월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이제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몸도 마음도 믿음도 더욱더욱 건강하시길 소망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날은, 오늘은, 그리고 날마다 주님께서 지으신 날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5월 마지막을 주일로 마감합니다. 좋았던 일은 감사로 올려드리고 아팠던 일은 주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다가오는 6월 더 건강하게, 더 선명하게, 더 따뜻하게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걸음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 주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가는 길 문명선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고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거라는 이 말씀 붙들고 오직 주님만 구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5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교회 가는 길 오늘의 첫 찬양 띄워드립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클래식 콰이어가 찬양합니다.

네, 교회 가는 길 세 곡의 찬송 함께 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클래식 화이어 앨범에서 함께 하셨고요. 이어 들으신 곡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소리엘 앨범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서울 정신여고 합창단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일에 함께하는 교회 가는 길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송이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두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오늘이 가정의 달 5월 마지막 날이죠. 우리 온 가족들이 부른 찬송 띄워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들으실 곡은요, 9445번님의 신청곡입니다. 은혜, 행복한 가정 앨범에서 함께하고요. 2325번님의 신청곡, 사랑의 종소리, 찬양하는 가족 앨범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교회 가는 길 아쉽지만 벌써 마쳐야 할 시간인데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거룩한 주일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과 또 예배 들으시고 귀가하시는 모든 상황과 일정 가운데 극동방송 들으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긍휼, 평강 가득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찬양 띄워드릴게요. 가족을 가장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가장 복됩니다. 우리 애청자시죠? 6089번님의 신청곡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강찬님의 음성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가는 길 문명선이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주일 예배. 라디오 주일 예배 이 시간은 광주시 서구 화정 사동에 위치한 광주 월광교회 주일 예배 실황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말씀에는 담임 목사님이신 김요한 목사님이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아멘. 진리의 성령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흩어진 생각을 거두어 주시며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의 조명하심을 허락하시옵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묶인 것이 풀어지며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거룩히 여김과 영광을 받으시고 말씀을 받은 저희들에게도 거룩함이 드러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로 나아가며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으로 지은 많은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상황을 앞세워 충성과 순종을 미루는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믿음의 바른 길은 주님께서 행하시고 보여주신 길을 가는 것임을 알기에 영육의 순결함을 지키고 정결한 믿음과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방식이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와 신앙의 본질이 흔들리는 시대에 말씀과 기도, 복음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저희 올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사랑이신 하나님,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은 우리 믿는 자들의 책임입니다. 얼마 남지 않는 가정의 달, 돌아보 외롭고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와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모든 가정마다 평안과 기쁨, 감사가 넘치는 올이 되게 하시옵소서. 못다한 사랑이 있다면 먼저 찾아가 손 내미는 사랑의 실천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을 위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하시고 부모의 삶이 본이 되므로 그들도 떠나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가정으로부터 말씀과 기도 생활이 이루어져 스스로 찾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국가의 중대한 일을 하는 정치인들을 뽑는 선거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어느 편에 서 있는가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위한 마음과 뜻을 품은 자를 세워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한 진정한 리더들이 세워지도록 판단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이뤄낸 40일을 기억합니다. 하나님만을 더욱 신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숙한 신앙으로 믿음과 인내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한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가 품은 한 생명 한 생명을 기억하시어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복음을 듣고 위로와 소망을 얻어 영생의 길로 향하는 영혼 구원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초청 장치를 통하여 우리 월광이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기쁨이 있게 하시옵소서. 성령 감림주일 말씀을 듣습니다. 충만한 말씀의 은혜로 예배드리는 우리가 새 힘을 얻고 결단하여 영적 성장과 열매 맺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위로받는 시간 되어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공케 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오랜 시간 눈물과 무릎으로 헌신하시고 교회의 든든한 힘이 되어주신 김유수 원로 목사님, 목사님의 존재만으로 우리에겐 큰 위로와 영적 버팀목이 되어주십니다. 영과 육이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방 중에 있는 교구 목사님들께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순이 다시 회복되고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여는 복된 찬양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고 영광 드릴 때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품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빛과 진리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걸어가신 주,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주제 선구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화면과 주보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아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75쪽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대의 귀한 고백처럼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들 가운데 세 가지 절기가 가장 핵심적인데 바로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주일을 저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선물이 가득 차고 넘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저희의 힘 있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을 들으면서도 반복되는 표현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령 할 때 따라오는 많은 수식어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도 들었던 충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충만은 무엇일까요? 또는 충만은 어떠한 모습이고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까요? 무엇보다도 충만이라는 것은 가득하다, 여지가 없다, 아마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위에 다른 것이 자리하지 못하고 오직 성령과 함께하는 하늘에 신령한 것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레위기서에서 속죄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구약의 방법으로 속죄 제사가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유한하고 일시적이었기 때문에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신 것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도 그러한 소망을 나눈 날인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이어 성령을 보내주셨을까?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과 성령의 강력한 역사의 사건이 무엇을 목적하는지, 무엇을 지향하는지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잘 담겨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명령을 선포하십니다.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한번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불러볼까요? 요한아 거룩해야 돼. 이렇게 한번 자신을 향해 선포하겠습니다. 누구야 거룩하자. 그런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대할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신가요? 때로는 부담스럽습니다. 정말 거룩할 수 있을까? 때로는 나의 연약함이 깊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왜 이 명령을 주셨는지를 먼저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명령의 뜻은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구별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구별되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수용할 수 없는 것과 너의 생각과 삶이 구별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핵심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은 사람이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다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이 말씀은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이미 거룩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 누구도 자신을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먼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아,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구나. 이전에는 내가 멋모르고 마치 내가 의로운 존재,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존재처럼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성령님을 경험하고 보니 자신 안에 가득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이처럼 거룩을 경험하게 되면, 거룩을 알게 되면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마치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 거룩에 대한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내 안에 무엇이 가득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이사야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며 이사야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가 경험하며 그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두려움이었어요. 왜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발발발발발 떠면서 하나님, 하나님, 제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찌 여기 머물 수 있겠습니까? 호렙산 떨기 나무 가운데 모세는 처음에 호기심으로 다가섰지만
거기에 거룩한

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그것을 경험하는 순간 그는 엎드려 부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고 그들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거룩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막 나가서 뭐 운동도 하고 막 밖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오면 우리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손 좀 씻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옷도 좀 갈아입고 그렇게도 일반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막 아이가 오물도 묻히고 막 옷도 엉망이 됐는데 괜찮아 그냥 자도 돼, 그런 분은 아무도 계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에겐 좀 익숙한데 이렇게 외국인들과 좀 함께 지내다 보면 참 낯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발을 신고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 집에 신발을 신고 거실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막 침실까지 신발을 신고 간다고. 이제는 이제 외국인들도 한국 문화를 어느 정도 이해해서 이제 그 문 앞에서 발을, 신발을 벗고 또 이렇게 준비하고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러한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2절 하반에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한 것입니다. 너가 거룩해져야만이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고 연결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좋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거룩함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거룩함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4장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온 우주에 울려 퍼지고 있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됨. 시편 111편에도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고백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 그래서 연약한 내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죠. 절차가 필요하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오면 절차가 필요해요. 절차가 필요해요. 여러분은 오늘 예배에 들어오면서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여기에도 절차가 필요해요. 예배 순서에 그러한 절차가 담겨 있습니다. 그냥 예배의 순서가 아무렇게나 구성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절차가 그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간에 들어올 때도 절차와 과정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죄의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훨씬 그 절차가 복잡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절차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분명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집에 들어갈 때도 절차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무렇게나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어올 때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날 뭔가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왜 이때 기도가 해야 되는지, 왜

이런 주제로 찬양을 하게 되는지, 왜 우리가 죄의 고백을 하고 죄삼의 말씀을 듣는지 그 과정의 의미를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그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답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성경을 필사할 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딱 나오면 필사를 멈춰요. 그리고 가서 준비를 합니다. 목욕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준비를 하고 와서 여호와이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존귀한 이름을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필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 외국 친구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어떤 노래를 찬양을 할 때마다 마음이 좀 불편하다,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찬양을 부르면서 왜 마음이 불편할까? 그런데 찬양의 가사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직역을 하면 그런 가사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깊이 생각할 때 참 두려운 고백이요, 요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 찬양이 부르기 싫다는 내용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 말을 한 친구의 고백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깊은 고백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나눴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말씀을 읽고 필사를 할 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 깊이 묵상하고 그 거룩함의 가치를 알고 거룩함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거룩을 명령하셨을까? 스스로의 능력으로 거룩해질 수 없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은 그렇게 무거운 명령을 주셨을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뻐해라, 감사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자, 명령이 선포되면 여러분 막 기쁨이 생깁니까? 막 명령이 선포되면 막 감사가 일어나는가요?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된 이 명령의 말씀. 근데 명령으로 감사와 기쁨과 기도가 막 유발되기는 어렵더라는 거죠. 누군가한테 야 좀 기뻐해, 그럼 막 기쁨이 생겨요? 누군가 곁에 와서 아유 왜 이렇게 우울하고 있어, 좀 기뻐해야지, 한번 등을 탁 친다고 해서 막 기쁨이 샘솟듯 막 일어납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창출해낼 수 없는, 만들어낼 수 없는 기쁨과 감사, 기도의 삶, 그것을 왜 명령하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하면서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지만 정작 어느 순간 기쁨이 내 안에 말라버리고 기도도 식어버리고 감사도 왠지 힘을 잃어버린 것 같을 때 이걸 쥐어짜야 되느냐는 거죠. 마른 수건 같은 내 연약함을 짜낸다고 이것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느냐,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해라, 감사해라, 기도해라 명령하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너희 안에 임하시고 너희 가운데 역사하면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너희가 예상치 못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가 전혀 기대하지 못한 감사를 경험하게 될 거야.

것이다. 너희의 삶 가운데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주님 앞에 데려다 놓는 것까지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나를 주님 앞에 데려다 놓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데려다 놓는다는 것은 몸만 데려다 놓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나의 기억도 거기에 주님 앞에 놔두는 것. 그러면 주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결단한다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우리는 거룩을 이룰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죄인의 괴수라고.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과거의 속죄제의 그 유한함과 죄악됨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허물과 죄를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오늘날의 사건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러한 역사를 계속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어떻게 경험되냐면 여러 가지로 경험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그 성령 충만의 그러한 열매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온라인 사건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지 않지만 거룩을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자 나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고 그 사랑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확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윗처럼 마치 골리앗과 같은 문제와 상황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주도당하지 않고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맞닥뜨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나서는 변화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한 이후에는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기적은 뭐냐? 예배 드렸는데 변화가 없는 게 기적이에요. 찬양을 드리는데 변화가 없는 게 기적이에요. 기도를 드린 이후에 변화가 없는 거 그것이 기적이에요. 왜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성령님이 붙드시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일부 예배를 마치고 교회 주변을 좀 돌아봤더니 이제 선거 기간이라 막 이렇게 선거 운동하시는 분들이 왔잖아요. 그래서 부목사님들한테 우리 카페에서 커피 좀 대접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커피 좀 대접했으면. 제가 주일 아침에 올 때마다 저기 김밥집에서 김밥을 사가지고 오거든요. 어느 가게라고 뭐 홍보가 되니까 말은 못하고. 근데 오늘 아침에 김밥을 사러 갔더니 이제 잘 알잖아요. 근 10년 동안 매 주일 아침마다 김밥을 사는데 그러잖아요. 그 김밥, 주인 아주머니께서 오늘 아침에 그러더래. 목사님, 지난주일에 김밥 배달 갔는데 목사님 설교 소리가 아주 힘있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밥 배달을 왔는데 1층 영상을 딱 보고 잠시 보다가 가신 것 같아요.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생업의 현장이 교회 나오시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아침 한 4시에 나오셔서 정원 오후까지 계속 김밥을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에 올 수 없는 환경이죠. 어떻게 하면 그분들에게 복음을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그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다른 방법 없어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일은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그것을 위해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면 다른 건 돼요. 아빠 엄마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왔더니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이 환하게 바뀌었어요. 환하게 바뀌었어요. 물론 반나절밖에 못 갈 수도 있어요. 예. 네. 그러더라도 그리고 조금 그 뭔가 광채가 사라지면 또 교회 오면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주신 은혜가 세상 삶에서 계속 소모되기 때문에, 소진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멈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거룩하라, 이 명령 안에 담겨져 있는 귀한 은혜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성령님이 이 땅에 나와 함께 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의 선물이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저희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여 주의 전에 나올 때는 마음도 분주하고 마음의 무거운 짐도 있고 지난 한 주간 내 마음과 삶 가운데 지치고 연약한 부분도 있었을지라도 이 예배를 통해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치유와 회복을, 하나님 귀한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저희의 얼굴과 마음에 하나님의 산물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저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정말로 이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예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믿음의 여정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울타리 밖에 있는 많은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들에게 예수 사랑 나타내도록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역사하여 주시되 상심하고 고단한 심령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땅에 찾아온 많은 이주민들이 예수 사랑 경험하고 구원의 은총 가운데 행복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심령 가정 일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오니 세상의 연약하고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온전히 누림으로 매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죄와 허물 가운데 어둠에 지쳐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언제나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주께서 그 발걸음 인도하셔서 믿음의 형제 자매 되게 한 외국어 공동체 모든 지체들 위에 오늘도 복음 들고 땅끝에 나아가 있으는 선교사님과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라디오 주일 예배. 이 시간은 광주 서구 화정사동에 위치한 광주 월광교회 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광주 월광교회는 김요환 목사님께서 담임하고 계시고,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375-0400 375국에 400번 광주 월광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주일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로드페이스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값비싼 향유를 한아린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함께하고 오신 찬양은 이계영의 하루를 시작할 때니였습니다. 나의 눈 속엔 주님의 모습 담고 나의 입술엔 주 찬양 가득 담고 나의 마음엔 주 사랑 가득 채워 내게 생명 주시는 그날까지 베푸신 은혜 노래하며 주님의 향기로 가득히 살겠습니다. 고백했던 찬양이었는데요. 우리의 매일의 삶도 이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황지영의 내가 산을 향하여 올려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임재창의 찬양이었고요. 앞서 주 예수님 내 맘의 오사 도미누스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평생의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 가운데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너무나도 가슴 벅찬 우리 마음의 고백이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며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드리며 올려드렸던 찬양이었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 남궁송옥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찬양은 주의 빛을 비춰주소서, 박신학화의 찬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우리는 아직도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내가 과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완전할 수 없죠. 우리의 힘은 오직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힘입니다. 오늘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해서요. 우리를 통해 누군가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는 복의 통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판에 축복의 편지를 새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벽진길 150-13에 위치한 순복음영락교회 김남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극동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가득 담긴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우리는 소망 없는 자들처럼 고난과 박해와 죽음 앞에서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큰 나팔 소리와 축제의 음악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찬 이 메시지를 이 본문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되고 삶의 방향과 가치에 대해서 다시 재정립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신성정 목사님이 쓰신 책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책에서 이 한국적인 기독교적 신앙관과 가까운 관점에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책을 쓰고 있는데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신성정 목사님은 8일간의 환상 가운데 지옥과 천국의 광경을 보고 이 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지옥과 천국을 더 깊이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옥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지옥에서 신성정 목사를 인도한 사람은 강양욱 목사였습니다. 강양욱 목사는 일제강점기에 장로교 목사로 북한의 김일성에 부역하여서 북한 지역 개신교를 쇠락하게 만든 인물이었는데 지옥에서 그의 모습은 마치 위암 말기의 환자와 같았다고 합니다. 그를 따라서 지옥문에 들어가니까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다 저주를 받은 자다. 모든 소망을 버려라. 죽을 수도 없는 곳이다. 이 어둠 속에 살 수 있는 것은 다만 슬피 우는 것뿐이다. 그래서 지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데 그것은 불을 통해서 형벌을 받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옥에서는 견딜 수 없는 구역질나는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지옥의 세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첫째는 물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사람들은 손이 구부러져 먹지를 못해서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어서 말기암 환자 같았다고 합니다. 셋째는 서로 말이 달라서 같은 나라 사람들도 서로를 알아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옥은 상중하 3층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 같았고 각 층마다 동관, 서관, 남관, 북관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바닥이 없는 무저갱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영원히 고통을 당하며 영육이 죽지 않는 그리고 죄가 지배함으로 끝없는 혼란과 절망과 비통만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가장 상층은 고통이 제일 적은 곳이었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이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각종 종교 지도자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았던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중층에는 거짓말하는 사기꾼, 음행과 마약을 즐기는 자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가족을 버린 자들, 불의한 통치자들, 뇌물을 받고 지위를 노렸던 유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층은 고통이 가장 심한 곳이었는데 독재자, 유괴범, 살인자, 자살자, 위선적으로 살았던 성직자, 그리스도를 배신한 자, 자칭 재림 예수로 하는 자, 성도들을 핍박하여 죽인 자, 사기꾼, 협박자, 범신론적 종교 지도자들이 그곳에 있었고 교권 싸움을 한 유명한 목사들, 점쟁이, 무당, 점성술사동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신을 신격화한 왕들도 곳에 있었고 구약의 가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가짜 약을 만들어 판 의료상인, 인체에 유해한 음식을 만든 사람, 산업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 악덕 업자 등도 있었고 어린 아이들과 부녀자들을 유괴해서 성폭행한 자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보여주었는데 천국은 가브리엘 천사가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가브리엘은 여섯 날개 중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었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었고 두 날개로만 날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지옥처럼 길가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는데 그 불은 이곳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을 선결케 하는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잔잔한 호수가 있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강과 같은 것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서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강은 깊고 넓어서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옥에서 본 놀라운 광경 중에 하나는 신성종 목사의 예상과는 달리 천국에 꼭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없었고 또 천국에 절대 없을 것 같은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회전문처럼 한 사람씩 들어가게 되어 있었고 천국은 층이 없고 열두 줄로 계단이 나 있었고 거기에는 네 생물이 있었는데 모두가 천사장들이었습니다. 천국에는 교회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천국 전체가 교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옛사람도 서로 알아볼 수가 있었고 사람들의 연령대는 30대 황금기의 나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흰 보좌에 앉아 계셨고 마치 정오의 해같이 비추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형상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음성은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주변에는 24장로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이 부실 정도로 흰 세마포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천국에는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12계단, 12종류의 사람들이 차례차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7개 동산이 있었는데 그것이 기도의 동산, 섬김과 찬송의 동산, 구제와 눈물, 고난과 감사의 동산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동산은 기도의 동산이었고 가장 아름다운 동산은 찬양의 동산이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줄에 앉은 사람들이 누구였냐 그러면 순교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열두 사도들,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1935년 만주에서 공산당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제목으로 오소리광에서 생매장당한 한경희 목사와 대동강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도 보였습니다. 둘째 줄에는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 무디, 스펄전, 빌 브라이트, 마티오 리치, 하드슨 테일러 같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첫째는 순교고 그 다음이 전도와 선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줄은 누가 앉아있었냐 그러면 고난을 당해도 변절하지 않은 성도들, 신성종 목사님도 그곳에 계셨는데 자신은 두 번째 줄 정도일 것 같은데 왜 세 번째냐 그랬더니 원래는 다섯 번째 줄이었는데 그동안 문제 많은 교회만 골라 목회하면서 당한 고난과 전도를 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했습니다. 넷째 줄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사랑을 몸소 실천한 사람들을 테레사 수녀, 호스피스 도우미들, 마리아 마르다가 거기에 있었는데 나사로가 안 보여서 왜 안 보입니까? 그랬더니 나사로는 부활한 이후에 전도를 많이 해서 저기 두 번째 줄에 앉아있다고 했습니다. 다섯째 줄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위로한 사람들, 고아원 양로원을 경영하면서 고생하신 분들,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섯째 줄은 주일학교 교사와 성가대 봉사자들,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여기 있었고 일곱째 줄은 교회를 많이 건축하고 세운 사람들, 평신도, 목사,

목사님, 장로님들, 또 선교관 및 기도원을 지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덟째 줄은 성경을 연구하며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쳤던 교수들과 선교사들이 그곳에 있었고, 그런데 선교사들이 왜 그곳에 있냐고 했더니 이 선교사들은 별로 선교를 잘 안 한 선교사들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홉 번째 줄은 농어촌 목회자들과 이를 돕는 성도들이었습니다.

0: 12번째는 이제 죽기 바로 전에 믿은 성도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모두의 입술에는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흘러나왔고 서로를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과연 나는 어느 줄에 서게 될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오실 것입니다. 나는 지금 과연 어느 단계에 속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 이제 주님 오실 날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광주 서구 벽진길 150-13에 위치한 순복음 영락교회 김남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4-1790번 순복음 영락교회로 전화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입니다. 전파에는 국경이 없지만 그 전파에 실린 복음에는 누군가의 눈물과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곳곳에 생명의 소리를 전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우리 방송의 초창기 역사를 되짚어보는 시간 먼 땅 좋은 기별. 오늘은 개국 당시 어떤 프로그램들이 방송되었는지에 대한 내용과 해외에서의 반응들에 대해 살펴봅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허가 직후 극동방송의 방송시간은 평일과 토요일의 경우 오후 4시부터 밤 11시까지 7시간, 주일에는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11시간이었습니다. 개국 당시에는 타마슨 선교사가 영어 방송을, 버그스트롬 선교사가 중국어 방송을, 한용석 총무가 한국어 방송을 담당했는데요. 1957년 3월 20일에 방송요원으로는 첫 번째로 한국명 씨가 입사한 기록을 봤을 때 한용석 총무는 3개월가량 방송을 맡아 수고를 해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1957년 7월 25일경부터 러시아어 방송이 시작됐는데 코지올 선교사가 담당을 했습니다. 하깃동 시절 대북 프로그램 가운데에서는 이북 동포에게 보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현재 알려진 극동방송의 첫 대북 대상 프로그램입니다. 성경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으로 성경이 없어서 읽을 수 없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 성경이 있어도 읽지 않는 남한 동포들을 위해라는 말이 붙여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북성동 시절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후 이 프로그램은 영혼의 양식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데 1964년 편성표를 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5분부터 10분간 진행됐습니다. 성경이 없는 북한 동포와 성경을 읽지 못하는 청취자에게 보내는 성경 낭독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듬해인 1966년에는 처음으로 현재 극동방송의 대표적인 대북 방송 프로그램인 복음의 메아리가 등장합니다. 주일 오전 5시 10분부터 30분간 방송됐습니다. 이와 함께 1962년에는 극동방송이 해병 제1여단의 대적진 확성방송의 일부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일종의 대북 심리 방송이라 할 수 있으며 1969년 2월부터는 한국기독장교회가 극동방송을 통해 북한 동포를 위한 대공방송인 소망의 시간을 새벽 6시부터 일주일에 3번 15분씩 방송하기도 했습니다. 방송 가운데 가장 주목을 끌었던 것은 소련어, 즉 러시아어 방송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러시아어 방송은 코지올 선교사가 부인과 함께 1957년 7월 25일부터 방송을 시작했는데 그는 폴란드 출신으로 SGA, 즉 슬라빅 복음협회 소속이었습니다. 폴란드는 1차 대전 이전까지 소련에 예속돼 있었기에

러시아어가 가능했습니다. 1937년에 캐나다로 이주해 있던 중 팀 선교회에서 SGA 총재인 데이나카에게 러시아어하는 부부를 보내달라고 해서 오게 됐습니다. 방송을 시작한 지 석 달 만인 1957년 10월에 발렌티나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의 첫 편지가 일본을 거쳐 도착했습니다. 당시에는 동경의 사수함을 통해 편지를 받았는데 발렌티나의 편지는 그렇게 도착한 편지들 중에 하나였고 이 편지를 받아든 코지올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발렌티나는 블라디보스토크 외곽 지역의 작은 농사 공동체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코지올에게 메시지를 밤마다 들으면서 자신이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편지에 따르면 발렌티나는 하나님께서 아들이 있다는 것을 전혀 들은 바가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적으로 무지했습니다. 예수란 이름을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성경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편지에는 성경책을 하나님에 대해 당신이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러시아어 성경 4번을 간절히 3번이나 반복하며 요청했습니다. 러시아 방송의 시베리아 청취자들로부터 편지를 받은 이후 국제복음주의 방송, 즉 극동방송은 러시아어 방송에 반응하는 모든 청취자에게 러시아어 성경 2권을 발송해주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당시 소련에서 성경 보급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들이 성경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요청자들에게 성경책 한 권은 일본에서 송달됐고 또 다른 한 권은 핀란드에서 송달됐습니다. 책을 받은 청취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받은 데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어떤 청취자는 성경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확실히 성경책 도착 여부를 확인할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소련에 전해지는 것에 대해 선교사들은 확신했으며 러시아 방송 팀원들은 청취자 편지에 일일이 반응해 성경을 발송해 줬습니다. 타마스는 러시아에서 첫 번째 편지가 왔을 때 울었습니다. 한국에 가려고 할 때 캐나다의 러시아인들은 가도 헌일이다 라며 만류했는데 러시아에서 온 편지를 그들에게 보내주니 그들이 무척 좋아했습니다. 러시아어 방송은 6개월 후에 2시간으로 연장됐습니다. 러시아에서 계속해서 편지가 왔는데 1957년 첫 방송 이후 1965년 3월 22일까지 러시아에서 받은 편지는 모두 120통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러시아어 성경과 찬송가를 보내달라는 것이었고 가끔씩 기독교적인 내용 송출에 대한 비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1966년도에는 무려 100여 통의 편지가 날아들어 개국 이래 한 해에 가장 많은 편지가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1967년에는 30여 통으로 줄었지만 그 가운데에는 사할린 동포 한 명이 한국말 성경을 보내달라는 애틋한 편지를 보내오는 수확이 있었으며 이에 성경을 보내준 일도 있었습니다. 이 편지들은 다른 언어 방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줘서 러시아에서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중국이나 북한에서도 틀림없이 듣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줬습니다. 러시아어 방송은 처음에는 자정부터 새벽 1시 30분까지 송출되다가 나중에는 밤 10시에서 자정까지는 러시아어 방송,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는 중국어 방송, 새벽 2시에서 아침 6시까지는 러시아어 방송과 중국어 방송을 재방송했고 이어 한국어 방송이 송출되는 것으로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1962년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등 5개 국어로 13시간 방송을 하게 되면서 우크라이나어가 추가됩니다. 1963년에는 16시간이 방송됐는데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각 4시간, 한국어 3시간, 그리고 우크라이나어를 일주일에 45분씩 방송했습니다. 한편 몽골어가 1967년 11월 1일부터 다시 방송을 하게 됩니다. 당시 공문을 보면 이미 허가받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이외에 일본어도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러시아의 발렌티나, 그리고 성경이

있어서 읽지 못했던 북한 동포들,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은 단순한 전파가 아니라 생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정성껏 준비해 보내는 이 기별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국경과 이념의 장벽을 넘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믿으며 소망의 소리를 멀리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며 느끼신 감동이나 창사 70주년을 맞은 극동방송을 향한 축하의 메시지를 기다립니다. 지난번 이런 사연이 도착을 했습니다. 9476번인데요. 극동방송 70주년 역사를 들었습니다. 라디오로 듣는데 눈앞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듯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역사를 이루실까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극동방송 개국을 위해 미국에서 모아진 그리스도인들의 크고 작은 헌금이 너무나 감동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은혜가 제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동참하고 경험하는 예수 닮은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동참으로 극동까지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이 전파되길 원합니다. 극동방송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나누며 그 은혜를 이어가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또 한 달이 채워지네요. 5월의 끝날 주일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될 텐데요. 벌써 온열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건강을 챙기려면 무엇보다 먹는 음식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요즘은 음식 또 요리 관련 프로그램들을 각종 매체를 통해 많이 보게 되죠. 성경에도 음식과 관련된 역사가 여러 나타납니다. 주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렇고요. 혼인잔치집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적도 있습니다. 또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 있고요.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구운 생선을 제자들과 함께 드신 적도 있죠. 이제 육신의 그 음식들을 넘어서 영생의 양식을 받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안에 먹고 마시며 늘 감사가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손경민님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살아계신 주.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이 무기가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마음뿐만이 아닙니다. 육체를 어떻게 쓰느냐는 영적인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우리는 다만 우리 자신을 주님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습니다. 주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이니 말이죠. 김대화님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여러분은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사연은요, 0084님 사연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신 주님, 언제나 지혜롭게 분별하여 있는 그곳에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은 내 친구 사랑합니다. 0084님의 너무나 좋은 사연이죠. 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천하 만물, 우주 만유를 지으셨나요?

맞나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합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예요. 여러분, 소설의 책이 놀라게 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내가, 어떻게 이 작은 내가 그 크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하나? 이거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연에. 자유하게 하여 주신 주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죠.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요. 세상의 그 속박들에서 자유하게 돼요. 바로 이 자유 안에 제가 중증의 시각장애, 여기서도 자유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자유하니 우리의 몸에서도 자유하게 되는 이 진리를 누가 합니까? 세상이 이거 이해하겠어요?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진리를 아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자녀들인가요? 그래서 언제나 지혜롭게 분별하여 있는 그곳에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만을 위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나뿐 아니라 그 함께 자녀된 성도도 우리 같이 주 안에서 위하고 주 안에서 염려하며 주 안에서 같이 이렇게 나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참 좋은 내 친구 사랑합니다 해주셨는데 0084님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조수아님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네, 이번 사연 너무나 애틋하고도 주님 안에서의 믿음과 그리고 주님 안에서의 생각들이 어떤 방향이어야 하는지 우리로 생각하게 하는 사연인데요. 여러분 귀담아 들어주시고요. 함께 기도도 부탁드리는 그런 사연입니다. 2545님 사연이에요. 목사님 평안하셨는지요? 저야 주말마다 목사님의 사랑의 목소리를 듣고 있어서 기쁨입니다.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한 가족 이상으로 사랑이 넘치는 곳이라는 걸 이제야 느끼고 보게 됐습니다. 두세 달에 한 번씩 외가를 찾아오는 서유를 목사님으로부터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유치부 담당 선생님까지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은 예배 후 아이의 눈을 위해 안수 기도까지 해 주셨답니다. 그 관심과 사랑에서 예수님을 보았고 고침을 받았다는 확신까지 들었답니다. 그리고 저도 이웃을 위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연이었고요. 그리고 추신을 달아주셨어요. 서유의 검사 결과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네, 2545님. 네, 손주 서유가 지금 이 어린아이가 희귀 질환이 발병했거든요. 우리가 지난번 사연을 통해 알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서유가 두세 달에 한 번씩 이제 먼 곳에 사니까요. 따님하고 같이 살아요. 딸의 자녀입니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댁 이제 두세 달에 한 번씩 이제 놀러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 교회 할아버지 출석하시는 교회로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목사님까지 다 너무나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내 아이처럼 이렇게 맞아주고 기쁨으로 함께 하면서 아이가 눈이 불편한 것 위에 기도해 주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 안수 기도까지 해 주셨다. 그러면서 공동체의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 하는 사연이에요. 네,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곳인 줄 미처 모르고 엉뚱한 소리들 많잖아요. 인터넷에서도 뭐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서도 엉뚱한 얘기들 많죠. 네, 그런 얘기들 들을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도 칭찬받을 만한가 다시 돌이켜서 우리의 부족함도 고쳐 나가야 되죠.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또 교회이기도 한 걸 누가 부인하고 부정하겠습니까? 다만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니까 그 아름다운 선행들이 널리 알려지지 못할 뿐인 거죠. 오해 없으면 좋겠고요. 믿음 없는 분들이라도요. 믿음 어리신 분이라도요. 이렇게 깊이 있는 성도의 교제 함께 나누자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밤낮 없이 흐르는 시냇물은 강으로 가고 강은 바다로 이어지며 그 큰 물두멍은 다시 한올한올 증발해서 구름을 빚습니다. 그리고 물이 되어 땅으로 내리죠. 그렇게 돌고 돕니다. 이 순환의 이치를 따라 비록 그 형상이 다르더라도 한 몸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죠. 그 모든 자연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참 귀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 참 깊이 감사할 뿐입니다.

펜트메이커스 앨범 중에서 예수나의 치료자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샤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저는 첫째 딸, 둘째 아들, 이렇게 아이 둘을 키우는데요. 성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다 보니 양육도 정말 두 배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생김새가 다르고요. 좋아하는 색깔 다르고 좋아하는 놀이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 둘이 성향이 좀 비슷했으면 조금 덜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돌아보면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배우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모두 다 다르게 만드셨죠. 그런 이유도 어쩌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나와 너무 다른 누군가를 비판하고 또는 배제하기보다 저 사람에게 배울 점은 없나? 혹은 내가 채워줄 부분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첫 곡으로 김종윤의 서로 사랑하며 사세요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을 좀 어려워합니다. 말하는 방식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또 좋아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다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또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 달라도 너무 다른 정반대의 생각을 가진,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더라도 왜 저럴까 하기보다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한 번 더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한웅재 목사님의 나의 노래 속에 길이 있다면 이라는 곡이고요. 이어서 CTS 앨범 중에 있는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초롬의 주 예수여 은혜를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나는 가족 한 명씩 요일별로 나누어 기도한다. 월요일에는 남편을 위해 기도한다. 어느 날 월요일이 되었는데 남편을 위해 기도할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다. 전날에 말다툼을 한 후유증이었다. 그를 축복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도 월요일은 월요일이기에 하나님께 기도했다. 남편이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성경 말씀이 생각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남편은 그분의 아들이었다. 그분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었다. 그날 이후 남편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 관점은 내가 남편을 믿고 따르는 일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처럼 기도 시간과 요일을 정하면 감정과 상황에 상관없이 기도를 계속할 수 있다. 홍장빈 박현숙의 끝까지 잘 사는 부부 책 중에 한 부분이었습니다.

네,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들으신 곡은 김도현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크록스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손재석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였습니다. 제가 끝까지 잘 사는 부부 일부분을 좀 낭독해 드렸는데, 요일을 정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좋은 방법 같고요. 저도 당장 좀 실천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사람은 모두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모두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가정에서뿐 아니라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머무는 모든 자리에서 조금 더 따뜻한 말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조찬미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클래식 콰이어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리고 달빛 마을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네, 이하나의 쉼표 하나 주일 순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We Love의 세상 가운데 소망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곤충을 매우 사랑하는 곤충학자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고추를 찢으려고 몸부림치는 나비의 애벌레를 보게 되었습니다. 몸부림에 비해 고추가 너무 견고한 듯 보여서 곤충학자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가위로 그 고추를 찢고 나비를 꺼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그 나비는 공중을 몇 번 선회하더니 땅에 주저앉아 죽고 말았습니다. 고추에서 나오기 위해 스스로 애를 쓰며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날개가 충분히 강해지지 못했고 물기가 마르지 않아 날개가 약해졌던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변화와 성장을 갈망하죠. 그래서 외모를 변화시키거나 외부의 힘에 의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자기 내면에서 와야 합니다. 변화시켜줄 무엇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변화해야 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내면이 더욱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더욱 견고해지길 바라면서 향기로운 찬송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 김인희님의 음성으로 그 생명이 나를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클래식 코어가 부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하나님이 버섯을 키우시기까지는 이틀이 걸리지만 참나무를 키우시기까지는 무려 60년이 걸린다. 버섯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참나무가 되고 싶은가. 자라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법이다. 성장이 더딘 것만 같아 답답하기 짝이 없는가. 왜 이리 오래 걸리지?

이미 성장시켜 주실 줄 믿고 기다리는 대신 틈만 나면 땅을 파서 씨앗이 얼마나 자랐는지 확인한다. 여기저기 들추고 다닐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잠잠히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신다. 그분 안에 있다는 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을 믿는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성장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상관없이 사랑해 주신다. 우리가 완벽해진 뒤에야 사랑하는 게 아니다. 명심하라. 성장에는 시간이 걸린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예수 생명의 양식 조주모님의 음성으로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에서 행복한 시간 지금 여러분은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 함께하실 찬양은요 헤븐리 메들리 싱어스의 뷰티풀 영어 찬송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뷰티풀 2 사랑 이야기 이 집에 수록된 연주 찬송 그리고 필그림 미션 콰이어의 찬송 이어집니다. 십자가

우리는 빨리 성장하고 싶어 조급하게 굴 때가 많은데요. 잘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 꼭 명심했으면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초가 잘 다져진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주님 안에 머물고 오늘도 승리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끝으로 한부용님의 주님은 산 같아서 찬송 전할게요. 향기로운 찬송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극동방송 개국 14주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방송 선교 역사와 사역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역사 사진전 및 캘리그라피 어록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6월 4일 목요일까지 광주 극동방송 1층에서 진행됩니다.

며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화정동에 위치한 참빛교회에서는 오직 예수, 오직 은혜를 주제로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1일 월요일부터 6월 3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후 2시이며 강사는 서울축복교회 심홍기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408-3763번, 010-6408-376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열린교회에서는 1박 2일 행복 힐링 캠프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2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3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계림동에 위치한 광주 열린교회입니다. 강사는 수원 예수마을셀교회 박영 목사님과 김영순 동사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32-4200번, 010-9632-420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실천 목회연구원에서는 광주 호남권 신앙 회복을 위한 초교파 심령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 20분부터 6월 10일 수요일 오전 9시 20분까지이며 오후 2시 20분, 저녁 7시 20분, 오전 9시 20분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575국에 691번, 062-575-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광주지부 BEDTS 오픈 강의가 6월 12일 금요일 오후 7시와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주제는 성경과 개인 영성이며 강사는 권호성 간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8392-7330번, 010-8392-73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동명교회에서는 제2회 이주민 찬양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찬송가와 CCM 찬양곡을 한국어와 모국어로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 이주민 사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동명교회 영광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32국에 1757번, 062-232-175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가돌 선교회 창립 12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선교 보고대회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백운동에 위치한 광주 서남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652국에 1004번, 062-652-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복음의 춤을 추는 헵시바 워십댄스 신학원에서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을 주제로 제22회 정기공연을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예술의 전당 대극장입니다. 전석 초대 무료 입장이며 당일 오후 5시 30분부터 현장에서 좌석권 티켓을 발부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17-6428번, 010-6617-642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 극동방송 광주 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극동방송 전도 프로그램 세계라를 통해 전주 샘물교회를 나가게 된 서영림 집사님. 집사님은 본인처럼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가족 전도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극동방송을 통해 교회를 가게 된 지 한 달 뒤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 14년 6월 30일에 이제 등록을 했고

0: 했고요.
1: 그렇죠. 네.
0: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남편이 했고요.
1: 네.
0: 그 뒤로 한 3개월 후에 큰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손수가 왔고요.
2: 손주까지.
0: 네. 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전주에 같이 사는 여동생이 있어요. 새벽마다 언니가 기도한다. 이제 이번 주에 같이 갈래? 그럴까? 나왔어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친정엄마가 이제 등록을 하셨고 한 2주 뒤에 오빠도 근데 제가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 이제 믿을 수밖에 없고 그 2014년도 6월 달에,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그, 새끼라고 우리 연락이 됐던 게,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전도를 제가 2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전도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고 하시려고 하니까, 이 모든 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극동방송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네. 같이 이렇게 영접기도 하실 때 저희도 이제 아멘 아멘이 나와요. 그냥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정말 극동방송이 큰 일을 하고 있다. 네. 한 명 전도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제가 큰 노력도 안 했는데 네.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문자 한 통에 그냥 본인들이 스스로 나와서 이렇게 해준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3: 지금까지 극동방송을 통해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전주 샘물교회를 가게 된 서영님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서영님 집사님은 지금도 극동방송을 애청하며 온 가족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4: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5: 예배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압축하여 보여줍니다. 첫째, 예수님 자신이 화평입니다. 화평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화평 자체이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화평을 십자가 희생으로 성취하셨습니다. 둘째,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분리,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만이 아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 사람과 사람의 불화까지 하나되게 하십니다. 셋째, 원수된 것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의 본질적 죄로 인한 반역과 원망, 미움과 분열이 십자가 안에서 심판받고 소멸되었습니다. 넷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주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휴장이 찢어지고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을 잇는 열린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에도 우리의 배신에도 여전히 손 내미시며 초청하시는 이 십자가 사랑 앞에 이제는 머뭇거리지 말고 참된 회개로 응답하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6: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사랑하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친구들,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5월 한 달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감사드렸어요. 어떤 것을 감사드렸는지 기억하나요? 어린이 주일에는 어린이인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선물을 받고 기뻐한 친구들도 있었지요. 또 어버이 주일에는 무엇을 감사했나요? 맞아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직접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도 전해보았지요. 스승의 주일에는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도록 가르쳐주시는 목사님, 전도사님과 교회 학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았어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 이렇게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일이 가득한 5월을 보내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께 더 감사했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면 할수록 감사한 일은 더 많아질 거예요. 오늘 방송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할까요? 그럼 오늘 첫 찬양,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들으며 우리는 주여린이 시작합니다.

0: 오늘 첫 찬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듣고 왔어요. 친구들은 어떤 것을 염려하나요?
1: 이번 학기 수행평가 점수가 잘 나와야 할 텐데. 시험을 볼 때 모르는 문제가 많이 나와서 점수를 잘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나랑 놀지 않는다고 하면 어쩌지?
0: 혹시 이런 염려를 하고 있나요?
2: 어른 중에는 이런 염려를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3: 몸이 나빠져서 우리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면 어쩌지?
2: 돈이 없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사주지 못하면 어쩌지?
0: 친구들, 우리가 하는 염려, 어른들이 하는 염려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그래요. 여러분의 염려를 모두 다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아빠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로 해요. 우리 두 번째 찬양 워십 앤 프레이즈의 나는 믿음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쥐의 어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이사야 43장 15절 말씀을 잘 암송했나요? 말씀을 암송하며 우리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한 주를 보냈지요. 우리 한 주간 열심히 암송한 이사야 43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센트로 불러볼까요?

아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일평생의 하나님으로 믿고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라는 우리는 지아르니 친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번 주는 어떤 특별한 말씀을 암송하게 될까요? 성구 찬양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번 주 암송할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정말로 진짜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답니다. 이어서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증인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나요? 그래요. 증인은 자신이 보거나 들은 것, 경험한 것, 알게 된 것을 그 사실 그대로 말해주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경험한 예수님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해준다는 뜻이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있나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나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러분, 다른 누군가가 한 잘못을 대신하여 벌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한 가지 잘못이 아닌 온 세상,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죄 없으시고 깨끗하신 예수님께서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과거에 한 잘못, 지금 하고 있는 잘못, 앞으로 하게 될 모든 잘못까지

대신하여 벌을 받으셨어요. 마땅히 우리가 치러야 하는 죄의 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 죄 용서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가능하다고 말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될 놀라운 능력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어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놀라운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찬양으로 불러볼까요? 악보를 보며 함께 따라하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번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암송할 수 있도록 악보를 보내줄게요.

아멘. 여러분에게 임하신 성령님으로 인해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님을 받은 제자들은 더 이상 겁쟁이로 살지 않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있나요?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찬양으로 부르며 암송하기로 해요.

0: 미션 스토리. 친구들, 우리는 우주와 미션 스토리 시간에 코리텐 붐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어린 시절 예수님을 믿었고 2차 세계대전 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전 세계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랑의 선교사님이 되신 코리텐 붐. 지난주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독일에 있는 여자 수용소로 가게 된 코리와 베시 언니는 수용소에 등록하기 전에 네덜란드에서 나올 때 챙겨온 물품을 경비원 몰래 숨길 수 있었어요. 그들은 숨겨둔 그 물건을 되찾게 될까요? 독일의 수용소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코리텐 붐의 다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그 사실을 믿고 있지요? 아멘. 수용소에 갇힌 코리와 베시 언니도 홀로 두지 않으셨어요. 수용소에서 등록을 마친 코리와 베시 언니는 샤워실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곳에 함께 들어가게 된 수백 명의 여자들과 함께 입고 있던 모든 옷을 벗어야 했어요. 그렇다면 샤워실에서 나올 때는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맞아요.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이 모두 똑같이 입어야 하는 아주 얇은 수용소 옷을 입고 신발 한 켤레만 신고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코리의 등이 조금 이상해요. 어찌된 영문인지 코리의 등은 살짝 불룩 솟아 있었어요. 코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코리가 샤워실에 미리 숨겨두었던 물건을 자신의 옷 속에 감춘 거예요. 그 물건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나요? 베시 언니의 푸른색 겉옷과 비타민 한 병, 그리고 가장 소중한 성경책이었지요. 지금 코리의 블룩 소슨 등은 비타민과 성경책을 옷 속에 몰래 숨겼기에 그런 거였어요. 또한 베시 언니의 허리도 블룩 솟아 있었어요. 언니는 숨겨두었던 푸른색 겉옷을 수용소 옷 안에 둘러입고 있었던 거예요. 와, 정말 다행이지요.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은 수용소 옷과 신발 외에 다른 것은 가질 수 없었기에 매번 이동할 때마다 세 번씩 검사를 받아야 했어요. 베시 언니는 검사를 받았지만 코리는 매번 검사를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코리를 보호하셨던 거예요. 수용소에서 이런 일들을 겪으며 코리는 자신이 어린 소녀였을 때 아빠에게 말했던 것을 기억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도 기억하고 있나요? 코리가 어린 시절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었어요.
1: 아빠, 저는 저와 함께는 모든 사람이 죽을까봐 너무 겁이 나요.
0: 그때 코리 아버지는 이렇게 말해주셨었지요.
2: 코리야, 네가 기차를 타고 어디를 갈 때 내가 너에게 차표 살 돈을 언제 주지?
1: 물론 제가 떠나기 직전에 주세요.
2: 그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신단다.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다.
0: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코리와 베시 언니가 끔찍한 수용소에서 겪는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견딜 수 있도록 돌보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까지 해주셨어요. 코리와 언니 베시가 경험한 기적은 무엇인가요? 그래요, 경비원에게 성경과 겉옷, 비타민 한 병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기적을 이미 경험했지요. 하지만 기적은 이것 하나만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기적들도 일어났어요. 여러분, 코리와 베시 언니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어떤 특별한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아바 프레이즈의 미라클,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찬양을 듣고 왔어요. 우리는 지혜린이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이번 한 주도 오늘 배운 사도행전 1장 8절을 암송하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주여리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Praise Praise with Ginny Yu. Corinthians 13, verse 4. 1 Corinthians chapter 13, verse 4. Love is patient, love is kind. It does not envy, it does not boast, it is not proud.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아멘. 헬로 에브리원, 해피 로어스 데이. 여러분 행복한 주일입니다. 예배 잘 들으셨죠?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Praise Praise. And this is Ginny Yu. 늘 애청해주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Ginny Yu입니다. 저희 Praise Praise는요, 여러 장르의 영어 찬양들 소개하고요. 또 찬양의 의미를 함께 묵상하며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So glad that you are here, everyone. sometimes the world feels rushed, impatient, and cold. 네, 때로는 세상이 너무 빠른 것 같고요. 또 조급하기도 하고 또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But today God gently reminds us what true love looks like.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1 Corinthians chapter 13 says,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Love is patient. Love is kind.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Real love waits. 진짜 사랑은 기다려줍니다. Real love speaks with kindness even when life is hard. 진짜 사랑은 힘든 순간에도 따뜻하게 말합니다. And maybe someone around you today desperately needs that kind of love. 그리고 오늘 우리 주변의 누군가는 바로 그런 사랑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A gentle word, 따뜻한 말 한마디. A patient heart, 오래 참아주는 마음. A small act of kindness, 작은 친절 하나. Those little things can become light in someone's dark day. 그 작은 것들이 누군가의 어두운 하루를 밝히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Amen. Alright, we're going to have a great time as we listen to lots of English worship songs, everyone. Hope you are ready. Come on, let's go.

All right, everyone, you are listening to Praise Praise with Jeannie Yu at FABC. 지금 여러분은 극동방송 Praise Praise 듣고 계세요. Love is patient. 사랑은 오래 참고. Love is kind. 사랑은 온유하며. It does not envy. 시기하지 아니하며. It does not boast.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It is not proud. 교만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Have you ever noticed how one kind of person can completely change the atmosphere of the room, right? 네, 여러분 정말 친절한 한 사람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Sometimes it is not a big miracle or a grand speech. 때로는 큰 기적이나 대단한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It can be as simple as someone asking, 그저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봐주는 작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Or someone patiently listening when nobody else has time. 아무도 시간을 내어주지 않을 때 끝까지 들어주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The Bible says, love is patient, love is kind.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Patience and kindness may seem small, but they carry tremendous power. 오래 참음과 친절은 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A tired heart can breathe again.

because of one gentle word. 지친 마음도요. 우리 따뜻한 말 한마디로 다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Someone who feels forgotten may suddenly feel seen and valued. 잊혀졌다고 느끼던 사람도 누군가의 사랑으로 다시 소중함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And isn't that how God often works in our lives?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을까요? Through quiet love, 조용한 사랑을 통해서 Through patient heart, 오래 참는 마음을 통해 Through kindness that reflects Him, 하나님을 닮은 친절을 통해 말입니다. So wherever you are right now, at work, on the road, at home, or resting for a moment,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시든지 Remember this,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Your kindness today may become someone else's answered prayer. 오늘 여러분의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Amen. Come to Jesus. 우리 예수님께로 가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And even on days when your heart feels weary like rain-soaked earth, 우리의 마음이 비에 젖은 땅처럼 무겁게 그렇게 느껴지는 날에도요, God is quietly planting new strength within you.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새로운 힘을 그렇게 심고 계신다는 사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Sometimes flowers bloom after long seasons of wind and cold. 꽃은 때로 긴 바람과 또 추운 시간을 지나서 피어나잖아요. And in the same way,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The tears you endured, 여러분이 견뎌낸 눈물들, the prayers whispered in silence, 조용히 올려드렸던 기도들, and the moments you chose love instead of giving up. 네, 포기하는 대신 사랑을 선택했던 그 순간들. None of them are wasted before God.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헛되지 않는 시간들이었다는 것 잊지 말자고요. And let us remember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우리 하나님은 늘 선하고 좋으신 분이신 것 네, 꼭 기억하자고요. Thank you so much for spending time with me today, everyone. And I'll be back next time. Have a blessed and lovely week. 지니 유였습니다. Bye, everyone.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근심하고 또 때로는 만족하며 그렇게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되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나를 다시 부르실 그날을 늘 마음에 품고 주님 따라가는 삶,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하며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진월동에 위치한 포도원교회 백주석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23장 22절에서 25절을 본문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라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오늘이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고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화답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환호는 덧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불행한 일이 닥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가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하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자기 자신을 다 몰라요. 그리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혹은 한 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내 입에서 어떤 말이 튀어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자신이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알지요. 어디까지나 이건 착시현상이고 착각인데요. 여러분, 인간이 비인간에 된 사회, 이게 오늘 우리의 사회입니다. 네, 이것은 오늘뿐만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당시의 종교인들 그리고 예수님

내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유다 그런 군중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제사를 지냈던 대제사장들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눈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탐욕에 빠져서 성소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신실하기만 하면 그 믿음의 신조 따위는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윤리에 대해서도 우리는 상대적인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나의 필요에 따라서 그 기준이 얼마든지 바뀌어 줄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자신들이 이익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시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적인 순결보다도 물질적인 이득을 얻는 데더 마음을 썼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분별력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들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탐욕에 빠져있던 성전의 지도자들을 꾸짖은 거지요. 근데 그들은 주님을 증오했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라고 대적을 했습니다. 가룟유다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보다도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더 마음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미래가 더 이태롭게 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수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겨주면서 내게 수입이 생기고 나 또한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서 따랐던 그들이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베드로 같은 이는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나 그럼 모른다. 주님이 신문을 받으실 때에도 멀리서 그냥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어떠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했던 그들이 목요일 저녁에는 폭도로 변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한결같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면 23절 말씀을 주목하세요.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빌라도가 봤을 때는 이 사람 죄가 없다는 거죠. 손을 씻으면서 나 풀어주려고 한다. 근데 이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 소리가 빌라도를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 소리를 잠식시켰다.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걸핏하면 뭐 지도자들은 나는 국민을 위해서 있다. 나는 국민을 두려워한다. 그러죠. 정작 국민을 두려워하는 건지 오히려 국민들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애매모호적인 태도를 취하는 지도자를 보면서 적잖이 실망을 하죠.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념과 이지매 논리에 빠져서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다. 나중에 그들의 실정을 목도할 때는 도대체 어떻게 말하려고 그러는 건지. 분명한 것은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다 죄인이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는 다 불의한 자입니다. 어느 인간도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를 깨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을 높이는 일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가 누구든지 두려운 일입니다. 와요,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지. 내 자녀도, 이 땅의 교회도, 이 땅의 모든 사람도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지. 그가 아무리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 그들을 얼마 동안 사용하실 수 있어요. 또 그러신 분이시죠. 그건 그가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쓰고 버리는 카드가 있고 쓰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늘에 상급을 주신 카드가 있는 것뿐이죠. 그건 모두가 다 그분의 고유 영역이고 그분이 결정하실 일이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르다는 이런 교만된 생각, 불의한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 다 죄인이고 한 가지로 다 치우쳐져 있다. 너희 목금은 열린 무덤이야. 너희 해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집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리는 백성들이지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너 필요 없어, 내가 너를 무시할 거야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에 오늘 우리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실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 뭐죠? 하나님이 당신이 선택하신 모든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 십자가예요. 근데 십자가를 모르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없어요. 그 넓이와 그 깊이를 알 수 없어요. 십자가는 진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고 죄를 지은 인간은 심판 아래 떨어졌어. 그대로 살면 다 망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카오스에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 당신의 사랑을 가지고 뛰어든 사건이 십자가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죠. 근데 우리가 남편을 사랑하거나 자식을 사랑하거나 친구를 사랑하거나 어떤 국가를 사랑하거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조건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분리되게 오고 필요 없으면 버릴 수도 있는 것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아가페는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냥 주신 사랑이에요. 우리의 몰골이 어떠하든지 내가 배웠던 것별 내 스펙이 어쨌든 관계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다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사건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우리 어떤 의로운 모습을 보고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기대도 할 수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라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은 거야.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예쁜 짓 해서가 아니에요. 인간의 몰골을 보면 정말 추악하기 끄지없고 어디에도 쓸모가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가슴을 열고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다. 내가 너 사랑한다.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증하셨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어떤 몰골을 하고 있든지 그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잠식당에서 아수르의 통제를 받고 있을 때, 아수르란 대국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요나를 그 아수르 성 니네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요나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강하고 아수르가 잘 되면 이스라엘은 큰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랑하는 선지자로서 그게 싫었어요. 그래 하나님의 명을 거역을 합니다. 그리고
니네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

0: 타르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고 바다에 던지움을 당하게 돼요. 큰 고기로 삼키게 하고 거기서 사흘 동안을 고통을 받게 하십니다. 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회개를 합니다. 거기가 느네성 가까이 요나를 토해냅니다. 사흘 동안 복음을 쳐서 제아들 큰 도성을 하루 만에 그냥 무성의하게 널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런데 니네성이 왕부터 시작해서 회개하고 금식하며 뒤집어져요. 여러분 누가 회개시킨 겁니까? 요나가 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하신 겁니까? 근데 많은 사람은 착각을 해. 내가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신 거라고요. 우리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우린 적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죠. 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남한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고 김정일 뭐 북한 주민들 모두 우리가 정말 그들을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가 있고 아니다 그들도 우리 동포다라고 생각하는 이가 있습니다. 무엇이 옳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내 자식이고 내 핏줄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념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을 우리가 심판할 수 있습니까? 옛날에 베트남 전쟁 때 가족들이도 한쪽은 베트남 한쪽은 베트공이었어요. 한쪽은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한쪽은 사회주의를 사랑했다고요. 물론 우리는 우리나라가 복음적으로 자유대한이 되기를 희망하죠. 그러나 보수국가가 되고 자유대한을 이뤘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고 또 이게 사회주의화 되었다고 해서 또한 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의 머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전체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요.
1: 인간이 바꿀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 하나님 그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데 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인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세요. 이 나라의 흥망세자는 전능하신 아버지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틀을 깰 수 없어요. 하나님은 고유 주권 영역을 침해할 수가 없다고요.
0: 그리고 모든 인간은 다 죄네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하나님의 예배해야 될 대상들인 거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해요. 근데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흑백 논리로 맞서서 이 나라를 갈라치게 하는 겁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겁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만이 정답이고 하나님의 통치만이 선입니다.
1: 인간도 제도도 어떤 것도 하나님을 따라 모든 것이 불법에 하나님을 따라 모든 것이 죄입니다.
0: 근데 우리는 내가 나와 생각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적이라고 뭐라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심판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그림일까요? 아니거든. 저는 정말 하나님께 요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복하게 하여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자비를 구하게 하여주십시오. 그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분의 진정한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하여주십시오. 빌라도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하면서도 그는 손을 씻었지만 그러나 역사의 중재인임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했던 군중들은 2000년 동안 그 피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국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영원히 로마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부재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지워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걸리소서. 그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대로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었어요. 2000년은 무려 그런 대가를 치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마태복음 16장 24, 25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던져버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 목숨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던져버리면 찾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치는 일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라. 그 뭐요? 내가 원치 않는 길로 가는 거예요. 희생이에요. 죽음의 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일들이 오늘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감사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왜 내 방식이어야 되고 내가 원한 것들이어야 됩니까? 왜 내 기도만 응답돼야 된다고 고집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건 십자가를 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대가를 쳐야 돼요. 때로는 그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물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 전재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자식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남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아내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세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의 딸, 첫째 아들은 춘삼이, 둘째 아들은 춘팔이, 그리고 여동생이 살고 있었어요. 첫째 아들의 직업은 목재로서 가구를 만들고 나무로 십자가를 조각해서 팔았습니다. 일찍이 부모를 여인 그들은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근데 이 철없는 둘째 춘파리가 도박에 빠졌습니다. 조금 돈만 생기면 도박판에 가서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둘째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면서 형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형, 내가 큰 도박빚을 졌는데 이거 못 갚으면 내 생명이 죽을 수도 있어. 어쩌면 좋아. 그러니까 형이, 야 우리가 가진 게 뭐 있다고. 형님 나 좀 살려주라. 통장을 주면서 이렇게 이제 다시는 이것 가지고 어떻게 네 비담은 갚아봐라. 그러니까 다시는 도박에 손 대지 마라. 형 그렇게 약속해. 근데 동생은 사실은 빚 때문이 아니라 도박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까지 가서 어느 정도 또 돈을 좀 땄어요. 그걸 가지고 나오는데 여러분 도박판에서 기생하고 있는 깡패들 있잖아. 이 사람들이 놔두질 않아. 싸움이 벌어졌네요. 근데 동생이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어요. 근데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집으로 도망왔습니다. 형 나 좀 살려줘. 나 사람을 죽였어. 밖에서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경찰들이 보이를 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말합니다. 빨리 잡수해. 동생이 이제 나갈 거야. 내가 나가서 죽을 거야. 동생이 나가려고 하는데 형이 말려라고 동생 옷을 벗겨가지고 자기가 그 옷을 입습니다. 피투성이 된 옷을. 그 팀을 향해서 도망을 칩니다. 멈춰라는 소리가 들린데도 그는 도망치다가 경찰들의 총격에 의해서 현장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게 진짜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경찰들이 알게 돼요. 동생 대신에 죽은 형인 것을 알게 되고 동생은 사면을 해줬습니다. 동생이 그때부터 이 사람 180도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형처럼 살고 싶다. 나무 십자가를 깎아서 만든 이제 진즉 철이 들었더라면 오직 좋았을 뿐이었습니까? 대가를

태우고서 절리는 거예요. 몇 년 후에 그는 형의 묘제가 가지고 십자가를 두 개를 세워놨습니다. 하나는 예전에 형이 깎아놓은 십자가,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깎은 십자가. 통곡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일어났던 실제 얘기입니다. 중국계의 사람들은 그는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했다는 것이 뭔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나의 정체성이 뭔지를 몰라요. 그걸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또 교회 다녔다는 녀석이 학교 가서 애들하고 쌈박질을 하고 술을 퍼마시고. 전 너무 일찍 내 생활을 좌절을 했던 사람이에요. 대학교를 두 번씩이나 떨어지고. 그래서 자살 충동에 빠져서 자살하려고 나갔는데 우리 누나가 말렸어요. 기차 속으로 뛰어들려고 나갔는데. 제가 그런 인간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사고다가 당해서 이제 머리가 이제 고장이 나고 이제 사람 무시를 할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성전에 가서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찌라고, 나 어찌란 말이야, 나 이제 병신 됐는데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 내가 이 건축 설계 우리 공급 건축가 나왔거든요. 이 부분이 제가 탁월해요. 그래서 건축 사무소에 6개월 동안 제가 근무를 했던 적이 있어요. 나 이것 하고 건축해서 나 하나님 앞에 성전 지어서 봉헌하겠습니다. 이게 제 소방 꿈이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장로가 되는 게 꿈. 그건 네 꿈이지. 저에게 오늘 하는 주님은 저를 회개시키면서 내게 다가와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가 아름다운 성전지에서 건물을 내게 돌려드릴 그것보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네가 좋다. 나는 너를 원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네가 나한테 성전지에서 바치겠다고 나는 너. 네가 그렇게 말한 건 나는 동의하지 않아. 나는 너를 처음부터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뭔가 막 그림을 그립니까? 꿈을 꾸는가요? 어떤 설계를 합니까? 그게 비전이라고 생각하세요? 망상하는 거예요. 비전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비전입니다. 근데 모르세요, 사람들이. 그 영적 철이 들기 전까지는 몰라요.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자기 것을 내려놓지를 않아요. 좀 죄송한 얘기인데요. 목사로 부름받지 못한 분들이 목사로서 사역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도 재앙이에요. 무조건 선교사 되고 목사 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다른데, 하나님 부르심이 다른데요. 하나님의 디테일한 섬세하신 사람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착해서 하나님을 고용한 게 아니에요. 쓸만해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내 기준에서는 귀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큰 민폐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요즘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달라는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정직하게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영광을 취하시기로 정하신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이라는 이날에 하나님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할 수 있는 일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남구 진월동에 위치한 포도원교회 백주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675-3004번 포도원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극동방송 개국 14주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방송 선교 역사와 사역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역사 사진전 및 캘리그라피 어록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6월 4일 목요일까지 광주 극동방송 1층에서 진행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화정동에 위치한 참빛교회에서는 오직 예수, 오직 은혜를 주제로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1일 월요일부터 6월 3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후 2시이며 강사는 서울축복교회 심홍기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408-3763번, 010-6408-376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열린교회에서는 1박 2일 행복 힐링 캠프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2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3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계림동에 위치한 광주 열린교회입니다. 강사는 수원 예수마을셀교회 박영 목사님과 김영순 동사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32-4200번, 010-9632-420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실천 목회연구원에서는 광주 호남권 신앙 회복을 위한 초교파 10년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 20분부터 6월 10일 수요일 오전 9시 20분까지이며 오후 2시 20분, 저녁 7시 20분, 오전 9시 20분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5국에 691번, 062-575-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광주지부 BEDTS 오픈 강의가 6월 12일 금요일 오후 7시와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주제는 성경과 개인 영성이며 강사는 권호성 간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8392-7330번, 010-8392-73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동명교회에서는 제2회 이주민 찬양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찬송가와 CCM 찬양곡을 한국어와 모국어로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 이주민 사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동명교회 영광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32국에 1757번, 062-232-175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가돌 선교회 창립 12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선교 보고대회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백운동에 위치한 광주 서남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652국에 1004번, 062-652-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복음의 춤을 추는 헵시바 워십댄스 신학원에서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을 주제로 제22회 정기공연을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예술의 전당 대극장입니다. 전석 초대 무료 입장이며 당일 오후 5시 30분부터 현장에서 좌석권 티켓을 발부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17-6428번, 010-6617-642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

함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에 가까워진 수많은 탈북 신앙인들의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탈북 방송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시면서 북한의 실상을 나누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계시는 정유라 자매를 두 번째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들 너무나 큰 도전과 감동이 됐는데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전해줄까요? 정유라 자매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야, 지난 시간에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북한의 성도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예배 드리고 있을지, 아, 저도 나일론이 아니었나.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된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그런데 우리 유나 자매는 탈북을 결심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1: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요. 네. 한국에 오니까 제 탈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한 문장이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유명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 자유를 간접적으로나마 이 드라마를 통해서 봤는데 이게 이 정도로 그 파급력이 클 줄 저도 몰랐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어떻게 가족을 놓고 탈북을 할 수 있냐. 아닙니다. 자유가 그런 거더라고요. 자유는 목숨을 걸 만큼의 가치가 그렇죠. 있더라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저도 지금 돌아보면 야, 19살짜리가 이거 부모를 놓고 그렇게 온다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0: 처음에 그럼 탈북할 때는 혼자 오신 거군요?
1: 네. 부모님을 다 두고.
0: 근데 부모님한테 알리셨어요?
1: 알리진 않았는데 엄마한테 들켜서 잡혔죠. 잡혔는데 우리 엄마가 저를 잡아 끌고 집에 들어가질 않으시고 저를 기차역까지 발행하셨죠.
0: 너라도 가서 살아라.
1: 너라도 인간다운 세상에 가서 사람답게 살라.
0: 네.
1: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국동방송을 들으셨더라고요.
0: 어머니가?
1: 네. 90년대 후반에부터 네. 황장엽 선생님이 망명하신 거
0: 네.
1: 이런 것도 다 들었고 국동방송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사랑하십니다. 뭐 이렇게 시작을
0: 네.
1: 한다는 거예요.
0: 네.
1: 근데 다 알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그 기차역에서 발해 주실 때 기차에 올라가면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라고 담대하게 하시면서 모험이 없는 인생의 변화란 없어 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 신이 있으면 우리 은하 지켜주실 거야. 그게 국동방송이 있었기 때문에 나왔던 얘기인 거죠.
0: 지금 한국에서 부모님 같이 계시나요?
1: 그렇죠. 나중에 다
0: 이제 오셔서.
1: 예.
0: 야.
1: 하나님께서 그냥 막 독수리 날개 태우셔서 비행기로 막 데려다 주시더라고요. 조만 삼국으로 네. 돌리시고.
0: 아 그러니까 저도 이제 들었는데 우리 유나 자매는 동남아를 거쳐서 거기에서 몇 달 네. 있으면서 왔는데
1: 맞아요.
0: 한국에 와 보니까 부모님과 오빠가 와 있었다라는 얘기가.
1: 아 한국에 오니까 아빠가
0: 먼저
1: 국정원에 와 계시더라고요. 야. 우리 아빠는 또 배로 데려다 놓으셨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0: 네.
1: 제가 좀 그것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 따졌죠. 왜 저만 삼국으로 돌리셨냐고. 정말 힘들거든요. 삼국으로 가기가.
0: 그러니까요.
1: 중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 4개국을 신분이 없이 뚫는다는 게 이게요. 순간순간 심장이 조금씩 빙하가 녹듯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갈비뼈 사이로 이렇게 심장이 새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콕에 제가 이제 교회에 들어갔는데 정신병이 걸려 있더라고요. 삐루 삐루 이런 소리 들으면

0: 그렇죠.
1: 경기를 일으킬 정도예요, 몸이. 오. 그리고 문 두드리는 거 저 지금도 안 됩니다. 누가 와서 이렇게 문을 이렇게 두드리면 벌써 심장이 두근두근.
0: 그렇죠. 경기 일으킬 만큼.
1: 그게 다 거기서 생긴 거예요.
0: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은 이게 상상도 못할 네. 그런 상황일 거예요.
1: 네.
0: 그렇게 그래도 동남아를 거쳐서 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신앙훈련을 받고 또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1: 어떤 자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정유나 에미나이는 한 번도 북송 안 당하고 오면서도 난민 수용소 안 가고 교회를 통해서 왔다고. 아 부럽다고 막 밉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에미나이고 나하고는 뭐가 다를까 보니까 아 저 기집애는 북한에서부터 기도하고 출발했더라. 아. 이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북한에서 출발할 때 한국 드라마를 보고 배웠던 하나님 네. 그 단어가 딱 박혔기 때문에
0: 드라마에도 하나님이 나왔고
1: 나왔어요. 네. 미안하다 사랑한다에서도 나왔고 겨울연가에서도 나왔어요.
0: 네.
1: 그때는 하나님이라고 못 찾고 하늘님 저도 남조선 좀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탈북을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모세였더라고요.
0: 네.
1: 그 태국에 도착했는데 난민수용소에 가려고 경찰한테 가서 잡혀야 되거든요.
0: 네.
1: 경찰서 찾아갔어요 우리가 우리말로. 근데 두 번을 다 버리는 거예요.
0: 경찰서에서?
1: 네. 그래서 제가 영어를 했잖아요 북한에 있을 때.
0: 네.
1: 그래서 영어를 물어봤어요. 왜 자꾸 버리냐 그랬더니 돌아온 답변이 We don't work on Sunday 이렇게 얘기했어요.
0: 아~
1: 우리는 일요일날 일하지 않아. 근데 제가 3월 달에 초에 이제 넘어서 두만강을 넘어서 4월 초에 태국에 들어갔어요. 그럼 한 3, 4주 정도 걸린 거잖아요.
0: 네.
1: 굉장히 빨리 간 거거든요.
0: 그렇죠.
1: 그렇게 이제 날짜가 가는지 여일이 바뀌는지 모르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날이 주일인 걸 몰랐어요.
0: 아.
1: 근데 우리 하나님 주일 딱 맞춰서 들여놓은 거예요.
0: 야.
1: 어 그래? 그럼 우리 방콕 가야 되겠다. 방콕 가면 난민수용소 본부가 있어서 한국 더 빨리 간다더라. 그렇게 해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치앙마이라는 곳에서 3시간 동안 버스 타고 가다 다 잡혔어요.
0: 아.
1: 그 인터폴까지 뜨고 막 그랬어요.
0: 네.
1: 그러면 우리를 철창 속에다 갖다 가두더라고요. 그래서 3일 동안 가도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화장실에 그 이 손 씻는 물에다가 우리가 된장 풀어 먹었어요 막. 근데 너무 이제 막 고생하니까 피부도 다 익어가지고 껍질 줄줄 빼고 진짜 사람 몰골이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물어봤죠. 100불 줄 테니까 나 좀 풀어줄래? 그랬더니 그분이 너 100불 있냐? 그러더라고요.
0: 네.
1: 그 철창 밖에 있는
0: 관수가
1: 네. 제가 1200불 훔쳐서 나왔잖아요.
0: 하...
1: 한 500불 정도 남아있었어요. 그 이분이 오케이 하더니 가가지고 계급이 높은 사람 데려와서 100불 탁 하고 뭐 태국도 100불 큰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치앙마이 다운타운에다 버려버린 거예요.
0: 네.
1: 그때 거기서 식당을 운영하던 한국 사장님을 만났고 그 사장님이 주변의 사장님을 끌어모아서 거기서 완전 막 열띤 토론이 벌어진 거예요. 책을 보셔서
0: 네.
1: 아마 좀 더 자세히 들으시면 정말 눈물이 안 멈출 겁니다.
0: 그러니까요.
1: 그분들이 이제 우리를 옷을 다 갈아입히고 정말
0: 단체 관광객처럼
1: 난민의 모습에서 그나마 조금 관광하나
0: 네.
1: 하는 정도로 바꿔놓아서 버스를 태워서 이렇게 6시 저녁 6시 버스를 태워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지금도 기억나죠. 그 밑에서 이렇게 한 줄로 쫙 서가지고 손을 흔들던 그분들의 모습이 눈물을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0: 네.
1: 참 그렇게 해서 이제 10시간 정도 달리니까 새벽에 방콕에 도착을 했고 그곳에는 선교사님이 나와 있었어요.
0: 야.
1: 우리 신상태 선교사님이 나와 계셨죠.
0: 예.
1: 그분이 우리를 여러분 이쪽으로 건너세요 이렇게 해서 한 40분 걸어가니까 여기다 그래서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어머 북한에서 이거 마귀들이라고 배웠던 십자가가 똑 박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머나 난 김씨 일가의 손을 벗어나니까 이제는 마귀의 손에 잡혔네. 제가 배웠던 선교사들은요 이렇게 사람의 간을 빼고 피를 뽑아내고
0: 야,
1: 기독교 악마 격을
0: 배워가지고 악마처럼 아주 그냥
1: 네, 마귀들과 손을 잡은. 그래서 우리 영혼까지 다 훔치는 줄 알았어요.
0: 오.
1: 북한은 그렇게 가르치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저는 뒷걸음을 쳤죠. 근데 저랑 같이 온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분들은 중국에 살다가 오신 분들이니까.
0: 아.
1: 그래서 야 일 없다 올라오라. 그래서 이제 따라 올라갔는데 네, 아주 작은 방콕 한인연합교회 김영식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고 막 뛰어오셨더라고요.
0: 헐레벌떡
1: 예. 안수기도를 해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상도 분이죠. 감사합니다. 막 이런 저건 또 어느 나라 말이래 막 이런. 저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를. 근데 야. 우리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정말 천사 같으신 분이셨어요. 계속 웃기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신상태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정말 다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한 가지 딱 안 좋은 게 이제 새벽

0: 12시만 되면 깨우는 거. 그게 제일 싫었어요. 그때는 새벽기도 드린다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숙소로 와요. 우리를 네. 데리러. 그러면 우리를 딱 무슨 동태 역듯이 그 역을 가지고 데려가는 거야. 너무 싫었죠. 그래놓고 계속 못 알아듣는 베드로 얘기하고 아브라함 얘기하고. 아니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한국 사람 이름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들의 후손이래요. 그럼 제가 콧방귀 끼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 단단히 병들었다. 그렇게 이제 아주 말썽꾸러기였어요.
1: 야.
0: 그러던 걸 우리 선교사님이 목사님과 선교사님 목사님의 아이디어였죠. 선교사님들한테 방침이 떨어진 거예요. 저기 자매들 귀한 자매들 저렇게 보내면 안 된다. 하나님 알게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린 돈에 약합니다. 탈북민들이 돈 주겠으니까 성경 테스트 준비해라 이렇게 돼가지고 성경 테스트 통과하는 순서대로 남조선 보내준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저 혁명적으로 가열차게 읽었습니다.
1: 이야.
0: 테스트 통과하겠다고.
1: 네.
0: 그 돈 상품 다 우리 고향 분들이 따가더라고요. 한국 분들은 그 정도로 간절하진 않은 거예요.
1: 야, 그렇게 하는 과정에 이제 하나님 만나게 되셨는데 잠시 또 찬양을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청해 주셨는데
0: 네.
1: 또 한 곡을 신청하신다면
0: 또 하나는 은혜.
1: 야,
0: 모든 것이 은혜.
1: 아멘. 지금 이 찬양이 은혜 안 받을 분이 없어요.
0: 네.
1: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경민 목사님의 은혜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0: 자, 정유라 자매와의 특별한 만남 간증의 시간인데 제가 거의 교육을 받고 있는 것 같은
1: 저는 제 탈북을 돌아보면 네. 어쩌면 우리 하나님 한순간도 나를 맞아요. 그냥 두지 않으시고 혼자 두지 않으셨구나.
0: 네. 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데 살다 보고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1: 그렇죠.
0: 그래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유나 자매의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1: 아멘.
0: 그 은혜를 같이 누리고 계실 텐데 동남아에서 그렇게 훈련 받고 하다가 하나님을 또 만나셨어요,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성경 테스트 한 번에 통과했거든요. 와. 100점 만점으로.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아 선교사님들하고 목사님들도 후라이를 잘 치고 저를 먼저 안 보내는 거예요.
0: 오.
1: 저 통과했는데.
0: 통과했는데.
1: 그래서 가만히 어떻게 하나 보자 했더니 저희가 11명이 올 때 5살짜리 여자아이도 같이 왔어요.
0: 네.
1: 엄마 찾아서 오는 아이. 네, 제가 그
0: 엄마랑 같이 온 게 아니라.
1: 아니고 엄마가 먼저 한국에 오고
0: 그 아이를 데리고
1: 큰 이모가 데리고 오는데 큰 이모가 이 한족 그런데 팔려가서 살다가 이제 도망 나오면서 엄청 맞아가지고 온몸이 다 피멍이 들어있는 상태였어요. 아이고. 자기 몸도 겨우 걸어야 되는 상태. 그러니까 제가 그 5살짜리 애를 그 아이 먼저 보낸다고 마당에 세우고 또 이런 70대 노약자분들 임산부 아프신 분들을 세웠더라고요.
0: 먼저 보내려고.
1: 제가 그때 눈물이 탁 터져 나오면서 아 이분들의 사랑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구나. 저분들이 나에게 그렇게 믿게 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가 보다.
0: 네.
1: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막 바라면서 많이 울었거든요. 그리고 딱 돌아서서 성경 내가 잡아 떼야 되겠다.
0: 네.
1: 그 생각을 하고 그 후로 제가 한 4개월 머물게 되거든요. 그동안에 제가 성경을 두 번을 통독합니다.
0: 와.
1: 진짜 완전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붙들으신 거죠.
0: 네.
1: 근데 뭐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 그때예요. 돈 벌 걱정 없죠. 인간관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0: 네.
1: 하나님 말씀만 읽을 수 있는 정말 그런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0: 이야.
1: 그래서 그때 성령 체험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보여주시는 환상은 뭐 눈만 감으면 보여주시는데
0: 네.
1: 막 너무 신기해가지고 눈을 뜨고 싶지 않더라고요.
0: 오.
1: 네, 새벽 기도하는데 그냥 네네 보여주세요. 막. 아니,
0: 그 가운데 그 환상 가운데 부모님과 오빠를 봤다는
1: 보여주셨어요.
0: 그쵸.
1: 네, 네. 그 책에 더 자세하게 나올 텐데 제가 많이 울었거든요. 오빠랑 부모님 때문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안도 사투리로 일 없어.
0: 야.
1: 네, 일 없어.
0: 괜찮다는 얘기로.
1: 네, 일 네. 없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넌 앞만 보고 웃으면서 가라.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뒤를 한번 돌아보라. 그 전에 저보고 눈을 뜨라고 하셨어요. 근데 눈을 못 뜨겠는 거예요. 왜냐면 제 앞에서 몇천 명의 영접공들이 영접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얀 불찌들이 막 불이 보글보글보글. 그 눈을 딱 뜨면 제가 실명될 것 같더라고요. 그 빛에 눈이 멀어서. 그래서 못 뜨고 있으니까 그럼 뒤를 돌아보라 해서 제가 그 환상 속에서 뒤를 돌아본 거예요. 하늘은 새까맸습니다. 까만데 땅은 금바다예요.
0: 오.
1: 금가루가 거죠. 번쩍번쩍한데 그중에 세 사람이 금사포를 딱 뒤집어 쓰고 이렇게 그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있듯이 꿇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세 사람이었어요. 얼굴은 확인이 안 됐죠. 아주 나중에 제가 탕자루 살다가 하나님한테 혼나고 돌아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유나야 너 그때 그거 기억나?

0: 다시 기억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때 그게 너희 아빠 엄마 오빠였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얼마나 땅에 엎드려 벌벌 기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진짜 죄송하다고.
1: 유나 자매가 그런 간증이 그런 체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한국에서의 네. 삶이 녹록지 않았어요. 방황도 많이 하고.
0: 오자마자 그냥 돈의 영에 만문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제대로 하나님을 진짜 온전하게 믿은 거는 그때 몸 아프게 하셨을 때. 2016년.
1: 네.
0: 그때가 아마 저는 진짜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때서부터라고. 그전에는 나일론이었어요.
1: 저. 네. 정말 하나님이 이제 인격적으로 만난 지 10여 년 지내오면서 우리 유나 자매는 우리 하나님을 딱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세요?
0: 저는 우리 하나님을 표현하면 그 렘브란트의 탕자 그림. 그 탕자의 그림을 많은 분들이 딱 떠올리실 텐데 그 탕자를 끌어안았을 때 아버지의 손을 보면 하나는 여자의 손, 하나는 남자의 손이거든요. 네. 그 뭐냐면 엄마, 아버지의 마음, 어버이의 마음으로 그게 하나님 마음이죠. 우리를 그 한 마리의 양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1: 네.
0: 북한에 2,500만의 우리 형제자매들이 지금은 김부자에게 세뇌돼서 저러고 있지만 에스겔의 뼈골짜기입니다.
1: 그럼요.
0: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2,500만의 전사가 되는 거예요.
1: 그럼요.
0: 능히 행하실 하나님, 기적을 일상처럼 행하시는 분인데.
1: 아멘.
0: 저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분이 제 아버지입니다.
1: 아멘.
0: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정말 영원하신 아버지. 그리고 영원한 집을 저를 위해 준비해 주시고
1: 네.
0: 또 영원한 평안과 사랑을 주시는 아버지. 뭐 어떻게 한마디로 추격할 수 있겠습니까? 전부죠 전부. 예. 북한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구품을 떠나선 못 살아, 구품을 떠나선 못 살아. 이런 노래가 있는데 네. 김부자품을 떠나면 못 산다는. 저는 그거를 하나님으로 바꾸고 싶어요. 정말 구품을 떠나서는 못 살겠어요. 이제는.
1: 네. 네. 하나님 품 안에 푹 안겨서 살아가는 우리 정유나 자매가 최근 몇 달 안 됐습니다. 목숨을 건 갈증 자유이라는 책을 출간을 하셨어요.
0: 저는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이 무조건 읽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1: 네. 네.
0: 많은 크리스천들이 요즘 책을 잘 안 읽거든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그 원고 분량에서 굉장히 많이 줄인 겁니다.
1: 네.
0: 세네 시간이면 다 읽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책을 읽고 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더냐면 말로 간증보다 1,000배는 더 은혜 받았다. 정말 글로 이 책을 남기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보내주시는 게 한반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걸 느낄 수 있었대요.
1: 야.
0: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대요.
1: 저는 사실은 책을 보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유나 자매의 간증을 저도 유튜브나 곳곳에서 들었는데 다 안 담긴 것 같아서
0: 네.
1: 저는 바라건대 뭐 2편, 3편이 나오기를.
0: 저는 지금 계속 하나님 안에서 네.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레요. 앞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또 뭘 허락하실까?
1: 할렐루야.
0: 어떤 고통을 허락하시고 어떻게 지혜로 뚫게 하실까?
1: 네.
0: 그러면 계속 2편, 3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부르실 때까지 저는
1: 아멘.
0: 써낼 겁니다.
1: 네. 하나님이 우리 유나 자매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지를 이 시간에 저희가 너무나 잘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계세요?
0: 이제 제가 한국에 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먼저 주셨어요. 이제 고3이 됐습니다.
1: 벌써요?
0: 네. 수능을 봐야 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어머 저는 하나님한테 다 맡겨놨다고 하면서도 자꾸 기도가 되더라고요.
1: 네.
0: 뭐 공부 수능을 잘 보게 해달라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필요하신 데 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세상에 자꾸 살아가다 보니까 세속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온전하게 하나님한테 잡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꿈꾸는 세상의 잣대에 맞는 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은 멈추시는 분
1: 네.
0: 또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종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그 기도가 많이 나와요.
1: 또 이렇게 자녀를 놓고 하나님이 그 삶을 또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0: 네.
1: 엄마의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 제목 나눠주셨는데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계세요.
0: 네.
1: 꼭 이 말은 하고 싶다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0: 꼭 이 말은 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

0: 아들이 가진 거 더 달라고 기도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거에 한 100분의 1만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처럼 너희가 갇힌 것처럼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너희도 육신을 가졌은 즉 고통받고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1: 네.
0: 우리 2500만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거든요.
1: 맞아요.
0: 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막 들쑥날쑥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내 기도하듯이 늘 삶의 기도에 이분들이 어떠한 부분이 우리 형제자매를 위한 그 기도로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그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1: 저희가 항상 극동방송에서 여러분께도 말씀드리지만 북녘에 있는 성도들 또 복음통일을 위한 기도는 쉬지 말아야 돼요.
0: 네, 맞아요.
1: 내 가정과 자녀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항상 기억하시고 같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탈북 방송인이십니다. 우리 정윤아 자매와 함께한 시간 어느덧 마무리해야 되는데 두 번에 걸쳐서 만났지만 나누지 못한 얘기가 너무 많아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오셔야 될 것 같아요.
0: 두 번이 아니라 200번은 불러야 될 겁니다.
1: 그렇죠. 네. 오늘 어떠셨어요?
0: 참 은혜롭네요. 우리 극동방송이. 제가 이렇게 라디오로 하면서 이렇게 많이 울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좀 많이 제 스스로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운 거예요.
1: 네.
0: 안 그랬으면 정말 선수건을 적실 만큼 울 수 있는 너무 은혜로웠어요.
1: 예.
0: 하나님께서 아이고 우리 은하 참 잘한다. 이 무릎에 앉혀놓고 방송을 시키시는 아유. 것 같이 그렇게 너무 참 너무 따뜻하고
1: 네.
0: 은혜롭고 하나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0: 네.
1: 하나님이 웃으며 칭찬하실 귀한 자녀가 되기를 저희도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 열매입니다. 지금까지 정윤아 자매와 함께했고요. 건강하십시오.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사랑합니다.
1: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북방사였고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더욱더 평안하십시오.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하셨죠? 하늘 편지 이정현입니다. 제게는 여동생이 있어요. 저의 자녀들에겐 이모죠.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아이들은 엄마보다 이모를 조금 더 좋아합니다. 꾸중하는 엄마와는 달리 사랑만 듬뿍 주는 이모가 당연히 좋죠. 저도 그랬고요. 지난주의 일이었어요. 동생이 휴가를 내서 아이들을 데리고 수영장에 다녀왔습니다. 하루를 신나게 보내고 돌아와서는 딸이 이모에게 고마운 마음을 적어서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엄마, 편지를 쓰긴 했는데 마지막에 사랑해라고 적을까 말까 고민돼. 아마 조금 부끄러웠나 봅니다. 전 이렇게 답해줬어요. 당연히 적어야지. 안 좋은 말은 참을수록 좋고 좋은 말은 생각났을 때 바로 하는 게 좋은 거야. 정말 그렇죠. 조금 부끄럽기도 하지만 좋은 표현은 하고 나면 행복해지고요. 나쁜 감정은 표현하고 나면 반드시 후회를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는 좋은 표현하기를 망설이지 말자는 겁니다. 잠언 말씀 함께 묵상할까요?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이 시간도 우리의 입술로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하늘 편지 함께 하시죠.

네, 복된 주일에 함께하는 하늘 편지 첫 곡으로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하셨어요. 어디서 무엇 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실까요? 늘 궁금한데요.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찬양 들으시면서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들의 소소한 이야기 또 찬양 신청하실 분들은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런 이야기들 나눠주시길 원하신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예쁜 파우치나 소중한

필요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 성경에서 성경책을,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맛있는 밀키트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2052님, 고양시에서 듣고 있습니다. 아들이 듣는지 안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늘 집안에 극동방송을 켜놓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아들이 언젠가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과 찬양을 통해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사랑이 흘러가길 기도합니다. 아들의 마음 문도 주님께서 열어주시길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요게벳의 노래 들려주세요 하셨는데요. 네, 그 어머님의 소원대로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그 길 꼭 열어주시길 믿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9507님, 예배드리고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한 주 보내세요 라고 주셨는데요. 잘하셨고요. 신청하신 곡 내게 강 같은 평화 주셨거든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 이 두 곡을 프로비던스 워십의 목소리로 들려드리고요. 앞서서 2052님께서 자녀를 위한 기도와 함께 신청하신 곡이죠. 요게벳의 노래 조찬미의 목소리로 이어드릴게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545님, 5월을 보내며 아내에게 작은 섬김과 작은 배려, 진정한 마음이 담긴 사과 하나 제대로 못하고 40여 년을 함께 살았구나 생각하니 얼굴이 붉어집니다. 주말에도 공휴일에도 쉼 없이 일터로 나아가야 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오늘은 퇴근길 길에서 주웠다고 꽃 한 송이 사들고 제대로 된 감사를 아내에게 전해보겠습니다. 라고 정말 귀한 깨달음이 담긴 글을 남겨주셨어요. 이 마음도 주님이 주신 것이 분명할 것 같은데요. 그 진심 꼭 담아서 아내분께 전해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이 두 분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귀한 메시지 감사해요. 9950님, 이정현 PD님 목소리에 따뜻함이 있고 방송에서 나오는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이 시간 온 가족 편안하게 쉬며 찬양을 듣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가장 행복한 시간이네요 라고 극찬을 해주셨는데요. 행복이 묻어나는 메시지에 저도 행복해지네요. 고맙습니다. 행복이란 단어를 유독 많이 적어주셔서 그럴까요? 이 찬양 함께 듣고 싶어졌어요. 행복, 장한이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5142님,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신 극동방송 너무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듣고 싶어요 라고 주셨는데요. 동역자라는 말이 참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새로운 한 주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누군가의 귀한 동역자가 되어주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하늘편지 오늘 순서 맺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늘편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대전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을 본문으로 기도 두 번째, 프레이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여러분, 기도라는 말을 들으면 뭐를 떠올리십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저도 뭐 생각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기는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전에 이길승 집사님이 찬양 인도를 해주실 때가 있었죠. 부모님이, 길승 집사님 네 분이 평소에 아이들을 큐티라고 할까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훈련을 잘 시키셔서 아이들이 규칙적으로 또 열심히 이렇게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뭐 아이들이니까 어른들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자유롭죠. 표현의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그렇게 자유롭게, 너무 자유롭게 부모님 보기에는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는 그 모습이 엄마 아빠한테는 마음에 걸렸나 봅니다. 그래서 하루는 서한이가 바닥에 완전히 이렇게 누운 채로 성경을 보고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래서 아빠가 갑자기 다가와서 그렇게 누워있는 채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서한이 딸에게, 야, 기도하는 자세가, 기도하는 모양이 그게 뭐야? 하면서 한마디 하셨답니다. 근데 이 어린 서한이가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아빠한테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믿기 되게 힘드네. 하나님 믿기 되게 힘드네. 정말 아이가 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좀 마음껏 내 마음대로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하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 믿기가 이렇게 힘드냐는 겁니다. 뭐 그것도 말이 돼요. 그렇죠? 부모님 편에서 또 생각하면 그것도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고, 또 아이 딴에는, 아이 편에서는, 아이 입장에서는 그것도 또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자세가 전부는 아니죠. 근데 오늘 저희가 읽으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언제 또 왜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셨는가, 그 말씀이 소개되는 본문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저희가 같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으시겠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 내용이 너무나 익숙한 그런 스토리이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얼마나 이렇게 살갑게 다가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주목했으면 하는 부분은 사실은 스토리의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예수님께서는 디베랴 호수라고도 하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덕으로 올라가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바라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빌립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빵을 한 입씩만 먹는다고 해도 그 빵을 사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사내 아이 하나가 가지고 온 작은 보리빵 다섯 개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신 후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나눠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를 가지고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남은 음식들을 모았습니다. 보리빵 다섯 개로 사람들이 먹고 남은 조각들이 큰 광주리로 12개나 되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강제로 데려다가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곳을 떠나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 이 말씀, 이 본문 내용을 읽을 때 이 앞부분에 나오는, 앞부분에 해당되는 그 놀라운 어떤 기적의 사건, 5천명, 남자들만 5천명을 예수님께서 먹이시는 그 장면, 그 부분을 저희가 주목하게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스토리에서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지금 읽은 마지막 절 15절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강제로 데려다가. 왜요? 너무나 놀라운 일을 사람들이 목격했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남자들만 5천명이 있는 그 자리에서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강제로 예수님을 왕으로. 하지만 예수님은 아시죠. 당신의 때가 아직 안 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기다리고 있어요. 십자가 죽음이 말이죠.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섬김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다른 말씀은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강제로 그분을, 이 일이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나머지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사실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는 장면을 지금 이 마지막 저희가 읽은 그 부분에서 기록해주고 있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그 앞부분에 해당되는 그 기적의 스토리, 그 사건에만, 거기에만 우리가 매달릴 수 있는데, 어쩌면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강제로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자리, 그 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저희가 남은 시간 동안 주목했으면 하는 단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여기 15절에 나오는 다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라는 것은 반복을 의미하죠.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어떤 무언가 어떤 리듬을 갖기 위해서는 반복의 힘, 반복의 원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주 기본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요즘 우리나라에도 뭐 서양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젓가락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 식사를 할 때 젓가락으로 잘 식사를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1년을 살고 2년을 살고 3년을 살다 보면은 젓가락질에 익숙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복의 힘이 바로 거기에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쩌면 포크 문화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포크로 밥을 먹다 보면은, 식사를 하다 보면은 또 어느 순간에는 편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복의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라는 의미는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특별히 어떤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를, 그분의 뜻을 구하고 찾았다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아셨죠. 먼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셨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일부러 다시, 그리고 또다시, 누가복음에는
저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만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시 혼자 산으로 또는 광야로 떠나는 모습, 떠난다는 그런 표현, 혼자 떠나신다는 표현, 다시 하나님을 찾는다 그런 표현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9번까지나

반복해서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혼자 어디로 산으로 광야로 떠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다는 그런 내용이 무려 아홉 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는 언제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솔직하다면, 정직하다면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아니 그 이상 가치관의 충돌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충돌은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매일같이 정기적으로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선택,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게 기도죠. 정기적으로 찾는 겁니다. 나의 생각은 이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을 묻는 게 기도겠죠.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가치관의 충돌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본문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다시, 또 다시, again and again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그분의 뜻을 알고자 그분을 찾는 훈련,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15절 말씀 속에서 또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강제로 예수님을 데려다가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 한다는 것을 아신 뒤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하십니다. 다시 그곳을 떠나. 두 번째 저희가 주목했으면 단어가 있다면 떠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것이 리듬화되기까지는 정기적으로 무엇인가를, 어딘가를 떠나는 그러한 연습이, 그러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떠나는 것, 여러분이 떠나야 될 그곳,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셨다고 본문은 기록해주고 있죠. 그곳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곳이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여기로 가야 됩니다. 몰아가는 그곳을 예수님은 떠나셨습니다. 여러분이 떠나야 될 그곳은 현재 어떤 곳인가요? 어쩌면 그냥 내가 이렇게 익숙한 곳, 편안한 곳, 그곳이, 그곳이 여러분의 그곳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떠나야 될 그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들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우리가 떠나야 될 그곳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정기적으로 떠나야 할 그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떠나서 중심을 다시 잡는 거죠.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금 듣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정기적으로 그곳을 떠나는, 사람들이 그분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때로는 주위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말로, 행동으로, 나를 좀 왕으로 세우셨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하는 마음이 들 때 있지 않으세요? 그럴 때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자리를, 그곳을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은 여기 있지 않지, 떠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어떤 시대의 흐름을 따르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뭐 텔레비전의 영향으로, 인터넷의 영향으로, 뭐 사람들의 영향으로, 광고의 영향으로, 우리가 접하는 책의 영향, 무엇이든 정말 어떤 그 시대에 그냥 생각 없이 말이죠, 그 흐름을 쫓아서, 흐름을 따라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영향을 받는 그곳, 물론 우리는 다 누구나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또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멀어지도록 하는 그런 영향을 받는 순간들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곳을 여러분이 찾으셔서, 그곳이 어딘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것은 인터넷이 될 수도 있어요. 텔레비전이 될 수도 있어요. 그곳을 떠나는 훈련이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했으면 하는 단어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똑같이 본문 15절 속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들이 왕으로 세우려 한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다시 반복하셨어요. 반복해서 그 선택이 삶의 리듬처럼 생활화되고 습관화되어서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아니 꼭 그럴 때만 아니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물으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반복하셨고 자신이 떠나야 할 자리를 정기적으로 떠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단어는 혼자라는 단어입니다. 혼자. 혼자 산으로, 때로는 광야로, 사람들을 피해서, 무리를 피해서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왜요? 기도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묻기 위해서. 저희도 마찬가지죠. 물론 때로는 공동체가 함께 같이 교회의 필요를 놓고, 가정의 필요를 놓고 같이, 어쩌면 소그룹으로, 어쩌면 교회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혼자 조용한 곳을 찾아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다시 그곳을 떠나서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멈추셨죠. 우리가 혼자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어느 그곳이 뭐 교회일 수도 있고 기도원일 수도 있고 그 기도의 자리, 그곳을 찾아서 혼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멈춤의 훈련이죠.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쁜 나머지 멈추어서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바쁜 나머지 멈추어서 내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관과 세계관을 잠시라도 멈추어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어느 전문가는 우리가 한 5분 또는 10분만이라도 의자에 앉아서,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5분 또는 10분만이라도 혼자 의자에 앉아서 일기를 쓰는 연습을 한다면 삶의 분당 회전 속도를 만 회에서 5천 회로 감소시켜준다고 합니다. 5분만, 10분만 앉아서 일기 쓰는 그 연습이 삶의 분당 회전 속도를 1만 회에서 5천 회로 감소시켜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그 멈춤이 지금 오늘 더 필요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는 일기 쓰기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기도를 일기를 쓰실 수 있어요. 그냥 노트에다가 뭐 5분이어도 좋고 10분이어도 좋고 길이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혼자 앉아서 표현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이 파이와 쿠키를 구우세요. 아침마다 어김없이 6시나 6시 반 사이에 파이샵에 나가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반죽하는 일입니다. 반죽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기본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다른 필요한 재료들을 이렇게 섞어서 또 그 쿠키 커터라 그러나요? 그리고 이제 모양을 내기 위해서 그걸 자른 다음에 오븐을 데펴서, 제가 알기로는 한 과자를 위해서는 170도에서 한 180도 사이의 온도로 한 15분가량 하면은 아주 따끈따끈하고 둘이 먹다가 하나다가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아주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런 쿠키, 초코칩 쿠키가 나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하시는 일이 또 있어요. 뭐냐면 그 중에 하나는 기다리는 일이죠. 또 하나는 중간중간에 멈추어서 쿠키 시트라고 하죠. 나올 때마다 하나씩 멈춰서 맛을 보는 일입니다. 이게 제대로 만들어졌나?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그걸 팔기까지, 선생님들한테 팔기까지 이게 제대로 맛이 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멈추어서 맛을 본다는 거죠. 세상에 중요한 일은 무엇이든, 어떤 예술적인 것이든, 우리가 하는 일이든, 뭐 연구이든, 뭐 가르치는 일이든, 어떤 것이든 정기적인 멈춤이 있을 때 더 아름다운 것을 우리는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기계로 뭔가를 이렇게 계속해서 찍어낼 수도 있어요. 24시간 가동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만드는 어떤 것은 우리의 멈춤을 항상 요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0: 관계도 마찬가지죠. 기도 생활도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적으로 멈출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그분의 뜻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멈출 때 그때만 우리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나는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그 순간에 언제요? 멈출 때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쳐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적 에너지를, 힘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힘도 그러한 에너지도 언제 나와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기도하며 멈출 때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대전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내혼의 찬양 김혜숙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일명 기도의 대헌장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진실함과 진정성을 가지고 무릎 꿇고 간절히 구할 때 내 삶 속에 깊이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내 영혼의 찬양에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은 국립합창단의 주 믿는 사람 일어나입니다.

국립합창단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듣고 돌아왔습니다. 이 찬송은 찬송가 357장 내림마장조 8분의 6박자의 승리의 찬송이었습니다. 미국의 존 예이츠 목사가 작사를 했고 아이라 데이비드 생키가 작곡을 했는데요. 데이비드 생키는 이 찬송 외에도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등 1200여 곡의 영감 있는 찬송을 작곡했습니다. 다음 곡은 테너 최승원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올려드립니다.

방송 김혜숙의 뇌영혼의 찬양을 듣고 계십니다. 주님의 성령의 임재는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내 생각을 모두 버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에서 환도뼈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합니다. 모세 역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시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또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 노예 생활로 신음하는 히브리인들을 탈출시켜서 독립시켜준 지도자였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모두 두 손 들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신원 에베네셀 합창단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그리고 제 음성으로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두 곡 올립니다.

찬양 듣고 돌아왔습니다. 시한수 올려봅니다. 제목 평화의 기술자들. 평화의 성령이여 오소서. 평화의 성령이여 오소서. 우리에게 용서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소서. 화해하는 기술, 인내하는 기술, 서로서로 존경하는 기술, 서로 나누는 기술, 서로 단결하는 기술,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러한 기술을 가르쳐 주소서. 그들을 적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내 형제, 나의 참회로 받아들이는 기술을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의 평화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기술자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산시립아청단의 평화의 기도 듣고 돌아왔습니다. 인생 자체를 꼭 짜보면 두 가지가 남는다고 하죠. 사랑과 고통. 그래요. 보석 가운데 빛깔이 영롱한 진주의 빛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하죠. 진주 조개에 작은 돌멩이가 들어가면 조개가 아파서 거품을 내게 되고 그 거품이 다져지고 모아진 결정체가 바로 아름다운 보석인 진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경과 고통의 순간들이 지금은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가 인내하며 끈기 있게 살아가면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힘과 능력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께 한번 맡겨볼까요? 훨씬 쉬워질 거예요. 끝으로 박신화 콰이어의 선한 능력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오늘도 제작의 문예정, 진행의 김혜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1: 주일 드라마 사도 요한 시리즈 다섯 번째 시간, 하나님 나라의 전파. 오늘 이야기는 보잘것없는 배경을 가졌지만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 한 명이 된 어떤 젊은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순간,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 나서지 않자 눈에 띄지 않고 항상 조용하게 다른 사람들을 따르기만 했던 이 어부 출신 청년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하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사도 요한 시리즈 그 다섯 번째 이야기를 지금부터 같이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열한 제자들을 남겨두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숙제가 남겨졌죠. 예수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이들 중 누군가는 앞장서서 어려운 결정들을 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나서려 하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가장 나이가 어렸던 요한이 그 일을 맡게 됐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고 잡혀서 감옥에 갇힌 동료들에 대해 요한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0: 이젠 공개된 장소에서 말씀을 전하는 건 너무 위험해요.
1: 그럼 이제 우린 어떻게 하지?
0: 당장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몰래 내보내야 돼요.
1: 하지만 대체 어디로 보내?
0: 어디든요. 베드로, 우리 동료들이 하루빨리 여기를 벗어나야 해요.
1: 혹시 어떤 계획이라도 있는 거야?
0: 우선 그 젊은 바리새인 사울이란 사람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겠어요. 가말리엘의 제자라 하던데.
1: 가말리엘? 그분은 지난번에 우리가 잡혔을 때 사람이 한 일이면 우리가 알아서 망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면 그렇지 않을 테니 자기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거라고 말해서 결국 우리를 놔주게 했던 분이잖아.
0: 맞아요. 그래서 더 이해가 안 돼요.
1: 그러게. 자기 스승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거잖아.
0: 예, 뭔가

신자들이 예루살렘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주로 밤에 움직였죠. 사울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교회를 쓸어버리려고 탈출 계획들을 찾아내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모두 감옥에 쳐넣었죠. 탈출에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감독으로 뽑혔던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했는데, 빌립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고 수많은 중풍병 환자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고치니 사람들이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0: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로 보냈죠.
1: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사마리아 땅에 발을 딛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말이야. 아, 우리가 가는 동네가 정확히 어디랬지?
2: 아, 수가성이라고. 우리 전에 거기 가본 적 있어요. 기억나요?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서 어떤 여인과 얘기 나누시던.
1: 그래, 맞다 맞다. 생각나. 아, 근데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2: 가서 보면 알겠죠. 예루살렘에서 성령 강림하시던 날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대요.
1: 야, 요한, 정말 대단한데. 사람들 좀 봐. 여기서 빌립을 찾을 수 있겠어?
2: 저기 사람들이 보고 있는 한가운데에 가면 있지 않을까요?
1: 아, 그렇겠네. 자, 사람들 한번 뚫고 지나가 볼까?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잠시 지나가겠습니다.
3: 베드로, 정말 베드로예요?
1: 요한 찾았다. 저기. 빌립, 이쪽이야.
3: 베드로,
1: 요한. 빌립,
3: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반갑고. 빌립, 정말 이렇게 다시 보니 너무 기쁘다.
2: 아, 근데 잠시 조용히 얘기를 좀 할 수 있을까?
3: 잠시 저쪽으로 가시죠.
1: 그래, 자.
3: 지금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8,900명은 될 거예요. 주변 마을들에서도 끊임없이 오고 있죠. 매일 저녁 시원해지기 시작하면 설교를 했어요.
1: 그럼 이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앙 고백을 한 거야?
3: 제가 아는 한 거의 다입니다.
2: 거의 다? 아, 그럼 세례도 줬어?
3: 응.
2: 이걸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무슨 변화가 있었어?
3: 성령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지? 아니, 없었어.
1: 혹시 이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서 그럴까?
2: 아,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저들 마음을 열어놓으셨는데 용서도 하나님 나라도 성령도 주시지 않을 리가 없어요.
3: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 그때처럼 마냥 기다려?
2: 기도해야죠, 베드로. 빌립, 사람들을 가능한 가까이 모이게 하고 우리 말소리가 들리도록 조용히 좀 시켜줄래?
3: 해볼게.
4: 여러분! 집중해 주시겠습니까? 가능한 가까이 모이시고 제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의 사도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5: 여러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 형제 자매들의 인사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시죠.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을 해서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지요.

0: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귀신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지요.
1: 맞습니다.
0: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3일째 되는 날에 살리시고 우리 앞에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지요.
2: 주님,
0: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3: 성령님이시다! 베드로!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0: 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여기 모인 이 사람들에게 주님의 귀한 선물을 부어주십시오. 오 성령님, 어서 오십시오. 성령님.
4: 베드로, 요한, 그리고 빌립은 두 번째로 성령이 수많은 사람들 위에 부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됐죠. 그들 자신에게도 너무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 들러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편 사울은 여전히 살기를 띠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에 보내는 공문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눈에 띄는 대로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올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죠.

0: 왕이다!
1: 조심하세요!
2: 앞이 안 보여!
3: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췄습니다. 사울이 땅에 엎드러졌고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죠.
4: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2: 주여, 누구십니까?
4: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제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0: 야손, 사모야, 나 좀 도와주게나.
1: 사울과 동행하던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죠.
2: 저, 사울, 괜찮으세요? 아, 대체 이게 무슨 일이죠? 네?
0: 아, 날 다메섹으로 데려다 주게. 하필 보이시라나.

사울은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죠. 그렇게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였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0: 베드로, 이제 그만 왔다 갔다 하시고 좀 앉으세요.
1: 아, 저 요한, 아나니아에게서 더 소식 온 거 없지?
0: 아, 없어요. 3일 동안 아무 소식이 없네요. 다메섹에서 사울을 바구니에 달아내려 도망치게 한 지가 2주가 지났는데 이렇게 깜깜무소식이네.
1: 난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그 악당 같은 사울이 대체 무슨 일일까? 어?
0: 아나니아는 그가 완전히 변했다고 했어요.
1: 변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응?
0: 이제 우리를 안 잡고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설교를 한다잖아요.
1: 아, 그러니까 그 얘기가 믿겨지냐고.
0: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히 최근 몇 달 동안 누가 체포됐다는 얘기가 없는 걸 보면 사실인 것도 같고.
1: 누구 올 사람 있어?
0: 왜 그래요? 그냥 열어주세요.
1: 오케이. 이제 무슨 일이신가요?
2: 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1: 근데 누구시죠?
2: 제가 발각되기 전에 좀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1: 아, 들어오세요.
0: 누구신지?
2: 지난 2주간 밤마다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0: 어디서 오셨는데요?
2: 원래는 이곳 예루살렘에서 출발했는데 몇 달 동안 멀리 가 있다가.
0: 혹시 다메섹이요?
2: 네,
0: 사울이시군요.
1: 사울?
2: 맞습니다. 하지만 누굴 잡으러 온 건 아닙니다. 다만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1: 아니 어떻게 당신이...
2: 여러분, 전 더 이상 여기를 떠날 때 제가 아닙니다. 전 예수님을 만났고 변화됐으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그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다니 말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기는 했지만 베드로, 요한 그리고 다른 사도들도 결국 사울이 정말 변화됐다는 것을 믿게 됐고 사울을 동료로 받아들이게 됐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변화시킨 것 같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중풍병으로 누워만 있던 사람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며 예수님께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으심을 보이셨죠. 그러고 나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그 즉시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관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죄인을 어떻게 찾으시는지 보여주시기 위해 잃어버린 양을 비유로 들어주셨습니다. 양을 잃어버린 목자는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

아니고 찾으면 기뻐하며 집으로 데려온다는 얘기였죠. 또 아들이 집을 나가 방탕한 삶을 살다가 빈 털터리가 되어 집으로 돌아올지라도 아버지는 멀리 나가 기다리고 있다가 달려가 아들을 맞아들인다는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돌아올 때 한없이 기뻐하십니다.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의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기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사도 요한 시리즈 다섯 번째 시간 하나님 나라의 전파.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레이징 국악 오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가정의 평안을 선언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샬롬을, 평안과 평화를 주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배려에는 감사하고 배제와 외면에 대해서는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전도자의 열정으로 감사와 기쁨과 겸손과 인내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프레이징 국악 오늘의 첫 곡으로는 송정미의 예수 나를 오라하네를 들려드립니다.

오늘 첫 곡,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송정미의 찬양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 프레이징 국악은 우리 고유의 가락과 장단으로 만들어진 국악 찬양과 함께 서양 음악 어법으로 만들어졌더라도 우리 국악기가 참여한 다양한 찬양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청취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청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가야금 찬양단 라파하금의 이 믿음 더욱 굳세라에 이어서 사랑을 입은 자녀 준비했습니다. 늘소리 국악단의 연주입니다.

가야금 찬양단 라파금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그리고 사랑을 입은 자녀 늘소리 국악단의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EB 시극동방송의 프레이징 국악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안수련의 해금 찬양 앨범 5월 수록곡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리고 저 오이애가 편곡하고 국악 프로젝트 그룹 꾼이 연주한 날 사랑하시네 두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으로는 가야금 찬양단 라파금의 기뻐하며 왕께 그리고 박상은의 소금 찬양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두 곡을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태희, 구성 및 진행의 오예였고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이 가득한 한 주를 만들기 소망합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의 김경화입니다. 오늘 아주 귀한 분을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엄기영 목사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엄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0: 극동방송 가족들하고 반갑게 처음 만나셨는데요. 축복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교회에서도 좋은 말씀을 듣지만 극동방송을 시청하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삶이 어렵겠지만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힘과 용기를 갖고 힘있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0: 아멘. 저도 마음이 좀 따뜻해집니다. 예. 네, 이름이 목사님 유명하시네요. 유명한 앵커분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1: 예, 그렇습니다.
0: 네, 예. 우리 목사님을 제가 더 소개하면 일본에서도 선교하셨고 예. 또 중국에서도 오랫동안 상해 한인 연합교회를 섬기셨다고 들었어요. 예. 일본 얘기도 또 중국 얘기도 오늘 많이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먼저 그런 사역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예, 사당동에 있는 총신, 그래서 저는 합동층 목사예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개척을 할까 또 부목사로 사역할까 그런 가운데 대학 때서부터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선교사로 91년도에
0: 네.
1: 일본 도쿄 와세다 대학 앞에 있는 성서 그리스도교회 세슈 그리스도 교과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가서 대학생들을 사역하는 선교사로 10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0: 네. 일본 선교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뭐 일본은 어딜 가나 그 무상숭배 신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성행하고 있어서 네. 선교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1: 그러니까 일본은 섬나라잖아요. 그러니까
0: 네.
1: 사면이 바다니까 태풍 불고
0: 네.
1: 또 지진이 있잖아요.
0: 자연재해가 많으니까
1: 예, 화산이 터지잖아요.
0: 두려움도 많고.
1: 그래서 종교성이 굉장히 많아서
0: 네.
1: 정말 일본은 범신론적이고 다신론적인
0: 네.
1: 나라예요. 그래서 신사도 신사마다 신이 다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 800만 우상이라는 게 진짜 신이 800만 개가 있다는 게 아니라
0: 네.
1: 미국에서 잘 사는 사람을 100만 장자라는 100만 불이 아니라
0: 그냥
1: 많다라는
0: 흥칭하는.
1: 것처럼 예 야오요로지 감사마 그러면
0: 그렇군요.
1: 직역을 하면 800만
0: 네.
1: 신인데
0: 네.
1: 아, 신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0: 네.
1: 일본은 신이 정말 많죠. 탁월하고 우월하면 다 신이 되고요. 심지어는 어떤 신사에서는요 이수신 장군도 신으로 모셔요.
0: 세상에.
1: 또 고양이를 신으로 모시는
0: 원숭이도
1: 있어요.
0: 그렇게 하죠.
1: 원숭이도 그렇고. 그래서 일본은 범신론적인 개념을 갖고 그래서 다른 종교를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0: 네.
1: 어떤 신이든지 다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해요.
0: 그런데 그러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기독교도 그냥 하나의 뭐 예수님도
1: 그렇죠.
0: 그냥 그 중에
1: 예.
0: 하나 이렇게
1: 예. 그렇게
0: 생각할
1: 거죠.
0: 수 있잖아요.
1: 예. 여러 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0: 네.
1: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절대적 하나님의 개념으로 가면 싫어해요. 그러니까
0: 네.
1: 여러 신 중에 하나로는 인정하지만
0: 유일신은
1: 유일신,
0: 아니다.
1: 하나님만이 신이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 십자가로 구원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으로만 그러면 이제 그건
0: 네.
1: 안 맞고요. 성경도 좋은 책이야. 근데 성경만 이 만자가 들어가면
0: 네.
1: 일본 문화하고는 안 맞게끔 되어져요.
0: 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이잖아요.
1: 그렇죠.
0: 예수님밖에
1: 네.
0: 없잖아요.
1: 네. 그러면 속에서 이제 일본 사람들은 범신론적인 개념이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을 올 때 그냥 가미사마라 그래요. 불교에서나 다른 종교에서 다 가미사마. 그래서 개신교는 앞에다가 수식어를 붙여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든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 종교의 가미사마 신하하고 하나님을 구분해요. 그러니까 도려 개신교는 예수사마를 더 많이 쓰려고
0: 네.
1: 그래요. 예수님 이건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표현 안 하니까 예수님
0: 네.
1: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분들이 이런 다신론적이고 범신론적인 개념 속에서 유일신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문화적으로 좀 어려워요. 우리가 평화할 때 화가 와, 일본은 와인데 그 화를 이루는 문화예요. 하나됨을 얻은 그런. 그런데 내 것만 옳다 그러면 하나를 깨뜨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본 문화하고 참 안 맞는.
0: 네.
1: 그래서 전도할 때 예수님으로만 구원 얻습니다. 하나님만 참된 신이에요. 이게 이제 어렵고요. 또 하나는요. 일본은 죽으면 다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 게 예의예요.
0: 아니.
1: 그러니까
0: 예의.
1: 일본에서는 전도 폭발이 잘 안 되는 게
0: 네.
1: 다 종교를 막론하고 뭐 무신한 자들이고 다 죽으면 천국 갔다라고
0: 그건
1: 생각해요.
0: 아니잖아요.
1: 예. 그러면 속에서 당신이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런 말들이
0: 네.
1: 그

0: 예. 다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1: 되게 공격적이고 거예요. 도전적으로 느낄
0: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죠.
1: 그런 거에 또 맞춰서 또 하나님을 전하면 받아들이면 또 굉장한 크리스탈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0: 제가 이제 일본을 잘못 알고 간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일본 사람들 소식한다. 아니에요.
1: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0: 건강을 생각해서 네. 또 옛날 분들은 좀 소식하시는 분들 있고 지금도 뭐 건강을 생각해서 소식하지만 일본 남자들도 뭐 그래도 키도 크고 일본 사람들도 밥 많이 먹어요. 그거 잘못 알고 갔고요. 두 번째가 이제 조금 전에 말한 야오요로지 가면서 아마 800만 우상. 그래서 네. 아니 어떤 선교사가 그걸 다 카운트를 했을까. 800만 개를. 그런데 가서 보니까 아 많다라는 뜻이구나.
1: 네.
0: 세 번째는 예수 믿기 어렵지만 한 번 믿으면 너무너무 잘 믿는다.
1: 네. 그거도 많이 예. 들었거든요.
0: 그래서 한국 크리스찬들은 무딘 칼과 같다면 일본 크리스찬들은 예리한 칼 같은.
1: 예.
0: 정말 그렇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지만 다 그렇진 않아요.
1: 네.
0: 그게 이제 일본에 살면서 제가 잘못 갖고 갔는데요. 일본 분들은 정말 예수 믿기가 어려운 게 마치 뭐냐면 기차가 다니려면 레일이 깔려야 되잖아요.
1: 네.
0: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레일이 안 깔려 있는 사람들
1: 네.
0: 같아요. 그래서 일본 목사님들도 왜 우리 민족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개신교 숫자를요. 그러니까 뭐 이단들이라든지 카톨릭까지 하면 뭐 1% 조금 넘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개신교만 이야기하면은 박하게 잡으면 25만 명의 전국
1: 네.
0: 1억 2천만이 넘는 나라에
1: 세상에.
0: 개신교가 25만 명이요. 정도밖에 안 되죠.
1: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0: 예.
1: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이, 거기서 10년 동안 정말 기도하면서 고군분투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중국으로 가셔서 또 20년 넘게 사역을 하셨는데요. 중국에서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0: 예. 사실 제가 상하이 중국 간다라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1: 네.
0: 없어요. 저는 고향이 을지로 삼가예요. 제가 을지로 삼가에서 태어났고 저는 막내 중에 막내처럼 자랐기 때문에 제가 선교사로 나갈 때 사실 동남아시아로 단기 선교를 갔댔어요. 나 진짜 선교사로 나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편식을 했고 지저분한 거를 잘 적응을
1: 네.
0: 못했어요.
1: 선교사님은 아무데서나
0: 예,
1: 가야
0: 예.
1: 되고 아무거나
0: 그렇죠,
1: 먹어야
0: 그렇죠.
1: 되고.
0: 그렇죠. 그래서 동남아시아 단기 선교를 갔다가 역시 나는 아니라는 걸 확인했댔어요. 그런데 같이 갔던 일행이 제가 그때 강도사 때인데요. 강도사님은 일본이 맞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일본 그러는 순간 닭광하고 우동이 생각났어요. 아, 내가 닭광하고 우동을 먹을 수 있다. 사실 이 생각으로부터 일본이 시작되어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국에서 무슨 사역했냐 그래서 저 대학생 사역 제자훈련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무릎을 치시면서 기도응답이라는 거예요. 와세다 대학에 학생만 5만 명이래요.
1: 네.
0: 그래서 캠퍼스 사역할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기도했다고 이분이 기도응답이라면 나는 지금 닭광하고 우동 때문에 혹시 일본 하고 왔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일본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런데 중국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1: 네.
0: 아니 무슨 중국 그것도 중국에 가서 한인교회를 한 번도 전 중국에서 한인교를 한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는데 결국 제가 2002년도 4월 달에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1: 네. 거기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0: 예. 우리 한국하고 중국이 한중수교가 1992년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2002년에 갔으니까 한중수교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중국이 안전하구나. 그리고 이제 상하이 경제가 이제 성장되어지니까
1: 네.
0: 제가 부임한 다음서부터 한국 사람들이 진짜 쏟아져 들어온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주재원들 또 주재원들이 많아지니까 또 자영업자들 그리고 유학생들
1: 네.
0: 그러면서
1: 경제가 막 부흥하고 있습니다.
0: 부흥하면서도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전도를 많이 해서 교회가 커진 게 아니라 한국에서 교회 다니신 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되셨죠. 그렇게 되어지면서 사실 뭐 저희 교회에 상해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한 10%밖에 안 되고 90%는 한국에서 교회 다니시던 분들이 교회로 왔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나는 상해 와서 거듭났습니다.
1: 네.
0: 난 상해 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1: 할렐루야.
0: 나는 상해 와서 기독교가 뭔 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고백하시는 분이 참 많았어요.
1: 네.
0: 이게 저한테 가장 큰 보람이고 기쁨이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1: 네. 한

0: 직장 활동하는 남성 크리스찬이 참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가 쉽지 않은 그런 여건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주재원으로 왔다가 또 거기 일하러 왔다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광경들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그런 광경을 보시면 우선 너무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1: 너무 감사했고요. 근데 왜 상해교회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특별히 이제 남성들이 부모님이 교회 가라고 또 아내가 교회 가라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던 분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겠다라는 게 아니라 질문이 참 많았어요. 가인하고 아벨. 근데 가인이 아벨 죽였어요. 그럼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 가인 세 사람밖에 없잖아요. 근데 가인이 쫓겨나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렵대요. 그리고 창세기 4장 보면 가인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요. 아니 이 여자는 어디서 생기고 다른 사람은 어디인가 이런 게 너무 궁금해서 그런 걸 이제 어릴 때부터 많이 질문하고 물어보고 다른 사람들 다 그러겠지만 저는 그런 것에서부터 신앙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어요. 제 바로 위에 누나가 있었는데 저보다 3살 차이 났어요. 그런데 제가 성장할 때 우리 어머니 말에 의하면 어릴 때서부터 경기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됐다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찾아서 보니까 저희 누나가 간질 뇌전병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숨을 쉬지 않고 막 그렇게 경련을 해요. 근데 그게 뭐 한 1분 반, 2분 넘을 때도 있고 해서 입술이 막 보라색으로 되고 그러면서 이제 뇌로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정신 연령이 3살, 4살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동생인데 저는 어릴 때서부터 우리 부모님이 저희 누나를 잘 보라고 기영아 누나 잘 지켜 이렇게 나. 그래서 저는 어릴 때서부터 누나를 이렇게 지키고 보호했댔어요. 근데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어머님은 당신의 죄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엄마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딸이 저런 모습을 봐야 되는가? 그러면 현순이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해도 이해를 못할 텐데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됐었고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에서 다녔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신령? 그럼 뭔가 신령, 진정, 진심. 그걸 이제 나중에 커서 아, 이게 스피릿 그리고 워드 그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걸 나중에 알았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제가 상해 오신 분들을 제가 그런 게 해결이 되면서 그분들도 고민하는 가려운 부분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그걸 긁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0: 그 평신도들도 예배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궁금증들 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것들도 있을 텐데 그런 거를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예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적셔주셨네요. 목사님.
1: 그래서 저를 한때 이제 운드디 힐러라고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 많이 썼잖아요. 저도 목사 이전에 한 성도로서 기독교에 대한 신앙에 대한 갈등과 또 고민들 그런 거를 주님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그 바늘이 천을 이렇게 누비고 지나가잖아요. 바늘이. 그런 것처럼 제 인생의 삶에 누비고 지나가셨던 그 하나님이 제 아픔과 제 갈등들 속에 말씀하시고 만나주신 거로 다른 사람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그게 아멘. 이제 하나로 이렇게 집대성된 게요 하나님 나라 세미나라는 거였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아 하나님 나라의 진리 안에서 기독교가 뭔지 성경은 뭘 말하는지 우리가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많이 성도님들이 그렇게 거듭나고 또 신앙의 진리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0: 아멘. 맞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기꺼이 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데 왜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통을 주실까 병을 주실까 또 늙고 죽음을 주실까 이런 또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열심히 있는데 왜 이렇게 점점 어려워질까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 너무 잘 믿는 분이 또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하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1: 그래서 저도 이제 누나였던 현순이 문제도 저한테는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있는 거죠.
0: 그렇죠.
1: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감기 걸렸다가 폐렴이 되고 결국은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장

0: 장례식장에서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우는 걸 제가 처음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면 현순이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늘 좀 어두운 부분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또 우리 부모님들은 당신이 돌아가신 다음에 현순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있었던 건데 이런 고난들이 왜 주셨을까 하다가 신학책에 있는 거지만 이제 욥기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욥기는 인식론을 다루는 책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욥이 고난을 받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은 건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임마누엘 칸트가 욥기의 영향을 받아서 인식론을 썼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파스칼이 팡세를 쓰면서 욥기의 영향을 받죠. 욥기는 고난에 대해서 새 친구들은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다라는 인과응보적인 해석을 하죠. 욥도 인과응보적으로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단련시키기 때문에 고난을 준다. 그래서 새 친구와 욥의 논리적인 싸움들이 계속하는 거죠. 변증하는 거죠. 서로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면서 욥한테 묻죠. 욥 네가 그렇게 잘하냐. 그러면 대장부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라면서 100가지 이상의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40장, 41장 그러면서 이제 42장에 가면 하나님이 계속 욥을 몰아치면서 대답할 걸 이야기할 때 42장에 가면 무지한 자로서 하나님의 이치를 헤아리는 것을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한다. 그게 욥기서의 주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욥 네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냐 할 때 새 친구는 죄 때문에 욥은 나를 정같이 단련시킬 거. 근데 사실 이 말도 맞죠. 왜냐하면 죄 때문에 우리 히브리서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징계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수도 있죠. 또 욥처럼 정금같이 단련시키기 위해서도 고난이 있죠. 그러나 욥기는 뭘 말하냐면 모른다라는 걸 말하려고 하죠. 천상의 회의 속에서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단에게 그렇게 시련을 고난 줄 것을 허락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굉장히 심술꾸러기 하나님이죠. 아무리 욥을 신앙이 훌륭한 걸 하려고 그렇게 고통을 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 천상의 회의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러나 이제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귀로 듣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함에 쓰면서 내 인생의 이 고난은 알 수가 없는. 그래서 욥기는 모른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1: 네.
0: 왜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냐? 모르죠. 왜 우리가 이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냐? 몰라요. 왜 우리가 이런 외모를 가졌냐? 왜 이런 MBTI의 이런 성격을 가졌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고난, 아픔들 어떤 부분은 우리를 징계하기 때문에 올 수도 있는 고난, 정거같이 단련시키게 하는 고난도 있지만 상당한 고난은 모른다요. 모르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를 선을 이루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모르지만 미래적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는 지금 이 땅에서는 거울로 보듯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밝히 알게 되어질,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에서의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좀 모른다라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1: 아멘. 예. 불확실한 세상에서 나도 여러 가지로 원인 모를 그런 일들을 예. 많이 겪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변치 않으시고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확실하잖아요.
0: 예, 예.
1: 그것만 붙들고 산다면 이 어려운 터널도 좀 이겨낼 수 있을 거란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0: 우리가 그분을 방송에서 이름을 대는 거는 좀 그렇지만 어떤 가정 형편이나 여러 가지로 좀 우울하게 자랐던 형제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 출판에 아주 유명한 번역가예요. 이분이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좋은 자매를 만나서 결혼해서 밝아지고 또 그 출판사에서 너무 이제 실력이 있으니까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아침에 신혼이니까 아마 자매가 옆에서 샌드위치 같은 걸 먹여주면서 운전을 하다 가는데요. 거기가 사고 날 지역이 아닌데 아침에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1: 저런, 예.
0: 그래서 앰뷸런스가 두 대가 왔대요. 그래서 네. 이 형제하고 아내하고
1: 네.
0: 서로 대화도 했대요. 괜찮아? 괜찮아? 뭐 어때? 그러면 그 병원에 들어왔는데 남자는 나왔는데 아내는 죽었어요.
1: 네.
0: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살만하고 이제
1: 그러니까요.
0: 막 했는데 그래서 이 형제가 완전히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을 때 어떤 목사님이 이분을 다른 지역으로 보냈어요. 너 이러다가는 큰일 난다고. 그러면서 이 형제가 계속 고민하다가 어느 날 제가 미국을 갔는데요. 형 나 재혼해. 그러면서 결혼식에 와서 기도해 줄 수 있냐고. 그래서

0: 갔어요. 근데 샌프란시스코에서 결혼했거든요. 관광객으로 가면은 볼 수 없는 아주 정말 멋진 지역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괴로워서 혼자 거기 와가지고 기도도 하고 울기도 하고 했던 장소래요. 그러면서 이 형제가 거기를 날 데리고 가면서 뭐냐. 형, 나 안 생각하기로 했다는 거. 왜? 하나님이 나를 내가 죄 때문에 우리 아내를 데려갔다? 이건 자기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자기가 죄인이지만 그래. 또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켜서 한국에 이렇게 크게 쓰니, 자기가 그렇게 안 쓰임 받고 싶대요. 그래서 도저히 아무리 찾아도 이 이유를 자기는 설명할 수 없어서 안 생각, 그게 저는 답이에요. 네. 안 생각하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들이죠. 예, 모르는 거예요.
1: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예. 하나님만 아십니다.
0: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1: 아멘. 예. 아멘. 조각보가 처음에 이렇게 조각조각 될 때는 이게 어떤 그림이 될지 모르지만, 예, 나중에 완성되면 멋진 그림으로 전체를 볼 수 있잖아요. 예, 예.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써 주실 것을, 아멘, 믿으면서 그렇습니다. 안 생각하기. 다섯 글자 너무 좋네요. 예. 네. 오늘 목사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서, 예,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되고 있는데요. 목사님, 이 방송 듣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나라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참 귀한 말씀 들려주시면서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0: 천국과 하나님 나라, 사실 두 단어가 같은 뜻, 같은 내용, 같은 의미죠. 그런데 천국은 마태복음에서 기록되어 있고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이 한절 예외 구절이 있고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바울서신에서는 다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라는 표현을 쓸 때, 아, 이 천국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개념으로 천국이라는 말을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국 그러면 꼭 죽어서 가는 내세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우리의 삶에, 그래서 빈들이나 초막이나 내주 예수, 왕 대신 주님을 모신 곳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멘. 저 멀리 있는 곳만 천국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면서, 예, 또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믿음 생활 하나님 손잡고 잘 걸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0: 아멘.
1: 오늘 목사님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오늘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 시간에 아주 귀한 분을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상해 한인 연합교회에서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오신 엄기영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저는 다음 주에 또 귀한 분 모시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0: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6절 말씀.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성정미의 지금 여기에. 날이 일찍 더워지면서요, 휴대용 선풍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도 날이 덥다는 소식을 듣고 작년에 사용하던 손 선풍기를 일찍 챙겨서 들고 다니는데 글쎄 배터리가 다 나가서 하루 종일 가방 안에서 무겁게 들고만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전날 쓴 걸 생각 못하고 미리 배터리를 충전하고 왔어야 되는데 스스로 반성을 했죠. 우리도 건강할 때 미리미리 체력을 관리하고 신앙도 물어보며 말씀과 찬양으로 무장해서 주님과 접붙임받아 떨어지지 않도록 연결되어 있어야겠죠. 주님의 사랑 풀 충전하기 위해서 이 시간 극동방송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류수영의 나의 안에 거하라. 오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첫 곡을 함께 나눴어요.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여러분과 그냥 읽고 싶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또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예전에 북한 감옥에 억류되었다가 오랜 시간 그곳에 있다 풀려나신 임현수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감옥에 거의 천일, 949일 동안 억류되어 있으면서 더 많은 성경과 찬송을 다 암기하지 못한 것이 아쉬워서 감옥에서 풀려난 뒤에는 간증을 하실 때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찬송을 늘 입가에 두라고 강조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주님을 외칠 수 있는 힘이 훌 충전되도록 늘 말씀과 찬양으로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강찬이 부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송가 나주의 도움 받고자 강찬의 음성으로, 찬송가 인내하신 구세주 김도연의 찬양으로, 또 브런치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 나눴습니다. 아까 제가 손 선풍기에 대해서 같이 나눴는데요. 그래요. 진짜 충전하지 않으면 멈추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게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닌데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영혼의 힘이 약해지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자동으로 유지되는 게 아닌데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가서 말씀으로 기도로 충전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사야 말씀이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요 속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페르난도 올타가입니다. 찬송가 속죄하신 구세주를 I will sing of my Redeemer.

부를 찬송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Nothing but the blood. 만왕양 예수께서 at the cross 켈리 윌라드의 찬양으로 들었고요. 속죄하신 구세주를 I will sing of my redeemer 페르난도 올테가의 찬양으로, 그리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More love to thee back to the Bible 뮤지션의 찬양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듣고 있습니다. 요즘은 정말 날에 가면서 꽃들이 계속 아름답게 봄부터 그렇게 꽃들이 피고 있죠. 여러분은 어떤 꽃들의 비유가 되고 있나요?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꽃들이 있죠. 우리 그 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초롬이 부릅니다.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예수, 초롬의 찬양으로 들었고요. 저장미꽃 위에 있을 나무에네, 그리고 제이월십의 꽃들도로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이 됐네요. 참 많은 아름다운 이름이 있죠. 꽃향기도 아름답고 음악도 아름답고 풍경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이름보다 아름다운 이름은 없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신 이름,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이름, 소망 없는 사람에게 그 이름을 부를 때 새 삶을 주시는 그 이름, 그 이름을 의지하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하면서요, 힐성 월십입니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What a beautiful name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시간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민명선, 작가 정선영, 저 송정미였습니다. 한 주간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세요.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번개 진출을 꿈꾸면서 유럽을 여행하던 중에 뒤셀도르프 미술관에서 한 그림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그림은 도메니코 페티가 그린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라는 성화로 가시관을 쓰신 채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고 해요. 그 그림 아래에는 이런 묵직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것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진텐도르프는 그 그림 앞에서 밤이 맞도록 통곡하며 무릎을 꿇게 됩니다. 변화산의 제자들이 초막셋을 짓고 영광에 머물려 했던 것처럼 자신 또한 세상의 화려한 영광 속에 머물려 했음을 회개했던 것이지요. 진텐도르프 백작은 자신의 죄 때문에 참혹한 가시관을 쓰시고 죽으신 주님의 은혜에 압도당했다고 합니다. 귀족의 영예를 버리고 돌아온 진텐도르프는 자신의 영지를 내어주어서 상처입은 피난민들을 품게 되었고 이들이 바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선교단체인 모라비안 교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세상의 유행이나 뭐 철학 이런 것들을 전하지 않고요. 오직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전 세계로 나아가 전했던 단체였습니다. 심지어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예로 팔려가면서까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을 완수하려고 했던 그런 단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을 전하기 위해 찬양의 은혜로 먼저 가득 채우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의 우리 때문에, 구현경의 예수님 때문에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셨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죄인을 살리시는 것, 그것에 있으셨기 때문에 구원의 필수 조건대로 주님께서는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반드시 전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 러시아 종교회의에 존경받는 사제였던 니콜라이 목사님은 사역을 마친 어느 날 온몸이 문드러지고 상처로 가득한 한 청년이 찾아와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청년은 깊은 절망과 죄책감에 빠져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었다고 해요. 목사님, 저는 지독한 죄인입니다. 제 방탕함과 악한 죄 때문에 제 몸과 영혼은 이렇게 망가졌고 제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도 모두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찌 저 같은 더러운 죄인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니콜라이 목사님은 말없이 청년을 바라보다가 가만히 자신의 옷을 벗어 보였습니다. 목사님의 등과 가슴에는 과거 종교 박해 시절 공산 정권의 감옥에서 당했던 참혹한 채찍 자국, 흉터 이런 것들이 가득했는데요. 청년이 놀라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목사님은 부드럽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 내 몸에 있는 이 흉터들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나를 미워하던 박해자들이 남긴 상처죠. 하지만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 옆구리에는 이보다 더 참혹한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답니다. 그분의 상처는 그분이 죄를 지어서 생긴 것이 아니에요. 바로 형제님의 죄,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생긴 대속의 상처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이미 형제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감에 갇혀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형제님, 하고 말씀하셨어요. 청년은 자신의 죄 때문에 몸이 찢겨 죽으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랑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니콜라이 목사님은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결국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라는 이 본질을 정확히 전하심으로써 한 영혼을 건져내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깨달음이 있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조수아의 날 대속하신 예수께, 시와 그림의 눈물로 대신한 마음.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조수아의 날 대속하신 예수께, 시와 그림의 눈물로 대신한 마음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7세기 위대한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였고 물리학자였던 17세기 위대한 파스칼 아시죠? 이 파스칼은 젊은 나이에 천재성을 인정받으면서 학문적 영광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파스칼의 지성을 칭송했고 남부러울 것 없는 명예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은 이 변화산 위에 초막을 짓고 살고 있는 최고의 조건을 갖춘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1654년 11월 23일 밤 파스칼은 자신의 서재에서 홀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영광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환상 속에서 임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자신이 쌓아올린 그 모든 학문적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비참한 죄와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뜨겁게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파스칼은 밤새도록 울면서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가슴에 새겼는데요. 그때 작은 종이 한 장에 그 감격을 막 적어서 평생 자신의 옷 안감에 꿰매어서 품고 다녔다고 합니다. 파스칼이 죽은 뒤에 발견된 그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해요. 철학자들과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떠났소도다. 그분을 거역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소도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만 나의 영원한 구원이 있나이다. 라고 적혀 있었대요. 주님을 만난 그날 밤의 경험 이후에 파스칼은 자신의 천재적인 팬을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변증하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데에만 사용했다라고 하죠. 그렇게 탄생한 책이 바로 부루의 명작 기독교 고전인 팡세라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주보열 월십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조수지 홍지혜의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주보열 월십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조수진 홍지혜의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두 곡의 찬양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을 따라 변화산에 올라가 기도하던 중에 졸다가 깨어나게 되었는데 그 순간 예수님의 빛나는 영광과 또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놀라웠겠죠. 이때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다고 막 말하죠. 잠결에 본 그 영광이 너무 좋아 보여서 거기 안주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영광은 장차 받을 환란을 예비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눈앞에 좋은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성도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냥 졸다 일어나도 이거 좋소 그러면 안 된다. 그래야 십자가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스코틀랜드의 험한 해안가에 위치한 한 등대에서 일하던 등대지기는 매일 밤 등대의 불을 밝혀서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아주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밤 지독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사방이 암흑으로 뒤덮여서 어느 때보다 등대의 불빛이 간절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등대지기는 따뜻한 침대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버렸고 등대의 불꽃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시간 기름을 확인하고 유리를 닦아야 하는 그 불침번의 사명을 소홀히 해버렸는데요. 새벽녘에 거대한 굉음과 함께 근처를 지나가던 대형 여객선이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는 참사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인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잠에서 깨어난 등대지기는 헐레벌떡 등대 탑으로 올라갔지만 이미 불은 꺼져 있었고 차가운 연기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판사가 등대지기에게 아니 왜 불을 켜두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자 울먹이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요. 아유 제가 잠깐 졸았을 뿐이에요. 그냥 불이 그렇게 빨리 꺼질 줄 제가 몰랐죠.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제자들도 잠시 깊은 졸음을 졸았던 것 뿐이었지만 그 순간 주님의 십자가 사명을 분별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기름을 공급하지 않고 졸고 있다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비추어야 할 주변의 영혼들까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브라운 월십의 일어나 찬양을 드리라. 소리엘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브라운 워십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또 소리엘의 일어나라 주의 백성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8세기 영국을 전 인격적인 복음으로 뒤흔들었던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평생 엄청난 스케줄의 순교적 그런 사명을,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합니다. 매일 수십 마일을 말 타고 인도하면서 하루에 대여섯 번씩 야외 설교를 하셨고 수많은 교회들을 돌보셨는데요. 육체적으로 보면 언제나 깊은 졸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굉장히 피로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웨슬리 목사님은 변화산에서 졸았던 제자들처럼 영적인 잠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평생 한 가지 철칙을 지키셨는데, 아무리 피곤해도 전날 사역이 늦게 끝나더라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나는 것을 철칙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하루는 한 제자가 너무나 지친 모습에 그 웨슬리 목사님을 보면서, 아, 목사님 오늘 새벽만큼은 기도를 좀 쉬시고 육신의 잠을 더 청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떠세요 목사님? 아니 그러다가 쓰러지세요, 라고 새벽 기도를 만류했는데요. 그때 웨슬리 목사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답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 육신의 피곤함을 핑계로 새벽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오늘 하루 마귀의 유혹과 내 안의 게으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 잠을 자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매일 새벽 무릎을 꿇는 이유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깨어있기 위함이니 저는 쉴 수 없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매일 말씀과 기도의 등불을 켰기 때문에 변화산의 제자들처럼 자기가 하는 말도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 무지에 빠지지 않았고 결국 시대를 깨우는 영적 지도자가 되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깨어 기도하는 영적인 군사, 강한 용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예수전도단의 강한 용사, 예배 인도자 모임의 믿음의 군대.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예수 전도단의 강한 용사, 예배 인도자 모임의 믿음의 군대까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전 유럽을 뒤흔드는 개혁의 중심에 서 있었기 때문에 매일 수십 통의 편지에 답장을 써야 했고요. 논문을 집필해야 했고 재판을 준비하고 설교를 해야만 했습니다. 루터는 말 그대로 분주함 속에 파묻혀 살았던 것이지요. 어느 날 루터의 동역자가 내일의 산더미 같은 사역 일정을 가지고 와서는 목사님, 내일은 도저히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기도하실 시간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때 루터는 오히려 정색을 하면서 그 유명한 고백을 남기게 됩니다. 일이 너무 많고 바쁘기 때문에 나는 내일 평소보다 1시간 더 늘려서 3시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바빠서 기도한다는 명언이 이때 나온 것이지요. 루터는 사역이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게 되면 외적으로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내적으로는 깊은 영적 잠에 빠져서 결국 변화산의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자신의 의와 야망을 초막 짓듯이 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루터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기도로 영혼을 깨웠기 때문에 거대한 교황청의 압박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정확히 분별하면서 종교개혁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도 말씀과 기도를 멈추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또 찬양함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곡 시와 그림의 이제 역전되리라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어느 형제가 길을 가다가 금덩어리를 줍게 됐습니다. 집안이 가난한 두 형제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지만 조금 지나서 동생이 그 금덩어리를 들고 가니까 형의 마음이 왠지 심란해집니다. 야, 나도 좀 들고 가보자. 형이 말하자 동생은 형에게 금덩어리를 줬습니다. 형이 금덩어리를 들고 가자 이번엔 동생의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그 뒤에도 계속 형이 들면 동생이 심란해지고 동생이 들면 형이 심란해졌습니다. 그러다 두 형제는 배를 타고 한강을 건너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가면서도 금덩어리를 서로 주고받던 중에 형은 금덩어리를 물속에 던져버렸습니다.

풍덩 소리가 나자 당황함에 놀라는 동생에게 형은 말합니다. 네가 금덩어리를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이 이상해져서 그래서 우리 사이에 의리에 근거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금덩어리를 물속에 버렸어.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종종 물질에 눈이 멀어서 마음이 쉽게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을 잃게 되는 경우도 슬프지만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물질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계를 어렵게 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제거해버리는 용기와 믿음의 결단이 지금 이 시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물질보다 가족과 주위의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온 땅의 주인 C5 월십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김도현의 주 없이 살 수 없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 함께하는 저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우애가 좋은 형제에게 금덩어리 하나가 생겨요. 형이 들고 가면 동생이 심란하고 동생이 들고 가면 형이 심란하고 그래도 형은 형입니다. 형이 과감하게 한강을 건널 때 금덩어리를 훅 던져버리죠. 우애를 지키고 싶어서 형제 사이에 의리를 지키고 싶어서 형제의 우애와 의리는 사실은 세상의 가치로 돈의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귀중한 겁니다.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 귀중한 가치를 볼 수 있는 그 영의 눈이 열리기를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저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저는 이 우화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마치도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 같기도 하다. 사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의 어떤 이득, 세상의 어떤 재물, 뭐 명예, 권력 이런 것이 내가 있을 때는 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막 갈팡질팡하는 거 있잖아요. 아 이게 정말 나에게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서도 마음이 심란한 거죠. 왠지 세상의 것을 취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지 못하고 죄된 나의 본성을 보게 되잖아요. 저는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사실은 씁쓸한 웃음을 짓게 됐습니다. 마냥 웃을 수만은 없더라고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아, 저는 돈뿐만 아니라 세상의 명예, 또 재물, 권력, 수많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제가 세상의 것에 눈이 어두워져서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게 하셔서 혹시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인간관계를 어렵게 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과감히 버리는 용기와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도 그러셨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제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별그대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누가 불렀지 제목이 뭐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 기도 제목 다 좋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세요. 샵 1069 우물정 1069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수요됩니다. 계속해서 찬양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장성찬의 아름다운 첼로 연주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찬양이었는데요. 1절이 이렇게 되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후렴이에요.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때는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오직 주님의 품 안에 내가 안겨있을 때입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에 폭 안기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어떤 걱정과 근심이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큰 팔로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기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운

감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의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다지는 그런 한 주간 보내요. 오늘도 별그대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원입니다. 시험 없는 믿음은 보석 없는 왕관과 같다고 존 번연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증가는 고난과 시험을 지날 때 더욱 빛이 난다는 의미죠. 실패, 좌절,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순간 그 믿음은 단단해지고 더 깊이 있는 확신으로 빛날 거예요. 성경도 믿음의 시험과 연단을 강조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시련과 고난 속에서 흔들리고 계신가요? 바로 지금이 우리의 믿음이 빛나는 보석처럼 다듬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김동현의 어려운 일 당할 때로 달빛과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이어스의 날 사랑하느니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트루바이의 십자가 그늘 아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송경민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이효섭의 예수가 거느리시니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아이자야 61의 내 주를 가까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써니의 다시 일어나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강균성의 내 주의 보혈은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에필로그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땡스기빙 밴드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마커스 월십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필립 웹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0: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매 순간마다 도우시며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그런 은혜를 누렸을 때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삶이라는 게 어떻게 좋은 일만, 행복한 일, 감사한 일만 있겠습니까? 불평이 생길 만한 삶의 어려움들, 고난들, 걱정거리가 찾아오기 마련인데 그때가 되면 어떤가요? 감사보다는 원망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는 찬송의 가사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요, 그 은혜는 그때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그 은혜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겨내라는 주님의 뜻이 또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이 참 힘들고 또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거나 너무나 힘들어서 원망이 터져 나올 때에도 우리는 그럼에도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발견하고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힘으로 넉넉히 이겨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함께 하셨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전해드렸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흔들리는 나의 믿음을 보면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아야겠지요. 그러니까 은혜의 힘으로 더 단단해져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도요.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먹으며 지내야 할까? 오늘은 또 어떤 힘든 것을 잘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분의 그 답답한 그 마음 가운데 그래도 지금까지 이끌어오셨고 보살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면서 이겨낼 힘을 길러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일부러라도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또 다른 힘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 또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더불어서 외부의 정보들,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월요일과 화요일 이 시간에는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들의 간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에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북녘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위해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응원의 메시지도 문자로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0: 북향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한국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북한 선교, 또 통일 선교의 열매들, 이 대한민국 땅에 정착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탈북민분들의 간증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에스더 기도운동 철야 예배 때 간증으로 함께한 주권능 형제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들었던 이야기,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주신 그 비전을 따라 헌신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도전받으시고 또 북한 선교에 여러분도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권능 형제의 간증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1: 2009년에 북한에서 와서 남한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지금은 북한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중국에 와서 만났어요. 영접기도를 중국에서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몰랐어요. 그런데 북한에서 저희는 극동방송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우연히 막 방황하시다가 라디오를 습득해서 방송을 주파수 돌리다가 듣게 되셨는데 극동방송. 그것만 들은 건 아니고 자유아시아 방송, 미국의 소리, 뭐 KBS 3인족 방송 다 들었습니다. 근데 그중에 극동방송을 10년 동안 들으시면서 탈북을 준비하셨어요. 그러고 3번 실패하고 4번째 만에 성공해서 한국으로 오시고 그 뒤에 저와 어머니, 누나, 또 큰누나 이렇게 해서 한국으로 데려오셨습니다. 그때 저의 주변에 복음을 가진 자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정씨 성을 가진 큰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큰아버지가 동네 와서 뭐 무슨 얘기를 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에덴 동산 얘기였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 얘기. 그러고 막 되게 못 살았어요. 근데 계속 뭐 누구 나눠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푼수, 약간 모자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한국 와서 아버지가 이분을 다시 찾아서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계셨던 거예요. 그분이 우리 곁에 계셨고,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크리스찬은 아니신 것 같아요. 아버지 말씀 들어보면 크리스찬은 아니신 것 같지만 우리에게 복음적인 걸 가르쳐 주셨어요. 매월 12월 25일이면 저희 집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북한은 크리스마스를 세면 안 되죠. 왜냐면 예수님 생일이고 그건 곧 죽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그걸 열가라고 불렀는데, 이렇게 큰 화분 단지에다가 저희가 산에 가서 진짜 그 트리같이 생긴 나무를 잘라오면 거기다가 할아버지가 이렇게 솜을 올려놓고 이런 거 가르쳐 주셨어요. 야, 너네 저기 다른 나라 가면 애들이 이거 모아놓고 뺄레헴 뺄레헴 세크바이 세크바이 그러면 노래 부른다는 거예요. 그때는 뭣도 모르고 그렇게 했죠. 나중에 와보니까 뺄레헴은 베들레헴, 세크바이는 세크리파이스,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크리파이스 희생하셨다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신 거예요. 직접 알려주면 우리가 밖에 나가 실수하면 또 죽으니까. 그렇게 주변에 복음이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탈북을 해서 중국을 횡단을 해서 저희는 제 동남아시아 국가로 갑니다. 거기로 가서 또 다른 국가로 갔다가 한국으로 와요. 중국 포함하면 세 개 나라를 거쳐 한국으로 왔는데, 그 중국을 횡단하는 버스에서 이렇게 이동하려면 3일 정도 버스를 타고 이동합니다. 거기에서 둘째 날에 점심을 딱 먹고 버스 기사 아저씨랑 친해졌어요. 제가 귀엽다고 막 이러면서 말은 안 통하지만, 그래서 저를 버스 앞자리에 앉혀줬어요. 거기 앉아서 이렇게 점심 먹고 창밖을 딱 봤는데 끝없이 쫙 펼쳐진 그 평야에 햇빛이 비추는데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속으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중국에서 한 2주 정도 있으면서 성경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 버스에서 예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저는 입이 굳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랑합니다 이런 말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을 열어드리니까 오셔서 제발 좀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잠들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3개월, 또 와서 국정원에서 3개월 조사받고 하나원 교육받고 나와서 아주 즐기면서 세상을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4살 나이에 와서 대한민국에 왔는데 사춘기를 처음 그때 겪게 되는 거죠. 와서 너무 좋은 게 많은데 아버지는 주일이면 교회만 끌고 가지. 그래서 일요일에는 교회 가고 주중 6일은 막, 제가 원래 꿈이 비보이 선수였어요. 저는 학교에서는 그냥 그렇게 있고 저녁 되면 막 비보이 연습실 달려가서 형님들이랑 막 연습하고 막 그랬어요.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대학생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부모님이 하시는 북한 선교를 도와드리다가 11시 좀 넘은 시간이었어요. 다니던 교회에 갔습니다. 아무도 없고 불 다 꺼져 있고 거기 4층에 올라가서 혼자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가 버스에서 드린 고백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그때 했던 그 고백을 나는 너무 기쁘게 받았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제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두만강을 넘기 위해서 국경 연선까지 가려면 경비초소를 3개 통과했어야 되는데 여행증도 없었고, 그리고 브로커 비용으로 주느라 내몰로 줄 돈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거기를 통과해야만 그날 강을 건널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국경 근처 거의 다 갔을 때, 10월 말이었는데 10월 말, 정말 맑은 날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해가 떠 있는데 비가 엄청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두부콩을 수확해서 한참 말릴 시기인데 군인들이 그 1년 식량이 젖으니까 허둥지둥 치우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우리는 초소를 통과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통과하니까 비가 그치고 두 번째 갔을 때 또 비 내리고 세 번이나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왔으니까 이게 드라마틱하게 막 혼자 각색된 줄 알고 어머니랑 누나한테 그때 사건을 물어봤더니 똑같이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붙들어 주셨고, 그 뒤로 와서 제가 방황할 때도 방황에 절정에 갔다가 더 이상 가면 이 자식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떤 사람을 딱 세워서 임마 거기 아니야 이렇게 탁 바꿔주시고, 또 이제 중심에서 갔다가 또 이쪽으로 가면 거기도 아니야 임마 이렇게 또 바꿔주시고, 이렇게 코너마다 인도하심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전에는 그냥 이게 옛날 책이었어요. 그냥 말씀, 마취총. 근데 그 말씀이 내 이야기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뒤로는 뺀질거림을 멈추고, 아, 저도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아, 그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저를 주님 곁으로 가까이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 뒤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이 삶이, 그 뒤로 3월 15일이었어요 제가 그 기도를 한 게. 근데 그 뒤로 제 삶에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0: 어디서 뭘 하든 하나님이 저와 같이 있다는 게 너무 맞기 때문에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야, 그러고 나니까 밖에 나가니까 있잖아요. 누구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알죠? 여러분 다그 느낌 아실 거예요. 정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막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조차도 막 반짝반짝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돌들도 찬양할 것 같다는 그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두 번째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넘어가면 저도 그전에는 몰랐어요. 막연하게 북한 놓고 기도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갈수 없지. 선교사를 직접 보낼 수도 없지. 그곳에서 변화가 보이는 것 같지도 않지. 그러니까 북한 놓고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많은 우리가 만나는 교회들도 똑같은 거예요. 북한 놓고 기도하면 그 교회가 살아나야 되는데 오히려 그 교회들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애통함이 있었는데 북한 놓고 우리가 북한 선교를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살아계신 거예요. 북한에 세 가지 종류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루터기 신앙인이에요. 평양 대붕 때부터 김일성이 통치한 이후에 숨어 들어가서 지금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드러나지 않고. 두 번째 부류는 외부에서 영접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아까 정씨 아저씨 같은 분처럼. 이런 사람들이 인신매매돼서 중국에서 여자분들이 왔다가 인신매매돼서 거기에서 우연히 교회를 만나 영접했건, 강제 북송을 당했건, 어쨌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외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우리랑 사역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두 번째 부류의 기독교인들이에요. 세 번째는 이두 사람의 그루터기 신앙인과 외부 영접자에 의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내부 양육자들이에요. 우리 학철이라는 이름을 가진 형제가 또 있었어요. 우리랑 연결돼서 북한 안에서 이 사람이 내부에서 길러진 제자예요.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안타깝게도 잡혀서 이분도 정치범 수용소에 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가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분이? 거기서 뭐 합니까? 전도해요. 곧 죽어나갈 영혼들을 전도합니다. 그럼 거기서 복음 들어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악명을 익히 들어 다들 아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굶어 죽기 직전에 예수님에 대해 들으면 사람들은 십자가에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와 같이 믿는 즉시 천국 가는 거예요. 이세 부류의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은 남겨두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 기도를 듣고 신실하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근데 단순히 그렇게 기독교인들만 준비시킨 게 아니에요. 장마당 세대는 북한의 2030 세대들이에요. 북한의 MG 세대가 있습니다. 이 MG 세대는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전혀 없고 한류, 한국 이 열정이 어마어마해요.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 1위 딱 찍고 3일 만에 청진에서 두 명이 체포됐어요. 오징어 게임을 봐서. 강남스타일 빌보드 찍고 2주 뒤에 말춤이 목격되고.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이 문화 레벨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고 우리 인간은 항상 뭔가를 구하잖아요. 그 우상이 떠나간 자니까 사람들이 갈급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1: 참 똑똑하죠? 우리에게 또 도전을 주는 주권등 형제의 특강 같은 간증 함께 하셨습니다. 내일 두 번째 이야기 전해드릴 거고요. 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자, 찬양 전해드리고 이어서 간추린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북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글로벌 물류망이 흔들리면서 중앙아시아 내륙국 카자흐스탄이 새로운 육상 물류 허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시스 보도입니다. 프랑스 등 유럽 주요 5개국이 유럽연합에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강경 대응을 촉구하자 중국 관영 매체가 사실상 보복 가능성을 시사하며 반발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합병 이후 제주 노선 공급 좌석이 감소하면서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 구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생성형 인공지능 AI 활용이 직장 내 일상으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단순한 사용 능력보다 질문 능력과 문해력이 업무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역량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여름철에 반복되는 탈수가 몇 달 뒤 요로 결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전문가 경고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영국 의료계가 정부에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인공지능 AI의 확산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조직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있으며 기존 직무가 줄어드는 대신 AI 중심의 새로운 역할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국제회의가 지난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글로벌 물류망이 흔들리면서 중앙아시아 내륙국인 카자흐스탄이 새로운 육상 물류 허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국영철도회사 카자흐스탄 테미르 졸리는 최근 중국 고객들이 해상 운송 대신 육상 철도 운송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중간 회랑, 즉 카스피해 횡단 국제수송 노선이 대한 물류망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은 중국에서 출발해 카자흐스탄과 카스피해를 거쳐 아제르바이잔과 조지아, 튀르키예를 지나 유럽으로 연결되며 러시아와 이란을 우회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물동량이 약 10배 증가한 데 이어 최근 중동 위기로 수요가 더욱 급증하고 있는데요. 카자흐스탄 테미르 졸리는 오는 2030년까지 약 100억 달러를 투입해 철도와 선박, 기관차 등 인프라 확장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중국과의 철도 연결 확대와 함께 카스피해 운송 선박 확보, 유럽 내 컨테이너 터미널 인수도 추진 중이며 올해 런던이나 홍콩 증시 상장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뉴시스 보도입니다. 프랑스 등 유럽 주요 5개국이 유럽연합에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강경 대응을 촉구하자 중국 관영 매체가 사실상 보복 가능성을 시사하며 반발했습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지난 26일 사설에서 유럽은 대중 무역 전쟁을 치를 여력이 없다며 상호 이익과 윈윈이 중 EU 경제관계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최근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리투아니아가 EU 집행위원회에 보다 공격적인 무역 방어 정책 도입을 요구한 데 대한 반응으로 풀이됩니다. 이들 국가는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특정 교육국의 공급 과잉과 구조적 산업 보조금 정책이 다자 무역 체제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세와 제재 강화를 요구했는데요. 특히 유럽연합은 중국산 전기차와 태양광, 배터리 분야의 저가 공세가 유럽 산업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대응 전략을 검토 중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의 관영 환구시보는 중국산 전기차와 태양광 설비, 리튬 배터리 등이 오히려 유럽 산업에 필요한 분야라고 반박하며 유럽 기업들도 중국산 부품과 반제품을 활용해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무역 보호주의가 유럽 경제 성장 둔화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며 EU 전략 회의가 무역 전쟁의 출발점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합병 이후 제주 노선의 공급 좌석이 감소하면서 제주를 오가는 항공권 구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올해 하계 스케줄 기준 제주국제공항의 하루 운항 공급 좌석은 지난해 42,421석에서 올해는 41,412석으로 2.38%, 약 1,000석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합병 과정에서 제주 노선 일부가 저비용 항공사, 이른바 LCC로 재배분되면서 대형 항공기 공급이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업계는 LCC 항공기가 대형 항공사 기종보다 좌석 수가 적어 전체 공급석 감소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는데요. 현재 제주 노선의 평균 탑승률은 90%를 넘기며 사실상 만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관광객은 물론 병원 진료와 생업 등을 위해 육지를 오가는 제주 도민들의 이동 불편도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 관광업계는 이에 따라 항공 좌석 부족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관광협회는 항공편 확대와 항공기 대용화, 성수기 슬롯 탄력 운영, 제도적 지원 강화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AI 활용이 직장 내 일상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단순한 사용 능력보다 질문 능력과 문해력이 업무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역량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IT 기업에서는 같은 AI 도구와 동일한 조건에서 작성한 신규 서비스 기획안의 결과물이 직원마다 큰 차이를 보였는데, 핵심 원인은 AI에 어떤 방식으로 질문하고 지시했는지에 있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와 역할, 시장 상황, 목표를 세밀하게 제시한 직원의 결과물이 훨씬 높은 완성도를 보였다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AI 시대에는 단순히 답을 얻는 능력보다 의미 있는 답을 끌어내는 퀘스처닝, 즉 질문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서용구 교수는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는 얼마나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느냐가 업무 성패를 좌우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최재식 교수는 질문이 모호할수록 AI 환각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논리적 문장 구성과 맥락 제시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도 AI 교육 방향을 바꾸고 있는데요. SK텔레콤은 전 직원 대상 AI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했고, 삼성전자 역시 청년 소프트웨어 AI 교육 프로그램을 AI 중심으로 재편했습니다. 최근에는 단순한 AI 활용법보다 논리적 글쓰기와 문해력, 인문학적 사고를 키우는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탈수가 몇 달 뒤에는 요로결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전문가 경고가 나왔습니다.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김형준 교수는 병원 소식지를 통해 무더위로 땀 배출이 많아지면 소변량은 줄고 결석 성분 농도는 높아져 요로 결석 위험이 커진다면서, 실제 환자는 폭염 시기보다 1, 2개월 뒤인 9, 10월에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요로결석은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이 지나가는 통로에 돌이 생기는 질환으로 심한 옆구리 통증과 혈뇨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변 흐름이 막힌 상태에서 세균 감염이 발생하면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고열과 구토, 극심한 통증이 동반될 경우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가장 중요한데요. 김 교수는 하루에 소변량이 2에서 2.5리터 정도 유지되도록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레몬이나 라임을 넣은 물은 구연산이 풍부해 결석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커피와 진한 차, 콜라, 에너지 음료 등은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탈수나 결석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짠 음식과 과도한 육류 섭취, 당분이 많은 음식은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과 체중 관리도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칼슘이 결석의 원인이라고 해서 우유나 멸치 등 칼슘 식품을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어 적정량의 칼슘 섭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영국 의료계가 정부에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의학 할리먼은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아동들이 증오와 폭력, 중독성을 지닌 콘텐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며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학 할리머는 현재 의료계의 문제의식이 과거 흡연 유예성이나 자동차 안전벨트 의무화 논의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보고서에는 온라인 콘텐츠를 모방한 아동범죄와 자해 사례도 포함됐습니다. 의료진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이 최소 주 1회 이상 온라인 콘텐츠와 관련된 정신적 고통이나 신체적 피해를 입은 아동을 치료한다고 답했는데요. 틱톡에서 약물 과다 복용 방법을 접한 사례와 폭력 영상을 본 뒤 가족을 위협한 사례, 잔혹 콘텐츠에 집착해 반려동물을 죽이고 자해한 사례 등도 소개됐습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그동안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전면 금지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지만 최근에는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정부는 관련 규제 도입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인공지능 AI의 확산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조직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있으며 기존 직무가 줄어드는 대신 AI 중심의 새로운 역할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최고 경영자에게 직접 보고하던 고위 임원팀을 해체하고 소규모 수평 조직 중심의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엔지니어와 연구자, 개발자들이 복잡한 보고체계 없이 직접 협업하는 구조로 바꾼 것으로 사티아 나델라 최고 경영자는 AI 시대에는 거대한 조직이 오히려 약점이 된다며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메타도 최근 전체 직원의 약 10%인 8,000명 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일부 인력을 AI 클라우드와 AI 에이전트 조직으로 재배치했습니다. 업계에서는 AI가 반복 업무와 코딩, 디자인 등 일부 직무를 빠르게 대체하면서 중간 관리자와 대규모 조직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AI 도입 전략을 설계하는 솔루션 아키텍트와 AI 시스템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AI 디플로이드 엔지니어, AI 기반 조직 혁신을 지원하는 컨설턴트와 AI 보안 전문가 등 새로운 직무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매체들은 AI 관련 채용 수요가 최근 수년 사이에 급증한 반면 일반 채용은 둔화하면서 노동시장 구조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국제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북한 억류 국민 가족회와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은 최근 국제회의를 열고 북한에 10년 넘게 억류 중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의 생사 확인과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출범한 북한 억류 국민 가족회는 이번 회의를 첫 공식 활동으로 진행했는데요.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 최진영 가족회 대표는 정부와 국제사회가 말뿐인 우려를 넘어 실질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호소했고,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공동대표는 최소한의 서신 교환과 건강 상태 확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국의 랄리 반즈 차관보는 영상 축사에서 미국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과 종교 활동을 이유로 구금된 모든 정치범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도 국제사회가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또 세종연구소가 서울에서 개최한 안보토론회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 강화가 한미동맹 분리를 노린 전략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북한의 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한미일 억제 체계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6월의 첫날입니다. 6월 1일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월요일 북한의 하늘은 전 지역이 구름 한 점 없이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19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30도 사이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도 지역은 종일 푸른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신의주 16도, 평양 15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평양 28도, 신의주 24도로 전망됩니다. 황해도 지역 역시 완연한 초여름 햇살이 가득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개성 16도로 출발해 낮 최고 기온은 29도까지 오르며 더위가 느껴지겠습니다. 함경도 지역도 맑고 깨끗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청진 19도, 함흥 16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함흥 29도, 청진 2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하늘도 맑겠는데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0: 있습니다. 이상 1일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북녘 땅에도 있음을, 또 하나님의 그곳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 또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남북한의 많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힘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북녘 땅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남한의 대한민국의 많은 방송가족들이 또 한국의 성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렸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하십시오. 샬롬. .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한 주의 문을 열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편 46편 9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시편 46편 9절의 말씀.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시편 46편 9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며 활을 부수고 창을 꺾으며 방패를 불사르신다.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세상의 모든 권세보다 크신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요. 주님의 긍휼과 소망의 빛이 오늘 북녘땅에도 그리고 이 방송이 흘러들어가는 그 모든 곳에 비추이기를, 복음의 씨앗이 사람의 말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심겨지며 하나님의 때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그리고 주가 일하시네. 대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고요. 내가 깊은 곳에서 서울 바합창단이었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바랍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조금 전 올려드린 내가 깊은 곳에서 1절부터 4절까지의 가사입니다. 우리가 깊은 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을 부르짖고 찾을 때 변함없는 주님께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그리고 예수 사랑하심은 첼로와 피아노 연주 찬송이었고요. 오 놀라운 구세주 찬양까지 올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박

신화 콰이어의 목소리로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함께 찬양한 후에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갇힌 자들을 놓이게 해주신다 그랬지. 많은 이들이 죄악의 감옥에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는 죄, 거기에 매여 있지요. 마약하는 사람들 암만 끊으려고 해도 못 끊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이나 병원에 가서 완전히 분리된 생활을 하지 않으면 마약은 끊을 수가 없다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죄의 노예로 사탄의 권세로 있는 사람들을 해방하고 자유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느니라. 자유를 주었다 그랬어요. 시편 146편 7절에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주린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랬죠. 1963년 10월 19일 새벽 강원도 인제군에서 이득주 중령 일가족 6명을 도끼로 몰살시킨 사

0: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른바 고재봉 사건이라고 해요. 각 신문들은 대문짝만한 기사를 냈고 이 충격적인 보도에 세상 사람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결국 사형의 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살인마 고재봉은 옥중에 있으면서 여러 믿음의 용사들의 도움과 안국선 목사님의 전도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온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재봉을 성경 읽기 시작해가지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는 어떤 새로운 힘이 자신 속에 파고드는 것을 느끼고 말할 수 없는 새로운 힘이 그의 내부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안국선 목사님의 말대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야 한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고재봉은 점점 신앙적으로 성숙해가고 탄탄해지면서 사형을 당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받고 옥중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재봉은 그곳에서 있던 2,000명의 죄수들을 전도해서 놀라지 마세요. 1,800명이 교회로 이끌고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감옥서에 있던 고재봉. 우리는 지금 자유의 몸인데도 1년 지나도록 전도한 사람 못하고 있는 부끄러운 나 자신. 고재봉에게 성령이 들어갔으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2,000명에 갇혀있는 재소자들을 1,800명을 예수 믿게 하고 교회로 인도한 장본인입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흘러들어가길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온 세상 위하여 국립합창 다녔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더 올려드린 후에는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함께하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이번에도 정착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한 자매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볼게요.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 8개월 차인 황해도가 고향인 박지혜입니다.
1: 언젠가 주님 안에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우리 함께 일상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이 땅에 온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얼마 채 되지 않은 형제와 자매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오늘은 또 새로운 자매님을 이 자리에 모셨어요. 황해도가 고향인 박지혜 선생님 바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네. 황해도가 고향이라고 하셨어요, 선생님.
0: 네.
1: 네. 황해도에서 오신 분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0: 네.
1: 그렇죠. 네. 아무래도 여기 남한 쪽에 많이 붙어 있다 보니까 선생님의 기억 속에 황해도는

0: 어떤 곳이었나요? 선생님의 네. 고향은?
1: 제 기억에는 저희 고향이 우리 북한에서 제일 좋은 곳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0: 네.
1: 만약에 그 계란으로 치면 우리 황해도는 계란에서도 노란자이라고 하거든요. 아. 거기는 벌판이 북한에서 제일 많은 쪽이고 질량 그 흙 땅 질량도 좋고
0: 토양이 좋고요.
1: 네, 토양이 좋고요.
0: 네.
1: 곁에는 바다도 소해 바다가 끼었고 뒤에는 고열산이 있거든요.
0: 네.
1: 그래 가지고 우리 북한에서는 우리 황해도가 제일 살기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0: 네. 선생님의 그런 기억 속에 고향에 있는 선생님의 모습들이 이렇게 장면 장면이 있잖아요.
1: 네.
0: 어떤 기억들이 좀 있으세요?
1: 제 기억에는 우리 고향이라 하면은 제일 기억이 남는 게 구월산이거든요.
0: 구월산.
1: 네, 산에 가면 진짜 산나물도 많고 도라지, 고사리 이런 이렇게 진짜 건강에 좋은
0: 네.
1: 그런 산나물이 너무 많아요. 달에 모루, 도토리. 우리 학교 때는 우리 북한에는
0: 네.
1: 우리 학교 때 도토리 따기를 자주 하거든요. 매해마다 그걸 학교에서 수집하거든요. 그 도토리를. 그러면 집체적으로 단체적으로 그 고월산에 가서
0: 네.
1: 도토리 따기 가거든요. 고월산으로 그 높은 데까지 올라가고. 근데 산이 너무나 좋아요. 고월산이 명산이잖아요.
0: 네. 그럼 선생님이 몇 살 때까지 북한에 계셨던 거예요?
1: 네, 제가 북한에 24살까지 있었거든요.
0: 20대까지 계셨어요.
1: 네.
0: 그럼 20대 때 보통 황해도에서 오신 분들은 이렇게 배를 타고 오시는 경우나 아니면 정말 적게는 수용해서 오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가깝잖아요.
1: 네.
0: 그럼 선생님은 위쪽으로 오신
1: 네,
0: 거예요?
1: 네, 저는 위쪽으로 왔어요. 그런 바다 그런 걸 생각도 못 하는 거죠.
0: 네. 그래서 그러면은 20대 때 떠났던 고향 땅이 지금은 한 어느 정도 된 거죠? 고향을 떠나신 지는?
1: 제가 고향 떠난 지 이제는 20년 거진 다 됐어요.
0: 20년이 흐르는 시간 동안 또 중국에 제3국에 또 계셨을
1: 네,
0: 거고
1: 네.
0: 그리고 이곳에 정착하신 지도 지금 8개월 정도 되셨잖아요.
1: 네.
0: 근데 지금 시점에 바라보는 고향 땅은 또 다른 모습일 것 같아요. 어떠세요?
1: 네. 제가 여기 한국에 도착해서 라오스를 걸쳐오면서 대사관을 걸쳐오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 하나님을 접촉하게 되면서
0: 네.
1: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우리 하나원을 걸쳐서 또 나와서 우리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사회 첫 발자국 내딛는 거를 돈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우리 앞길도 열리게 되고 저희 마음도 안정하게 될 것 같고
0: 네.
1: 너무나 너무 다른 세상에 온 감각이거든요. 한국에 개척 하나원에서 나오니까 한편으로 두렵고 망망하고 막막하고 그러는데 그때 우리 목사님 우리 하나원에서 한번 배웠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 현옥 간사님 걸쳐가지고
0: 네.
1: 그 소개로 우리 교회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너무 잘해주시고 그래서 진짜 제가 여기서 8개월 동안 이렇게 무난하게 걸치고 하나 이렇게 8개월 동안 정착을 잘할 수 있는 원인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적으로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0: 네.
1: 우리 섬김이 제일 중요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0: 네.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셔서
1: 네. 네.
0: 그리고 또 같은
1: 맞아요.
0: 고향 분들도 보내셔서
1: 네.
0: 사랑을 그렇게 흘려보내주시고 이곳에서 너무 잘 또 정착하고 계시잖아요.
1: 네.
0: 그래서 고향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더 이렇게 한층 바뀌었을 것 같아요.
1: 네, 그렇죠.
0: 네.
1: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0: 네.
1: 이제는 고향에 대한 생각도 너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고향이 너무 우리 북한 너무 언제면 우리 북한도 하나님의 세상이 오고 마음껏 찬양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때가 언제일까 지금 거기에서

0: 보면은 너무 우리 북한 나라가 너무 어둡게 생각되는 거예요.
1: 네.
0: 너무나 가슴 아프죠. 제가 지금 기억해도 우리 북한은 그때는 진짜 20년 전만 해도 우리 어린 애들도 이팝이라는 걸 먹지 못했어요. 제가 제 동생이 타가서 보육원에 했거든요. 체육 때. 아.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대신해서 밥을 먹여주는 그걸 근무를 했는데 애들 집에서 다 가져오는데 점심에는 다 점심밥을 집에서 가져오거든요. 근데 애들도 막 다 가루밥을 가져오는 거예요. 너무나 그때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애들이 국물에다 말아먹으면 그 가루밥을 그 두 살짜리, 한 살짜리 애들이 아. 그걸 큰 입으로 입을 쫙쫙 벌리면서 그걸 받아먹는데 이렇게 어린 애들 배를 채워줄 쌀도 없는가. 그게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1: 선생님이 그러면 그런 경험도 하셨고 지금 이곳에서 또 받으시고 나누시는 현장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선생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고향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을 부어주실 것 같아요.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북한을 위해서.
0: 네, 저는 적어서 하나님 하루빨리 우리 불쌍한 북한민들 구원해 주시고 우리 북한도 하나님 세상으로 변하게 해주시고 우리 네. 북한 불쌍한 북한민들도 이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자유를 얻게 하고 해주시길 바라고 좀 자유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1: 자유.
0: 네. 너무 자유가 없고 진짜 우리 북한 사람들도 사람이잖아요.
1: 네.
0: 그냥 무슨 다른 이 세계 속에 사람들이나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인데 어째서 우리 북한 사람들은 자유라는 게 조금도 없고 한 번 그 땅에 태어났으면 그 땅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 있죠. 그래서 법이 그렇죠.
1: 네.
0: 어디 자기가 살고 싶은데 선택할 권리도 없고 그래서 농촌에서 태어났으면 농촌에서 죽어야 된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
1: 그럼 선생님이 생각하는 선생님이 지금 전하고 있는 자유라는 게 어떤 걸까요?
0: 자유라는 게 사람을 본능으로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런데 근본 권리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다 주어진 원칙 안에서
1: 네.
0: 균율 속에서 생활하고 그래야 되니까 저는 그래서 빨리 우리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 북한민들도 하루빨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이렇게 접하게 해주시고
1: 네.
0: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 북한민들이 그래서 자유롭게 제일 적어도 배불리 먹고 입밥을 먹을 수 있는
1: 아멘.
0: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그거 기도 많이 기도 제목이거든요.
1: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그 은혜 가운데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북녘 땅의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을 전해보면서 오늘은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우리 선생님이 이곳에 오신 지 8개월 차가 되어가면서 경험하신 자유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정말 참된 자유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해도가 고향인 정착 8개월 차의 박지희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조이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김해시립 합창단이었습니다. 찬양 전에 나누었던 황해도가 고향인 박지혜 자매님의 고백과 소망과도 같이 지혜 자매 고향 땅 황해도 그리고 북녘 곳곳에도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참 자유가 임하길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 2부 순서 또 에베소서 4장 26절 그리고 27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너희는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상한 감정을 오래 품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먼저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실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각자의 처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과 감사의 제목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하면서요. 오늘도 그렇게 한반도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할 줄을 믿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오늘도 북한에서 오신 북방연구소의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저희가 이제 계절이 이렇게 지나다 보면 특히나 여름을 맞아서는 자기 관리랑 그러니까 자기 꾸미기에 더 열중하는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해요.
1: 아, 그렇죠. 어쨌든 또 회사 생활도 하고 있고 또 다니면서 또 사람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0: 네.
1: 꾸미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 외에도 예,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또 배려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0: 뭔가 이미지 메이킹이라고도 하고 여기서 그렇게 자기를 가꾸고 꾸미고 하는 여러 가지 또 활동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하나를 준비해 주셨어요. 바로 함께 만나볼게요.
2: 2026년 6월 1일 염색 샴푸 32,480원이 결제됐습니다.
0: 염색 샴푸면은 이게 염색을 뭔가 할 수 있게끔 좀 하는 샴푸인 네. 거죠. 저도 이거를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1: 아, 그 샴푸라고 하면 북한 주민들은 잘 몰라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머리를 북한은 이제 물비누 이렇게 말하는 게 샴푸거든요.
0: 물비누요.
1: 물비누 보통 물비누라고 말하는데 최근에 뭐 샴푸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은 거의다가 이제 북한 말로는
0: 네.
1: 뭐 우리 살결물 물크림 하는 것처럼
0: 네.
1: 우리가 이제 스킨로션을 북한은 뭐 그러잖아요. 살결물 물크림
0: 그쵸,
1: 그것처럼
0: 그쵸.
1: 샴푸도 영어잖아요. 근데 북한은 우리말로 물비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지금 염색약은 또 북한 또 염색약도 북한말로는 머리물감 그래요.
0: 오.
1: 그러니까 머리물감인데 머리물감을 물리는 머리물감식이 아니라
0: 네.
1: 그러니까 물비누처럼 샴푸처럼 되는데 그 안에 머리 염색하는 기능이 있는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0: 아,
1: 참 신기하더라고요.
0: 염색물감이라는 단어도 참 예뻐요. 북한어 표현이.
1: 그렇죠.
0: 근데 이 물비누를 통해서 머리 물감을 칠할 수 있다는 거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1: 북한에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0: 네.
1: 아, 제가 올 때까지만 해도

0: 북한에는 그런 이제 물비누 통해 가지고 그 안에 염색 이런 성분이 들어가서 머리가 염색되는 그런 건 없었어요.
1: 네.
0: 우리 한국에서는 염색 이제 그 샴푸라고 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그걸 많이 쓰는데 머리가 전체를 희진 않지만은 점점 지금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옆으로 지나오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염색약 썼다가 지금은 그 샴푸처럼 조금 발라가지고 한 7분? 그래서 한 10분 정도 있다가 머리 다시 이제 쭉 이제 빠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어가면 그럼 바로 이제 그게 흰 머리카락이 안 보이게 다 염색이 되는데 그 시간에 따라서 색깔도 다르고 또 그것도 이제 보니까 밤색 브라운 그 색깔도 있고 또 검은 색깔도 있어요.
1: 아 이게 염색 샴푸라고 하니까 알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저는 염색 머리 물감 하는 것 자체를 사실 즐겨하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게 되게 대중적인 거잖아요.
0: 그렇죠.
1: 거품 샴푸, 그러니까 거품 염색 물감.
0: 그렇게 볼 수 있죠.
1: 네, 그렇게도 네.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0: 네.
1: 그러고 보면은 저희 대표님이 전혀 저는 몰랐거든요. 새치라고 하잖아요. 흰머리 네. 조금 조금씩 나는 거를
0: 네.
1: 전혀.
0: 좀 머리가 좀 많이 희어지면 그때는 염색할 생각이 없는데 지금은 초기라서 조금씩 나오는 게 아주 보기 좋았는데 막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많은 경우에 다수 이제 한 달에 두 번만 하면 그러면 괜찮더라고요.
1: 북한에서 계셨을 때 평양에서도 활동을 하시고 네. 지방에서도 태어나셨잖아요.
0: 네.
1: 그때도 그렇게 염색을 머리 물감을 칠하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좀 계셨나요?
0: 꽤 있었죠. 예, 저희 그 대학 교수님들도 머리 염색을 항상 했는데 어떨 때는 머리 염색 그 약 자체가 떨어져 가지고 하얗게 해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갑자기 머리가 이렇게 하면 그 전에 다 염색하다가 요즘 염색약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염색약 자체가 그렇게 흔하진 않았던가 봐요. 제 생각인데. 그러니까 그때 보면 많이 염색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도 염색을 자주 하셨죠. 집에서.
1: 아, 그래요.
0: 아버님도 대학 교수였으니까 집에 가게 되면 전용 이제 염색약을 이제 해서 쓰는 전문 사용하는 그릇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우리 화장실 그 우리 세면 그러니까 저희도 아파트에 따로 이제 화장실 붙어 있었거든요.
1: 네.
0: 근데 거기서 세수하는데 그 옆에다가 항상 아버지는 그 머리 염색 그 그릇 놨었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그 당시에도 머리 염색약이 그 샴푸식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품식으로 나오는 그런 건 없고
1: 네.
0: 순전히 그저 바르기만 하고 예, 그랬죠.
1: 사실 염색이라는 이 부분이 미용이잖아요.
0: 네.
1: 미용은 또 내가 꾸미는 그런 영역이고 그래서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조금은 한정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면 내가 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네. 그런 영역이어서 그래서 북녘의 주민분들 가운데도 요거를 이게 조금은 생소한 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0: 네.
1: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북한에서는 뭐 영어가 적힌 옷을 못 입는 것처럼
0: 네.
1: 염색을 또 너무 또 밝게 하고 이러면은 단속하지 않을까 싶어요.
0: 그렇죠. 단속하죠. 저 우리 때도 보면 북한에서 지금 드라마를 한국 드라마 많이 보잖아요. 그럼 머리 자체가 이제 서양 사람들처럼
1: 네.
0: 누렇게 노란 색깔 아니면 뭐 밤 색깔 막 이렇게 이제 그 머리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드라마 보게 되면 많이 이제 염색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따라 하느라고 그러면 시중에 나가면 중국산 이제 머리 염색 그 컬러가 이제 노랗게 되는 머리 컬러도 있었어요.
1: 네.
0: 또 그 우종 또 이제 사가지고 쓰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걸 처음에 심하게 쓰다가 걸려가지고 단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몰래 쓰는 사람들은 머리 안쪽에다가 이제 살짝 바르기도 하거나 뭐 그랬거든요. 근데
1: 안쪽에요?
0: 네. 그래 통제를 많이 했어요. 근데 어쨌든 북한은 연하게 해가지고 누가 말하면 우리 원래 우리 집이 이렇게 머리가 좀 약간 자연 갈색이란 거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북한은 지금도 통제합니다. 지금도 통제하고 지금 이야기해 보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김일성 있잖아요. 김일성 때.
1: 네.
0: 그때 김일성이가 갑자기 이제 머리 계속 염색했는지 검길이다가 80돌 되는 90년대부터는 갑자기 머리가 흰 머리로 이제 등장했어요. 그리고 저거 뭐지 하니까 그때 이제 염색을 이미 했다는 것이었고 왜 염색 안 하냐 물어보니까 그때 조총련 있잖아요. 일본에 거기 한덕수라고 의장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김일성한테 염색이 건강에 해롭습니다. 염색이 안 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해서 그때부터 안 했다 뭐 이런 소리가 있었거든요.

0: 그렇죠. 그런 말들도 많잖아요.
1: 글쎄요. 그래서
0: 두피에 약을 치라는 거다 보니까.
1: 근데 어쨌든 북한도 이렇게 염색을 했고
0: 네.
1: 또 젊은 친구들은 드라마 보면서 좀 서양식으로 이제 해버리다가 단속돼가지고 막 그 비판서 쓰고 막 그런 게 많았죠.
0: 그러면 그렇게 뭐 서양식이라고 얘기하는 염색이나 머리의 그런 모양들이 아니면
1: 네.
0: 좀 머리 모양이 다 비슷할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0: 좀 다르게 한다든가 아니면 길이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좀 우리 이런 서양식 이런 걸 막 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그때부터는 좀 약간 주시하면서 약간 또 비판도 하고 좀 감독 통제도 하고 막 그랬죠.
1: 네. 근데 이렇게 염색 샴푸를 한번 구매하면 또 꽤 오래 간다고 하셨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이거 하나를 구매하는데 32,490원이 그렇죠. 든 건가요?
0: 아니 그게 지금 원래 두 개를 산 거예요. 1 원 플러스 원이었어요. 그게
1: 이게 하나에 한 번 할 수 있는 거예요?
0: 아니죠, 아니죠. 이거 하나 싸면 300mg짜리 돼가지고 한 개가 한 달은 충분히 사는 쓰는데 근데 그걸 제가 보통 이제 한 달에 두 번 혹은 뭐 그저 세 번 안에 거의 두 번 정도 하니까 이 하나 사면 거의 한 달 더 쓰죠. 한 몇 달 쓰는데 사실은. 근데 이거를 두 개를 동시에 산 거니까 엄청 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지금 한 6개월 쓴다 치더라도 3만 뭐 2천 원 정도면 달러는 20달러밖에 안 되고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뭐 보통 이제 뭐 한 반나절만 이래도 볼 수 있는 돈이 되잖아요. 반나절도 안 되죠,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 뭐 전혀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 제가 기억난 바로 이제 그 시장에서 파는 중국산 이 염색약 있잖아요.
1: 네.
0: 그런 것들은 일반 노동자 한 달 울고 보험 받을 정도 되거든요, 이게. 그런 거 봤을 때는 참 이게 대한민국에서의 내 돈 내 산 이 경제 생활,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라는 게 있잖아요. 너무도 그렇죠. 이거는 남과 북이 차이가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의 한 시간의 노동의 가치로
0: 네.
1: 수개월 동안의 머리 미용을 감당할 수 있는
0: 그렇지,
1: 경제적인
0: 맞습니다.
1: 가치라는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북녘기 주민분들에게는 저희가 화폐의 가치나 아니면 벌고 있는 노동력의 가치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과연 정말 믿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0: 이제는 거의 믿을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이 드라마 보게 되면
1: 네.
0: 드라마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옷이라든가 얼굴 벌써 피부색만 봐도 음식을 어떻게 먹으면 피부가 벌써 다르거든요. 저는 네. 한국 와서 느끼는 게 야, 참 이게 같은 민족인데 어떻게 이렇게 피부가 다르고 키도 다르고 머리카락 보면 그 사람의 영향이 알리는데 한국 사람들의 머리카락은 머리 기름을 바르지 않아도 반짝반짝해요. 막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벌써 이거는 삶의 그 풍족함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1: 맞아요.
0: 벌써 한국 사람들은 한 시간 일하는 가치가 북한에서는 지어 뭐 한 달 어떤 것들은 어떤 물품을 비교해 보면 거의 한국에서의 하루가 북한에서 1년 맞잡이 되는 것도 있어요. 막 이렇게 차이가 심하거든요.
1: 참 말도 안 되는 남과 북의 현실이에요. 네. 근데 이런 오늘의 염색 샴푸, 머리 물감 비누를 준비해 주시면서도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대표님?
0: 네, 맞습니다. 시편 139편의 그 14절 말씀인데요.
1: 네.
0: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1: 아멘.
0: 아멘. 예. 참 이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런 우리는 그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1: 네.
0: 또 개개의 특성도 있고
1: 맞아요.
0: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한 우리의 몸을 우리는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정말 이렇게 어기막히게도 그 사회라고 하는 그 독재적인 그런 통제 속에서 제 마음대로 아름다움도 못 가꾸는 그런 이제 환경이 너무도 안타까운 거죠.
1: 정말 신묘 막측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0: 네.
1: 남과 북이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 자유를 얻고요. 그리고 주님을 노래하는 그 참 자유 가운데 마주할 수 있는 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오늘의 내 돈 내 산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 돈 내 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로마서 11장 1절의 말씀, 오늘의 복음, 오늘의 복음 한 줄입니다. 오늘의 복음 한 줄을 남과 북의 언어로 된 성경으로 한 줄씩 한 차례씩 낭독할 텐데요. 필요에 따라 받았으며 함께 읊조리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묻노니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는가? 결코 아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다. 찬양한 곡 함께 하시는 동안 오늘의 복음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의 말씀, 찬양 후에 목포 온세대교회 유재문 목사님께서 복음 메시지 전해주십니다.

6살 때 어머니를 잃고 뱃사람인 아버지를 따라 항해를 하다가 방탕한 길로 빠져든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죄를 지어 교도소에 갇히기도 하고 구제의 불능이라는 낙인이 찍혀 사회에서 격리된 삶을 살다가 아프리카 흑인 노예를 거래하는 노예선 선장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1748년 5월 10일 노예 무역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거대한 풍랑을 만나 배가 침몰의 위협에 처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청년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예 무역상으로 살아온 삶, 추악한 죄들이 떠올랐고 회개의 눈물은 휘몰아치는 폭풍우보다 더 격정적이었습니다. 그는 후에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말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해도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과거에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많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바로 존 뉴턴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절대로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나요? 그럼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드립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 1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한의 하늘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0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3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북한은 함경북도가 대체로 맑겠고요. 평안도와 함경남도, 황해도의 하늘에는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18도 사이로 예상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30도 사이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하늘이 맑아지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는 하루 동안 맑은 하늘이 이어지고요. 서해북부의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6월의 첫날 주님이 비추시는 소망의 빛을 따라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복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서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은혜와 사랑, 평안과 위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하루 보내세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제작 진행의 임지현, 오늘은 또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본역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날 거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직 주님만 구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324장, 새 찬송가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통합 찬송가 324장, 새 찬송가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반석교회 배홍성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사랑과 자비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할 수 있는 새날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저 멀리 북녘의 하늘 아래에서 숨죽여 기도하는 우리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메마른 마음 위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시고 억눌린 삶 속에서도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와 자유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보이지 않는 다리가 되어 북녘 동포들의 손을 맞잡게 하여 주시옵고 머지않은 날 평양의 거리마다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감격의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록 보이지 않는 장벽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기도의 전파에는 국경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드리는 이 간절한 마음이 대동강변의 가난한 이웃에게, 묘양산 골짜기에 외로운 성도에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믿음을 지키는 그들에게 따스한 햇살처럼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북한 선교에 헌신하시는 목회자분들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 경외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0: 죽을 가닥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섰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로 일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합니다. 북녘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일산교회 담임 목사 윤상덕입니다. 한 주간도 은혜 아래 계셨지요? 이번 주도 그리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호와 경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계명을 주신 이야기에서 연결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만나시고 계명을 주신 방법에 대해 말씀을 주십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그 백성을 만나셨다고 합니다. 사실 다섯 번의 강조라고 해도 좋겠지요.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음성이니까요. 신명기 5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의 수령과 장로들은 죽을 것 같은 위험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령은 북한의 거짓 수령이 아닙니다. 여기서 수령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능력 있는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 수령과 장로들, 어른들이 와서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은 자신들을 삼킬 것 같고 여호와의 음성을 만일 다시 듣게 된다면 듣기만 해도 자신들이 죽을 것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경험할 때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의 충격이었던 거죠. 어두운 골목에서 갑자기 심하게 내리치는 천둥 번개를 처음 경험한 어린아이의 마음 같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수령과 장로들은 26절에서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죽은 거나 다름없죠. 오직 이스라엘이기에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산 것뿐입니다. 참 행복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행복하게

보기만 한 것은 아니었나 봐요. 큰 특권을 감당하기에 자신들은 거룩하지 못한 죄인에 불과했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이런 제안을 합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선지자 제도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엄을 경험한 사람들은 너무 귀한 특권이었지만 다시 감당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모세에게 선지자 역할을 부탁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도 하나님의 본심을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 28절 29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수령과 장로들의 말에 동의하시면서 하나님은 한 가지를 명령하세요.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든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는 명령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만의 교회에는 참 많은 예배가 있죠. 개인 경건의 시간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시간이라는 마음으로 받는다면, 항상 이 같은 마음으로 받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명령을 순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그 백성에게는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본심이 전해집니다. 모세를 통해 말씀을 받는 백성에게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모세에게도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 진심을 받기 위해 하나님 곁에 서야 합니다.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항상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곁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목회자를 멀리하려 하고 목회자의 연소함을 업신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곁에 서서 말씀을 받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하듯 교회의 목회자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북한의 제야교회 지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남한의 성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북한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사역자가 하나님 곁에 서고 백성들은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고 경외하기를 바라신 하나님은 또다시 복을 약속하십니다. 32절,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한 마음이죠. 그렇게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여호와만 경외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세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 복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길이길이 살아갈 수 있으리라 하십니다. 불행히도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가나안 우상의 백성으로 두지 않으시려고 일시적으로 가나안에서 빼내십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가 다시 그곳에서 데리고 나와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0: 그 권위 앞에 백성들은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이 있을 거라 약속하셨습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뜻 이루며 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신은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아 주님 복 누리게 하옵소서. 북한의 3대 세습 독재 정권에 대한 두려움은 없지 않지만 주여,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목숨 걸고 예배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하늘과 땅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 경외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912국에 9610번, 지역번호 031-912에 9610번 일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205장, 새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통합찬송가 205장, 새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8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외모와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우리가 받은 은총을 잊지 않고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은총을 베풀려면 첫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찾아가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고해요. 여기에는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이 있어요. 요나단은 살아있을 때 다윗에게 자기 집안을 부탁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나라가 안정된 후에도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습니다. 사울이 죽은 지 17, 18년이나 지난 시점이에요.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도 다윗은 여전히 요나단을 기억합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 안에서 왕권이 견고해졌지요. 평안이 왔기에 이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 삶이 늘 흔들리고 불안하면 다른 사람을 품을 여유도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십니다. 므비보셋이 직접 찾아온 게 아닙니다. 다윗이 먼저 찾아갑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찾아가기 전에 먼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지요. 이것이 은혜예요. 2절에 사울의 집에는 종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고해요. 시바는 원래 사울 집안의 종입니다. 그런데 사울 집안이 몰락한 후그 재산을 관리하며 사실상 주인처럼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3절을 보니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냐고 묻자 시바는 므비보셋을 다리 저는 자라고 소개해요. 이름보다 약점을 먼저 말하는 것이지요. 은혜를 모르면 사람을 조건과 약점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구속사로 보지 못하고 쓸모와 외모로만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4절을 보니 다윗은 시바의 말을 듣고도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약점보다 존재를 찾는 것이지요. 이것이 은총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누군가를 먼저 찾아가나요? 누군가를 이름으로 부릅니까? 아니면 약점으로 판단합니까? 은총을 베풀려면 둘째, 조건이 아닌 은혜로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4절을 보니 시바는 다윗의 질문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라고 답해요. 로드발은 목초지가 없는 황량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왕자의 신분이었던 므비보셋은 지금 황량한 땅에서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사울 집안이 몰락했으니 늘 두려움 속에 살았을 거예요. 게다가 다리까지 절어요. 요나단 같은 아버지와 사울 같은 할아버지를 두었음에도 망한 왕가의 후손이라는 운명을 함께 물려받아 가장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마길이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시바는 주인 행세를 했지만 마길은 계산 없이 므비보셋을 품었어요. 무려 17, 18년 동안 숨겨주고 장가까지 보내며 아버지처럼 돌보아준 것입니다.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을 끝까지 보살펴준 마길입니다. 그러니 때가 되어 어떻게 되나요? 5절에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라고 해요. 마길의 숨은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여 갚아주시는 날이 온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6절에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라고 하지요. 므비보셋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대개 왕조가 바뀌면 이전 왕가의 후손은 제거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하나요? 7절에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죽어야 마땅한 자에게 먼저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하나요?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고 하지요. 므비보셋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신 언약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모든 밭을 므비보셋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며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고 합니다. 단순히 먹여주는 수준이 아니라 친아들처럼 왕의 식탁에 앉게 한 것이지요. 그런데 므비보셋의 반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8절에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라고 합니다. 므비보셋은 자기 처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폐위된 왕가의 후손이고 다리 저는 자이며 로드발에서 초라하게 살아가는 자기 인생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에요. 극도의 열등감 속에 있었지만 이런 자기 인식이 단순히 자기 비하는 아니었어요. 진짜 겸손은 죽은 개 같은 나를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은혜가 은혜로 보여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다윗의 은총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자신이 죽은 개 같은 존재임을 아는 자만이 왕의 식탁에 앉게 된 은혜에 감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시바처럼 약한 사람을 이용하나요? 아니면 마길처럼 계산 없이 사람을 품어주나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아는 겸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곳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음에도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았음을 회개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가난한 시골에서 상경의 대학을 다닌 저는 친구들이 유흥을 즐기며 지낼 때도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사지 않았어요.

0: 어떤 사치도 누릴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 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했어요. 제 믿음의 수준을 아신 하나님은 매번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저의 곳간을 채워주셨어요. 여러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유학 중 글로벌 금융위기로 등록금 납부가 어려울 때는 아시아 지역 학생들을 위한 등록금 납부 유예 제도를 통해 학업을 이어가게 하셨지요. 그러나 정작 저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깨끗한 일회용 비닐을 다시 쓰지 않고 버린다며 아내를 정죄하고 부모님께 여유 자금이 생겼다며 매달 드리던 용돈을 끊어 마음을 아프시게 했어요. 7절 말씀에서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찾아 그에게 사울의 모든 밭을 주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고 하며 아들처럼 대우하지요. 이렇게 자기 정적의 후손에게까지 은총을 베푸는 다윗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도 재물을 마치 내 것인 양 쌓아두려는 제 모습을 보게 돼요. 사울의 종시바처럼 물질 앞에서 주인 행세를 하며 하나님이 아닌 물질로부터 안정감을 얻으려 하는 저의 죄를 회개해요. 이제는 제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힘든 지체들에게 저의 물질과 마음 나누기를 주저하지 않을게요. 저의 적용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물질로 교회 소그룹 지체들을 섬기겠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의 씀씀이를 탓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자 므비보셋을 먼저 찾아갔어요. 오늘 간증하신 성도님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 신묘막측한 은혜를 수없이 받으면서도 정작 가까운 가족과 이웃에게 그 은총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지요. 물질을 의지하며 시바처럼 주인 행세를 하고 사랑도 계산하고 내 것처럼 움켜쥐려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내가 죽은 개 같은 존재임을 아는 겸손이 있을 때 비로소 은혜가 은혜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은총을 기억하며 누군가를 먼저 찾아가고 조건이 아니라 은혜로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왕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받은 은혜를 잊고 시바처럼 물질과 조건을 붙들며 주인 행세를 하며 살아갑니다. 이제는 므비보셋처럼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늘 고백하며 가길 원합니다. 또한 마귀처럼 계산 없이 한 영혼을 품고 섬기길 원합니다. 오늘도 받은 은총을 잊지 않게 하시고 조건이 아니라 은혜로 사람을 바라보며 먼저 찾아가 사랑을 베푸는 저희의 인생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말씀 통해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4장 4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랴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랍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시인에 이르고 가데스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그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돔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리앗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 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딤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며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여호수아 15장 12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에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새달 6월이 시작됐습니다. 6월에는 현충일과 한국전쟁 6.25 발발일이 들어있어서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하지요.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이라는 조금은 묵직한 의미를 갖고 시작합니다만 그래도 주님이 주신 역시 아름다운 날들입니다. 결코 인공으로는 만들 수 없는 자연의 아름다움, 그 살아있는 아름다움은 언제나 우리를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해줍니다. 녹색 이파리 끝에 닿아있는 햇살을 보면서 우리 영혼 구석구석에도 닿아있을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으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어느 정도 기도하고 계십니까? 스스로 이런 질문을 가져보면서 국가와 민족을 많이 생각하고 많이 기도하시는 그런 6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평화의 기도 둘러스 남성합창단이 노래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새 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방송 사역을 위한 귀한 섬김.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극동방송에서는 해마다 6월 6일 현충일을 기려 전국운영위원회 수련회를 열고 있습니다. 원주의 오크밸리에서 열렸던 작년 수련회에는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인 1,400여 명이 참석해 영적으로 재충전한 바 있습니다. 현재 극동방송 13개 지사에 운영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제가 1973년에 아세아 방송을 설립하고 팀 선교회의 극동방송까지 인수해 공동으로 운영하던 때가 1977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수 당시 많은 부채가 있었고 사옥은 비가 새고 장비는 노후화된 상태였습니다. 하루는 직원들 월급이 부족해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나왔는데 당시 해병대 소장이었던 임경섭 장로님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로 마음이 답답해 저를 만나기 위해 방송사에 와 계셨습니다. 상황을 들은 장로님은 그 자리에서 기독 실업인 한 분에게 연락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사를 위해 후원회를 만들면 어떻겠냐는 임장로님의 제안에 저는 운영위원회를 조직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임장로님은 극동방송의 설립 취지에 뜻을 같이 하는 32명을 모았고 1980년 9월 18일 역사적인 운영위원회가 출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운영위원들과 상반기 3개월, 하반기 3개월, 매주 목요일 새벽마다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으며 지금은 전국의 운영위원들이 영상 중계를 통해 동시에 목요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기도할 때마다 방송사를 위해 물질과 기도로 섬기고 계신 운영위원들의 기업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목사님의 인생 메모.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CTS합 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크룩스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화계중앙로에 위치한 광주세광교회 주광천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나팔 심판의 막간,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특별히 우리 그런 영상에서 건장하고 또 힘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의 예배하는 모습도 보았는데요.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마침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죠. 거리를 걷다 보면 사거리마다 현수막이 걸려 있고 수많은 정치인과 후보자들이 저마다 자신의 세상을 바꾸는 그리고 우리의 팍팍한 삶을 더 낫게 만드는 적임자라고 구호를 외치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힘,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힘이고 사회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러한 정치, 경제, 사회적인 권력의 힘, 육신의 힘, 이 힘은 과연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의 근원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분명히 그러한 힘들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러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힘이 힘의 근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힘의 근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정치에 돌아가는 이러한 국제관계를 보아도, 지금 세계 도처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보아도, 야, 정말 힘 있는 나라야 되겠네.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러시아의 침략을 받은 이유로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었겠죠. 우리나라가 지금 안전하게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며 살 수 있는 이유도 우리 영상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강력하고 그분들의 수고로 이 나라를 지키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힘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힘이지만 힘의 근원이요. 힘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그러한 힘이 있다면 그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데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야말로 힘의 근원일 겁니다.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강력한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 힘을 주시는, 공급하여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라는 사실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힘의 근원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요한은요, 한 천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천사의 모습을 보게 되는 시점이 사실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 이제 가정의 달 말씀을 전해서 4월 말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오늘 다시 말씀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4월 말에 보았던 말씀은요, 나팔 심판이 일어날 때에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유브라다의 강에 결박되었던 네 명의 천사가 풀려나서 일으키는 재앙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나팔 이후에 일곱 번째 나팔을 부는 천사가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천사가 등장하지 않고 그 사이에 요한이 다른 내용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막간이라고 하는데요, 연극에서 막과 막이 진행되는 그런 가운데 중간에 주제를 환기시키거나 과거의 이야기를 돌아보거나 또 앞으로의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또 다른 그런 여유 있는 연극의 시간을 막간이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를 진행하는 그러한 무대에서 막간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진행하는 역사를 잠시 멈추시고요, 내가 나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는지 중간중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책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종결하시고 마무리하시고 완성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며, 그리고 중간중간 막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키심을 보여주는 것은 주님께서 교회와 그 백성을 여전히 지키고 계심을 우리에게 위로와 능력의 말씀으로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막간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막간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막간에 요한은 한 천사를 봅니다. 실제로 본 것입니다. 환상이지만 그 환상은 없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실제를 보며, 나중에 우리 이제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 천사가 준 책을 요한이 실제로 먹게 되는데 입에는 달고 배는 쓰게 됩니다. 오감으로 느낄 정도로 실제적으로 요한은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이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이 천사는 말씀한 대로 다른 천사입니다. 다른 천사예요. 나팔을 불어서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는 그 나팔을 부는 천사도 아니고요, 유브라데에서 풀려난 그러한 천사도 아닌데 이 천사는요 이렇게 등장하죠. 힘센 다른 천사다. 강력한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무엇을 타고 내려오신다고 말씀을 하죠? 구름 타고 내려오셔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등장하는 이 모습에 구름 가운데 계시는 모습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는요, 무언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있는 거죠. 또한 하늘에서 내려오는데요.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어요. 무지개는 우리 요한계시록 4장에 이미 보셨는데요. 요한이 하늘의 보좌를 봅니다.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보좌에서 무지개의 빛이 펼쳐 나오죠. 그러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천사의 모습입니다. 그 얼굴은 해와 같다. 혹시 요한복음 1장을, 요한계시록 1장을 우리가 오래되었지만 그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모습을, 그 얼굴은 해와 같다. 해와 같이 빛나는 그 모습은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또한 그 발은 불기둥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말씀해 보면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16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얼굴은 해와 같이 힘차게 빛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요한이 10장에 요한이 본 천사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힘센 천사라고 요한은 말했던 겁니다. 강력한 천사입니다.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예수님의 전권을 위임받아서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러한 능력의 천사인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왜 요한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이 강력한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게 중요하죠. 왜 이렇게 강력한 천사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까? 바로 2절의 말씀에 그 이유를 선포해 주고 있는데요.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요.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서 말하는 천사예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요. 그 강력한 천사의 모습, 구름 가운데 둘러싸여서 그 얼굴은 해와같이 빛나고 발은 빛난 주석과 같고 무지개의 찬란한 빛을 보여주고 있는 이 강력한 천사의 모습이, 그 천사가 한 발은요 바다를 밟고요 한 발은 땅을 딱 밟고 서 있습니다. 왜 밟고 서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10장만 읽어보면 이 모습을 이해할 수 없는데요, 13장에 가시면 그 모습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3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장 1절입니다 시작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요.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요, 우리가 흔히 적그리소라고 불립니다. 이는 신성 모독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요. 그리고 이 짐승의 모습을 보니까 짐승들이 성도와 싸워 이겨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경배를 받는 그러한 모습의 짐승입니다. 이 짐승은 앞으로 드러날 어떤 정치 권력자나 군사 권력자나 세상의 어떤 통치자일 겁니다. 그런데 그는 적그리스도예요. 성도들을 괴롭게 해요. 지금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힘 있는 이들이 자신이 힘 좀 있다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줄 모르고 말하는 그 말들이 너무나도 속상할 때가 많은데, 아니요, 어쩌면 저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그렇게 화와 분으로 살아가는 때가 저에게도 분명히 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없지 않으실 겁니다. 세상에 신성 모독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성도들을 이겨 괴롭게 하고 얼마나 그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지 그 짐승을 경배하는 일이 앞으로 일어난답니다. 그리고 말씀 한 구절 더 보시면요, 11절의 말씀, 13장 11절의 말씀 우리 또한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는 무엇을 하냐면요,

이 양을 닮았어요. 꼭 예수님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와, 예수님이네. 미혹하는 이단들의 모습인 거죠. 정말 보니까 딸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미혹되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성경을 분명히 알면 이단과 미혹하는 세력으로부터 분명히 벗어나게 될 겁니다.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닌 겁니다.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지 거의 죽었다가 이 짐승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요. 우리 성도 여러분, 기적이 있는 곳이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진리이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분만이 참으로 목자이며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를 미혹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환경의 기적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그 심령의 진리를 향한 갈망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넘쳐나시기를, 진리 영에 이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13장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니까 다시 한번 이제 우리의 질문을 환기시켜 드리면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바꿔서 있어요. 그런데 이 짐승들이 어디에서 올라온다고요? 바다와 땅에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 강력한 천사가 강력한 모습으로 등장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짐승들보다 강력한 모습으로 그들을 밟고 서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로마의 황제가 바로가 이 시대의 정치, 경제, 군사 이 힘을 갖고 있는 이들이 역사를 주관한 것 같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그 땅을 밟고 그 천사로부터 서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계심을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신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들이 나오지 못하게 딱 밟고 서 있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 주차장에 세상에 우리는 자연이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우리 성도 여러분 쉬려고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자연이 좋은지 세상에 화단에서 뱀이 나타났어요. 뱀이 나타났는데 이걸 저희가 잡지 못하니까 마침 보니까 이 박카스 박스 조그만 게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그밖에 없는 거죠. 근데 큰 뱀이 아니라서 그걸 딱 덮어 누르고 나서 발로 밟고 못 나오게 한다고. 근데 실제로 못 나와요. 딱 우리가 밟고 서 있으면 아무리 그 무서운 뱀도 못 나오죠. 근데 우리의 하나님께서요 우리 성도님들과 주님의 백성들을 아무리 그 무서운 재앙과 심판이 일어나는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밟고 서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고 계신다는 이 요한계시록의 위로와 능력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를 그렇게 지키고 계신다고요.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데 그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어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10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그 손에 무엇이 들려 있죠?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 펴놓은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가 열려 있습니다. 우리 인재앙에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봉이 난 두루마리를 주시는데 일곱 인으로 봉이 난 두루마리를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봉인을 하나씩 천사를 통하여 떼게 하실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그 역사는 실제가 되죠. 그런데 이제 천사가 들고 있는 이 두루마리는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예요. 5장의 두루마리와는 다른 두루마리입니다. 책입니다. 책. 펴놓은 작은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 책이에요. 그 강력한 천사가 이 작은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천사가 이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 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3절 시작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사자가요, 앙 하고 외치는

것처럼 그가 포효하는데 천사의 이 목소리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어마어마한 목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고백을 보면요, 아모스 선지자가 사자가 부르짖은 중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중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사자가 저 초원에서 부르짖으면 그곳에 있는 들판에 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동물들이 얼마나 놀래고 그 사자의 포효에 이 꼼짝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자의 포효에 어떤 짐승도 무시하고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자의 표, 거부할 수 없는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일곱 우레, 어떤 우레입니까? 우리 천둥이 치면요, 진짜 무섭게 천둥이 치면 나 천둥 안 무서워, 그래도 거기에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거부할 수 없는 소리입니다. 제가 순례전도로 전도하고 다니고 있는데 이 시골에만 개 많이 키우잖아요. 개가 월월 짖기만 해도 그 집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사자가 포효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천사는, 천사가 말하는 소리는 그렇게 강력한 능력이 되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천사의 소리도 강력한데 천사가 들고 있는 이 두루마리 책은 어떠하겠습니까? 천사의 소리보다 강력한 음성인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극에 보면 사신들이 왕의 어명을 갖고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어명일수록 중요한 사람을 보내죠. 그러니까 그 어명은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천사가 강력하다면 이 두루마리의 말씀은 더 강력한 것입니다. 그 이후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시장녀, 일곱 우레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지 말고 기록하라 하더라.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역시 자세히 읽으셨습니다. 살아계시는군요. 지금 반응이 없는 분들은 약간 정신을 깨우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어떻게 하고요?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왜 기록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알아야 될 것, 알아야 될 것이 있고 몰라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것은 알고 하나님이 감춰주는 것은 감춰준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 천사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다고요? 다 같이 무엇이요? 작은 두루마리 책이 들려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지금 말하는 소리보다, 우레와 같은 소리, 사자의 포효보다 더 중요한 그 말씀이 있는데 그 소리는 기록하지 않아도 돼. 왜? 천사의 손에 펼쳐놓은, 열려있는, 오픈된 작은 두루마리가 있기 때문이야. 그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만 합니다. 천사가요, 그러니 이제 하늘 향하여 오른손을 듭니다.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6절 시장요,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가 하늘을 향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앞에 내가 손을 들고 하나님 그분을 가르켜 내가 맹세합니다. 그리고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은혜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톱니바퀴를 굴릴 때는요, 엔진에 내 톱니바퀴를 맞춰야지. 내 톱니바퀴로 엔진을 굴리려고 하면 그것은 불가능하기도 하고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역사의 톱니바퀴를 움직이시는 엔진의 능력은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내 톱니바퀴를 맞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오른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은 지체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두루마리 책의 내용은 무엇이고 무엇을 지체하지 아니하실까요?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0: 시장은요 일곱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대요. 그런데 이 비밀이 무엇인지 한 가지 단서가 있어요. 그 단서가 무엇이냐면 일곱 천사가 소리 내는 날, 일곱 천사가 나팔 불 때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은 일곱 천사가 나팔 불 때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곱 천사, 일곱 번째 나팔을 불 천사가 전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1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11장 15절 같이 한번 우리 찾아봉독하시겠습니다. 11장 15절 시장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왕노릇하고 계시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과 그의 교회들이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 책에 담겨진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이 풀리는 것이죠. 이 천사가 왜 이렇게 강력한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어받아 왕노릇하고 있는 그 모습을 대신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세상 왕들과 임금들이 그리고 정치 권력과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 그래서 적 그리스도와 그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가 세상의 그런 통치자들이 힘을 갖고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다.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결국 진정으로 왕노릇 할 이들이 나타날 터인데 바로 주님의 백성이 교회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될 걸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은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그 천국 소망과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주의 백성을 왕노릇하시겠다는 그의 약속을 믿으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세상에 그 힘과 권력이 있지만 우리들은 세상의 힘을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고 진정한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펼쳐놓은 작은 두루마리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왕노릇하게 될 주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따르라고 합니다. 힘 있는 자리를 따르라고 합니다. 돈과 권력을 따르라고 합니다. 적당히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역사 이래로 예수 믿기가 쉬웠던 적이 없습니다. 그게 고난이든 가장된 축복으로 나를 유혹하고 있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에 붙들려 그 말씀을 사모함 가운데 살아간다면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붙들고 오늘 또 승리하여서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는 그 길을 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광주 서구 화계중앙로에 위치한 광주 세광교회 주광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4-4412번 광주 세광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그레이스 교회 오상권 목사님입니다.
1: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전쟁의 고통에서 해방된 지

70년이 넘어가는 이 시점 뒤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만이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대한민국이 살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이 나라를 인도하는 위정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잘하게 하시고 조국교회의 모든 주의 종들이 십자가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함으로 이 땅에 복음의 확산이 되도록 이 나라 다시 한번 주님의 손길 가운데 사용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잠시 후 송옥석 PD가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2026년 6월의 첫날, 월요일 아침,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6월의 첫날, 대지는 더 푸른색을 짙게 칠해갑니다. 하늘은 한 뼘도 높아지고 세상은 저마다의 속도로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향해 이 6월 달려가죠. 이 6월에 우리의 눈과 입을 사로잡는 제철 먹거리가 있는데요. 6월의 매실, 이 매실은 부연산과 비타민이 6월에 가장 풍부해집니다. 푸른 보약이래요. 특히 해독작용과 살균작용이 뛰어나죠. 또 6월에 핵감자가 있습니다. 땅에서 나는 사과란 표현까지 있어요. 포슬포슬한 식감과 담백한 맛이 일품이죠. 비타민C와 칼륨이 지금 가장 풍부해서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준대요. 6월의 다슬기는요, 가장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국물이 시원하게 우러나서 아미노산과 타우린이 이 6월에 가장 풍부하답니다. 6월에 농어는 보기만 해도 약이 된대요. 늦가을 산란기를 앞두고 6월에 살이 통통하게 오르는 농어는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면역력에 그렇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계절이 가진 에너지를 온전히 우리 몸에 담는다는 것이겠죠. 다 먹고 싶습니다. 제철의 이 본연의

맛이 극대화되는 다양한 먹거리들을 보면서 우리 방송 가족들의 6월 한 달도 우리의 본연의 매력과 실력과 체력과 영역이 빛나는 그런 6월에 한 달 되면 참 좋겠어요. 종종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면서 이런 조바심이 날 때가 있습니다. 왜 나의 제철은 아직 오지 않았는가? 왜 저 사람은 이 6월달 오후 6월에 저렇게 화려하게 피어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아직 안 피었나? 다른 집 자녀들 보면은 저런데 왜 우리 자녀는 이럴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인생의 시계는 단 한 번도 고장난 적이 없습니다. 때론 가시덤불 속처럼 아프고 외로울지라도 기억하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간은 우리 인생의 열매를 가장 최상급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정교한 연출이라는 것을요. 자, 누가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성도는 늘 제철이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하다. 왜냐고요? 예수님의 얼굴을 볼 천국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6월 은혜받기 제철입니다. 6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방송의 운영위원들이 또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극동방송을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특별히 특심으로 사랑해주시는 우리 운영위원들 또 우리 극동방송의 가족들이 원주 오크밸리에 모여서 수련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정말 은혜받기 제철인 은혜받기 정말 귀한 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시편 1편 3절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앞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 잎사귀가 철을 따라 마르지 아니함 갖는다.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의 일상들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그 영광스러운 여러분의 제철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제철 꼭 뭐 계절이 와야 제철이 아니라 이 하루도 우리만의 제철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힘차게 웃으며 가장 새롭고 가장 신선한 여러분만의 위대한 하루 6월의 첫날 그려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존재만으로도 이미 누군가에게 가장 귀한 계절이자 공동체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 알고 계시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또 우리 셀장, 구역 식구, 구역장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다 좋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이 6월 은혜 받기 참 좋은 이 제철에 여러분께서 더 많이 웃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더 많이 축복해주시고 그런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지부장님들 축복합니다. 10명 이상에게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의 여러 링크들을 공유해주시고 계신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9673님 오프닝 감사합니다. 아이디 인생명언님 2794-2941-9539-6472 그리고 6965 김경숙 집사님 외에도 우리 많은 분들이 이 아침에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6244님은요 가끔씩 SNS를 보면 남들 여행 가고 잘 사는 거 보면 아 부럽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셨음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6월 은혜 받기 딱 좋은 풍성한 나날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 좋습니다. 지금 각자 다 상황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또 사랑하는 분의 병 문안을 가기 위해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또 육신의 고통 가운데 병원에서 지금 방송 듣는 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힘차게 막 출근하고 일 프로젝트로 그 일에 집중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지금 학교 시험 공부하는 분도 계시고 다 좋아요. 여러분의 이 6월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가장 1순위로 모셔드리면 좋겠습니다. 6월은 일하기 딱 좋은 계절이고 뭐 여행 가기 딱 좋은 계절이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 6월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 받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할 수 있고요. 지난주 인간 수업 영상 공유받지 못하셨다면 인간이라고 두 글자 문자 주시면 인간 수업 영상 오프닝 말씀은 오프닝 말씀 신청할 수 있어요. 찬송가 데이 찬양합시다.

어느 날 문득 우리는 어쩌면 익숙한 풍경의 일부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자리에 앉아 비슷한 생각과 감정의 흐름 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하루를 이어가지요. 고요하고 익숙한 공간 안에서 시간은 일정한 속도로 흘러가고 모두 그 흐름에 순응하듯 살아갑니다. 익숙한 공간은 편안함을 주지만 때로는 조금씩 무뎌지며 우리의 시선을 멈추게 합니다. 늘 마주하는 풍경, 하루의 시작과 끝을 감싸는 익숙한 공간 속에서 우리는 안심하고 또 무심해집니다. 커피향이 가득한 부엌, 정한 시간에 맞춰 울리는 알람, 출근길 버스 창가 자리, 예배 때마다 앉는 똑같은 자리, 모두가 우리의 일상이자 마음의 쉼터지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나는 이 익숙한 공간에서 얼마나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익숙함은 편안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던 것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하고 귀에 들리던 소리를 당연하게 여기게 하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조차 일상의 배경음처럼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 익숙한 공간에 낯선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익숙한 자리에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깨달음으로 이끄십니다. 믿음의 여정은 어쩌면 낯선 질문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오늘 내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주님은 이런 내 모습을 보며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 같은 질문들은 마치 잔잔한 호수 위로 던져진 돌처럼 내 안에 고요함을 흔들어 놓지요. 그리고 오래된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줍니다. 나를 깨우는 순간일 겁니다. 그 순간 익숙했던 창가의 햇살이 새롭게 보이고 늘 듣던 가족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들리며 익숙함 속에 머물던 하루가 다시 선물처럼 다가옵니다. 변화는 언제나 익숙함의 균열에서 시작되지 않을까요? 익숙한 공간에 낯선 질문을 던질 용기를 낼 때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언제나 그렇듯 주님은 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다만 우리의 익숙함이 그분의 손길을 놓치고 있었을 뿐이지요. 익숙한 공간에 던진 한 줄기 낯선 질문이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습니다. 낯선 질문은 내 믿음의 방향을 다시 세워주는 신호입니다. 익숙한 공간에 낯선 질문이 찾아올 때 그건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부드럽게 흔드시는 시간인 게지요. 주님,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지요? 그래,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단다. 잔잔하지만 분명한 이 은혜가 6월의 시작을 알리는 오늘 우리 모두의 것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묵상, 아름다운 글. 아침의 쉼표 황미경 사모님과 함께했습니다. 6월의 첫날 참 바쁜 일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삶의 방향성을 점검해보는 그런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월요일 출근길 좀 평소보다 10분, 20분 더 빨리 가야 되잖아요. 이 6월 월요일 아침은 더 이렇게 좀 막힐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생각해보는 거죠. 이 익숙한 자리에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방송을 들으면서 극동방송과 함께 새로운 깨달음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낯선 질문,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나?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오늘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지? 익숙함 속에서도 낯선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고요함을 흔들어 놓는 그런 질문들, 오래된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주는 그런 질문들. 이 극동방송 아침 방송이죠.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에 좀 그런 먼지들을 훌훌 털어버리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뭐 하고 있지? 아유, 정신 차려야지. 주님께 더 다가가야지. 내 지금 뭐 하고 있지? 하나님 마음을 내 마음 속에 품어야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내 인생 속에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알고 달려가야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지.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해야지.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지. 계속 생각하시면서 6월의 첫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아침의 쉼표 영상 링크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쉼표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영상 링크 보내드립니다. 지금 한 분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3125님 쉼표 방송을 들으면서 아, 나의 익숙한 이 공간, 이 아침 얼마나 새로운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대요. 힘내시라고 응원의 설렁탕 선물을 기분 좋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이 비칩니다. 찬송하시죠.

6월의 첫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6월의 첫날 우리의 익숙한 일상 속에서 다시 한번 낯선 질문을 던질 그런 용기를 내면 참 좋겠어요. 익숙함에 균열을 한번 내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계속해서 햇빛처럼 비추고 계십니다. 복된 아침 6월의 시작을 알리는 오늘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이 6월 제철의 은혜,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기 제철인 그 6월의 첫날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또 여러분과 하나님만 아는 그런 놀라운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608

출근님 출근길 차 안에서 찬양을 들으니 제 마음이 왜 이렇게 행복해져요? 오늘 직장에서도 함께 이 찬송을 꼭 듣고 싶습니다. 7939님 오프닝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껏 헤매고 살아온 저에게 오늘이라니 하루는 정말 큰 선물입니다. 늘 익숙하게 병원 가는 일만 생겼고 또 여러 가지 헤매었던 저에게 오늘 이 시간이 참 귀합니다. 5511님 쉼표 영상 항상 은혜 넘치는 방송 듣게 되어 감사합니다. 0235 전남 장성으로 이사 온 지 3개월 광주로 출근하는 짧은 거리지만 잠깐이라도 이렇게 방송을 듣고 암송하고 찬양도 듣고 쉼표와 함께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승리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2462님도 말씀 오프닝 2484님도 아 오늘 찬양 정말 잘 듣고 있고요. 주님 바라보면서 염려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저 힘있게 나아가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면서 마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전남 광양에서도 이 방송 들으시고요. 또 울산에서도 대전에서도 우리 한기훈 성도님이 쉼표 영상 공유하고 싶습니다 라고 같이 해요. 응원합니다. 7800님도 처음으로 문자 주시고 대단하십니다. 이 6월의 첫날 아침에 쉼표 영상 링크 공유받기 원하시면 샵 1069번으로 쉼표 또 오늘 오프닝 말씀에 이 모든 링크 담아놨거든요. 여러분이 문자 메시지로 오프닝 말씀 참여하시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0: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원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신청곡을 청하셨어요. 나의 사랑하는 책 이 찬양과 함께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5012님, 수액을 맞고 있는데 처음으로 수액 맞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 하나님 앞에 무언가 헌신하고 싶다, 드리고 싶다. 이 6월의 감동, 이 묵상들 주님 주셨다고 생각해요. 힘내시기를 응원합니다. 6월 은혜받기 제철입니다. 송옥석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미국의 헌법에 따르면 미국의 하원 의원이 되려면 최하 25세 이상, 상원 의원이 되려면 최하 3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성인 중에서도 어느 정도 사회적 경험과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한 통찰이 기대되는 나이에 이르렀을 때 입법자 자리에 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입법이라고 하는 중요 활동에 있어서 충동과 호기심, 혈기만 충만한 인물보다는 삶의 성숙, 노련미, 책임감 등을 두루 갖춘 연령의 인물이 적합하다고 본 것이죠. 민주주의 국가 중 상당수는 성인이라 하더라도 이처럼 나이를 기준으로 일종의 참여 및 권리를 제한합니다. 이런 마당에 때에게 성인에 준하는 각종 성적 결정권을 주자는 발상은 매우 무책임한 사고라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개인의 연수가 쌓여간다는 말은 물리적인 나이만 누적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경륜, 체험, 성찰이 함께 축적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기독교 양육자들은 선거 연령 제한, 술, 담배 이용의 제한, 형사처벌 제한 등 청소년에게만 적용되는 몇 가지 제한은 청소년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는 것임을 인지시켜야 합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1분 찬송.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 건설안전관리협회와 전기통신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픽처라는 뜻인데요. 케렌시아는 투사와 마지막 결전을 앞둔 소가 잠시 쉬는 곳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이 나만의 휴식처를 찾는 현상으로도 불리는데요. 그래서 케렌시아라는 이름의 상점들이 꽤 보이더라고요. 마지막 결전을 앞둔 순간, 전쟁 같은 삶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휴식처, 케렌시아는 꼭 필요한데요. 여러분의 안식처는 어디인가요? 어려울 때 세상의 방법 혹은 사람을 찾아가시나요? 아니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시나요? 정말 다급하고 어려운 그 순간, 긴장되는 그 순간에 나의 도피처를 하나님으로 바꿀 기회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또 예수님께로 피하는 그런 멋진 6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6월 1일 월요일 굿모닝이고요.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시와 그림의 찬양으로 월요일 굿모닝 시작했습니다. 아, 현대인들의 바쁘게 살아가는 삶, 때로는 전쟁터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뭘 위해서 이렇게 전쟁처럼 살아가야 하나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모두가 바쁘게 살아가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휴식처, 안식처, 모두가 하나쯤은 찾게 되고 또 갖게 된다고 해요. 여러분의 케렌시아는 어디인가요? 우리가 뭐 나만의 방법 또 누군가를 찾아가는 건 참 중요하지만요. 그 무엇보다 정말 결연하게 하나님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던 여인처럼 나의 유일한 구원자, 피난처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깊은 시간, 그곳이 어디든 우리의 참 케렌시아가 될 겁니다. 그런 6월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난 5월도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6월도 잘 부탁드릴게요. 우리 함께 말씀과 찬양으로 더 무장하여 우리의 케렌시아, 나의 구원, 나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아침 갓모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출첵받고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인데요. 우리 2646번님, 오늘 아침 오프닝이 마음에 참 와닿습니다. 노기근 집사님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바른길교회 문순자 권사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2042번님, 청주에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내려주실 만나를 기대해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요. 출첵 단어가 만나입니다. 만나라고 보내시면 오늘 주시는 말씀 카드 받아가실 수 있고요. 또 주변에 공유하실 수도 있고요. 휴대폰 배경화면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샵 0153번으로 만나라고 보내주세요. 7443번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로 시작하는 6월 아침입니다. 만나 출첵해 주셨고요.

2738번님, 세상에 어떤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속에 거하는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박은님 권사님, 빛이 있으라 라고 선포하시며 함께해 주셨고요. 6472번님, 3329-5138-7601 월광교회 박영숙 집사님, 할렐루야 갓모닝입니다. 2597-1064-5073 만나라고 출첵해 주셨고요. 2033번님, 오프닝 받을 수 있을지 물어보셨는데, 네, 한번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29번님은 선물 주시는 믿음의 기업 감사드리며 축복합니다 라며 협찬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기업들을 축복해 주셨는데요. 저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선물로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 소개하고요. 여러분에게 또 드리는 선물 소개이기도 합니다. 선물 소개 후에 월요일 아침 귀하고 은혜롭고 풍성한 찬양 찬송가로 함께 하시죠.

방송에 참여한 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굿마인드 시루조아에서 안고절편 선물 세트,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광주 꽃집 명가 코벤트 원예에서 푸릇푸릇한 화분을, 11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 통쌍화차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업 하경 코스메틱에서 하경 판타지 풋스틱을,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오늘 예수 안에 살다 두란노 소원에서 생명의 삶 큐티지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볶은 커피 원두를 위델 커피에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을 드립니다.

웨이홈의 나의 가는 길, 박신화 콰이어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 붙드는 6월이 되길 소망하면서 주의 옷자락 만지며 라는 찬양 함께 하고 싶은데요. 나무엔의 음성으로 함께 합니다.

0: 젊은 사람들도 지칠 때가 있죠. 여러분 벌써 지치신 건 아니시겠죠?
1: 네, 오늘도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만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보내드리는데요.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 나눠주신 분 중에 9710-4507번님께 오늘 소중한 선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6월이 시작됐는데요. 우리의 캐렌시아, 온전한 안식처이자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옷자락 붙드는 또 주님만 앙모하는 그런 6월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멋진 하루 보내시길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끝으로 어노인팅의 주를 앙모하는 자 찬양 함께 나누면서 인사드립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쌍촌동에 위치한 광천교회 이양수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을 본문으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명절 끝날. 여기에서 말하는 명절은 어떤 명절일까요? 명절인데 절기죠, 절기. 유대인의 절기.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명절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명절이 무슨 명절인가 하면

7장 2절에 보니까 이 명절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뭐죠? 초막절. 예, 초막절.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유월절, 칠칠절과 함께 있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초막절은 히브리 달력으로 티시리월, 티시리월은 일곱 번째 달을 의미합니다. 일곱 번째 달,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있는 그런 명절 절기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켰는가 하면 초막절에 담겨있는 이 날을 기념하면서 그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 초막절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조상들이 광야 40년 동안을 생활할 때 광야 생활하면서 어디에서 살았죠? 초막에서, 장막, 텐트 안에서 살았어요. 그 조상들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또 광야 40년을 살면서도 사실 물이 없으면 하루라도 생존이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메마른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초막절이 있는 이 시점에 유대나라는 곧 그 모든 추수를 마무리해요. 세 번째 추수를 하고 이제 하나님 1년 동안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추수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추수 감사의 의미가 담겨있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에 매우 중요한 의식을 하나 합니다. 초막절이 딱 마무리되는 그 시점, 오늘 성경에도 보면 명절 끝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명절이 끝날 때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대제사장이 금 주전자를 들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연못에 있는 물을 떠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단 위에 그 물을 부어요. 붓는 의식을 내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그 대제사장의 뒤를 따라서 그렇게 함께 참여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내게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실로암 연못에 물을 떠다가 제단 위에 물을 붓는 마지막 이 절기가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일어서셔서 지금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감사하고 추수 감사, 추수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내년에도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주셔서 우리가 곡식을 잘 농사했듯이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한 비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는, 기원하는 그 물을 붓는 예식을 우리 예수님께서 딱 보시면서 그 정황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이 그냥 뜬금없이 툭 튀어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 배경을 보면 아 예수님께서 꼭 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 그 순간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누구인지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말씀은 사람은 누구나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예외가 없이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영혼의 목마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영혼의 목마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 사람만이 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주님 제가 이렇게 목이 마릅니다.

제 안에는 세상의 물질로도 권력으로도 명예로도 부유함으로도 성공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채워질 수 없는 내 영혼의 목마름이 제 안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만이 제 영혼의 이 목마름과 제 영혼의 이 공허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이 목마름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그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굴복하는 행위가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내 이 속에 있는 목마름을 저의 힘으로는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도 채울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저를 채워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초대하시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하듯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께 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채움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한 분 계시다고 했어요. 누가 오세요? 성령께서 오세요.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우리에게 오신 이후로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 예수님께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분명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머릿속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성경은 어떤 구절을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 구약 성경이 어떤 구절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말씀하신 이 성경은 어떤 구절이었을까?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구절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사야 12장 3절 말씀 먼저 1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기쁨이 샘솟는 삶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서 4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중에서 그리고 목마른 자에게 부어주실 성령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도 우리가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마지막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왔던 그 물이 처음에는 매우 작고 보잘것 없었던 그 물이 점점 흘러가면서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마치 강물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죽은 것들을 살리고 아픈 모든 것들을 치유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환상이 에스겔서 4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들에게 성령이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을 약속하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성경 구절은 한 구절이 아니라 성경의 전체 구절들을 종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종합은 무엇인가 하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될 풍요로운 약속은 오직 성령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인생을 풍부하게 풍요롭게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성령에 달려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유일한 분이시다. 성령의 역사가 가능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어쩌면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에 물을 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는 성전 중심의 그런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 곧 도래할 성령의 시대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 예수님의 사역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분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비로소 임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 성령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던 그들에게 성령이 뜨겁게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된 매우 중요한 이유,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셨던 일곱 마디 말씀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부릅니다. 그 가상칠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이렇게 말씀하신 한마디가 있어요. 내가 목마르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실 수 있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분은 목마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마름을 그분이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진 목마름을 그분이 가지고 가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가진 영혼의 목마름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39절 뒤에 보면 가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이 특별히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성령이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삶의 만족을 위해서 어떤 것을 찾아다니셨나요? 그것을 찾고 찾아서 또 그것을 얻었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손에 쥔 것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만족이 있던가요? 그러나 그 만족은 절대로 어떤 우리의 외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은 외부에서부터 주어져서 우리를 만족시키고 해갈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 속에서, 그 사람 속에서, 성령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삶의 만족은, 우리의 영혼의 만족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온전히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과 영혼과 삶을 가득 채우실 때,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실 때만 우리는 삶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가난해요. 나는 불행해요. 나는 못났어요. 나는 실패했어요. 여러분이 그런 말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하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성령님이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놀라우신 분, 영광스러운 분, 가장 크신 분이 우리 속에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함께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부족하다고만 얘기해요? 왜 나는 실패했다고? 나는 못났다고? 나는 불행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난 것을, 엄청난 성령님을 우리가 품고 사는데, 제가 이 예배 1부, 2부, 3부 예배 중간중간에 저도 제 방에서 유튜브를 봐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저도 들어요. 제가 오늘 3부 예배 올라오기 전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이런 예화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듣다가 왔어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 이름이 있죠. 미국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를 뭐라고 부르죠? 에어포스 원이라고 부릅니다. 예, 에어포스 원 타고 예, 해외 순방도 가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늘 에어포스 원만 타고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헬기를 탈 때도 있고, 때로는 군인들을 방문할 때는 군인들을 실어 나는 수송기를 타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어포스 원은 미국의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만을 에어포스 원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미국의 대통령이 타는 그 비행기가 에어포스 원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날렵하게 잘생긴 비행기만 에어포스 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 헬기를 타면 헬기가 에어포스 원이 되는 것이고 수송기를 타면 그 수송기가 에어포스 원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예화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그 기체의 겉모습으로 에어포스 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누가 타고 있느냐가 에어포스 원을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미국의 대통령이 타면 에어포스 원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은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겉모습으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모자라다고, 나는 이렇게 부족하다고, 뭐가 실패했다고, 여러분이 그것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짓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마르지 않는 생명과 기쁨과 만족함이 늘 충만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예수를 잘 믿으시고 더 온전하게 믿으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묵상했어요.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은 오늘 믿는 자, 나를 믿는 자,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물 마시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물 마시는 것, 생수를 마시는 것에 비유를 했을까? 여러분, 정말로 목이 말라서 밖에서 떼약 볕에서 여름날 운동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냉장고 문을 열고 냉장고에 있는 시원한 물을 컵에 따라서 딱 마시면 어때요? 예. 저는 그래요. 마시고 나서 술 먹은 거 아니에요? 와, 시원하다. 와, 기분 좋다. 와, 맛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물을 마시는 것에 비유했다고 한다면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러일으키고 생생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아닐까? 예수를 믿는 것, 아, 나 예수님 알아, 예수님 믿어, 머릿속으로 아는 그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물 마시듯이 생수를 마시고 외치고 좋다라고 고백하고 감탄하고 그렇게 하듯이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생기로운 것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성령을

0: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생수의 강에 비유하셨거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은 성령님을 의미해요. 왜 예수님은 성령님을 생수의 강에 비유했을까? 여러분, 강은 어때요? 강? 강 이미지 뭐예요? 강. 예. 제가 노래로 여러분에게 힌트를 드릴게요. 강물은 흘러갑니다. 아하. 뭐예요? 강물은 어때요?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나 안에 계신 그 성령님, 성령님으로 인한 축복,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신 은혜와 복을 너 혼자만 간직하고 그렇게 웅크리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강물이 흘러가지 않고 가만히 모아 있으면, 웅크리고 있으면, 그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려요. 우리에게 성령님도 그러하지 않을까?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을 흘러보내라고, 죽음이 있는 저 땅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이웃과 사람들을 향해서 흘러보내라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생수의 강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흘러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에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말씀하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완성해 주신 성령의 강림,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머릿속에 머무르는 지식으로 예수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운 여름날 시원한 생수를 마셨을 때 그 느낌처럼, 그 감격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이 더욱더 생기 있게 해주시고 생생한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생수의 강처럼 흘러가야 할 성령이 혹시 우리 안에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생수의 놀라운 이 축복, 이 성령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이 축복을 세상을 향해서, 죽어가는 저 세상을 향해서 흘러보냄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의 그 모든 약속과 비전과 또 그 환상과 같이 죽은 것이 살아나고 아픈 모든 것이 치유되고 질병에 의해 헤매이는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서구 쌍촌동에 위치한 광천교회 이양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82국에 691번 광천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국에 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해 뜨란. 6월의 첫날 어떤 마음으로 이 아침 시작하고 계세요? 새로운 달이 시작된다는 설렘보다 벌써 6월이네 하는 아쉬움이 먼저 찾아오진 않나요? 계획했던 일들이 아직 남아있고 마음먹은 만큼 살아내지 못한 것 같고 이 상반기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고 있네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나간 시간을 세어보라고 말씀하시기보다 오늘 주신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생각해보면 기쁨은 모든 일이 잘 풀려서 생기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기도했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회복해야 할 것이 돈보다도 성공보다도 어쩌면 이 구원의 감격, 기쁨일런지 모르겠어요.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쉽게 지치고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쉽게 낙심하지만 기쁨을 회복한 사람은 다시 걸어갈 힘을 얻습니다. 6월의 첫날 월요일 아침 지난 시간의 아쉬움은 하나님께 맡기고 아직 남아있는 가능성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무엇보다